0: 진상조사단 활동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사 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란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이 위법한 기소 정황을 확보할 경우 향후 공소청이 공소 취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따를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올해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지만 경기 직후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경솔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비판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일본과의 결승전을 1-0 승리로 이끈 뒤 19살 박승수 선수가 SNS에 올린 전형모 세리머니 사진입니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9일 뒤에 입대 예정이었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인터뷰했고 양민혁도 메달과 트로피보다는 군 면제가 중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의 금메달 획득으로 이번 대표팀에 포함된 23명의 선수 가운데 20명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는데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과 함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 박승수의 사진을 공유하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 않다. 아시안게임 군 면제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금일 환영해야 할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귀국장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3: 제가 아무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4: 이기혁 축구대표팀
3: 어린 선수들이
4: 주장입니다.
3: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2: 1973년 도입된 예술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따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3주간 기초군사훈련과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야구 박찬호와 추신수, 축구 손흥민과 이강인 등이 병역특례 제도를 디딤돌 삼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이진급을 내보내는 국가가 많아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이번 파문을 계기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제도는 본격적인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윤재입니다.
1: 영화 암살자들의 기념품 굿즈, 오리지널 티켓에 총탄 흔적 겹쳐보기가 논란이 되자 메가박스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메가박스는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불편을 느끼신 분들과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은 개봉 당일 소진됐지만 증정용으로 남아있는 수량은 전량 폐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암살자들 굿즈는 개봉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면서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왜 시선이 달라진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메가박스는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작품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이른바 오리지널 티켓을 만들어왔습니다. 영화 애호가들 사이에서 수집품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암살자들 속 총격 장면과 탄핵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굿즈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개봉 당일인 지난달 23일 관객들에게 배포됐고 대부분 그날 소진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논쟁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지나고 영화가 역사 왜곡 공방에 휩싸이면서 그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투명판을 티켓에 겹치면 탄핵이 추가되는 방식을 두고 피격 사건을 상업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작품 속 장치로만 보였던 탄은이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과 맞물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굿즈는 그대로였지만 이를 읽어내는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진 셈입니다. 상품에 담긴 의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엇갈린 사례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탱크라는 이름이 역사적 비극과 겹치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예상치 못한 역사적 의미와 맞닥뜨렸다면 메가박스는 비극적 사건을 다룬 영화 내용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채 상품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억에 여전히 생생한 현대사를 콘텐츠나 상품으로 다룰 때는 그만큼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0: 김승환입니다.
1: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촌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농지은행을 활용해 사소한 법 위반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을 내놨는데요. 정작 현장에선 농지은행의 땅을 맡기기도 쉽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가 농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 7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90살 현사봉 할아버지. 고령에 몸도 성치 않아 올해 추수를 끝으로 농지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3: 농어촌 공사에서 사기 때문에 농지에 쫓아간 거라고요. 쫓아왔는데 2025년도에 저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 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이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 이게 마음적이지 마음졸이지 뭐 그것 때문에.
2: 조급한 마음에 마을 이장까지 나섰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4: 가서 들어보니까 뭐 이번에 서류 접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하고 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 만남 기다리라 그러고.
5: 할아버지가 위탁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1,500평 규모의 논입니다. 나라에 땅을 맡기면 사소한 법 위반 처분을 유예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농지은행에 2년 연속 대기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 정책 발표로 위탁 판매 요청이 늘면서 농지은행의 일 처리는 더 느려졌습니다. 할 일은 쌓여가는데 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6: 농지은행에서도 조차도 그거를 잘 몰래 내년도 예산은 더 많이 증액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2: 농지 전수조사에 조급해진 땅주인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걱정인데 임차농들은 경작권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7: 노인분한테 하고 있다가 이분이 농지은행에 팔으면
8: 충남 홍성군 임차농입니다.
7: 젊은 사람한테 주면 40, 50대들은 농지를 뺏기게 되잖아요.
2: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의 위탁 판매를 둘러싸고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원활한 농지은행 운영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임차농 보호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은데 정부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초과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 규모는 200조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영세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깎아야 하는지 비판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쌓인 카드 매출에 대해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0: 공제를 해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고 있던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제도인데
11: 식당 이걸 사장입니다.
10: 이 어려운 상황에서
9: 세 부담을 줄여주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제도인데 정부는 최근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공제 한도 역시 연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실시한 한시적 우대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세 부담은 19%, 최대 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12: 저희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늘죠. 뭐 몇백으로 세액이 증가될 것 같아요. 인건비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9: 이 같은 타격은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 224만 명 가운데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가 209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을 넘고 미래 대응 기금에는 200조 원 넘게 쌓일 전망인데 굳이 6천억 원 규모 지원부터 깎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3: 코로나 때 어려웠던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 안상훈 국민의힘
13: 의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존속되는 게 옳다고.
9: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대 남성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용탄동에 있는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장비에 끼어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장비 청소를 위해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동료가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0: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재해사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에 집중됐고 업종별 위험 시간 특성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부가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한 이후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1.8%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나 6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처럼 예상하기 힘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재해자가 빈발하는 위험 시간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사이에 가장 사고가 많았고 사망자도 집중됐습니다. 이 같은 위험 시간 패턴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육체노동 사고가 이 시간대에 줄을 이루었습니다. 업종별로 사고 우려가 큰 취약 시간도 뚜렷이 구분됐습니다. 제조 건설업은 점심 전까지 작업이 한창 이어지는 10시부터 12시까지, 운수업은 저녁 식사 전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사고가 쏠렸습니다.
2: 산재에도 위험 시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시간을 기록하는 통계에서 벗어나서
3: 김태선
2: 사고가 나기
3: 의원입니다.
2: 전 위험 시간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 2030년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까지 낮춘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고 발생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예방책을 세분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달 2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가구에서 방치돼 있던 개 56마리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체 관계자들은 16제곱미터, 약 5평 남짓한 공간에 개 수십 마리가 배설물과 뒤엉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조활동을 벌였습니다. 견주는 몇년전개몇 마리를 들였다가 번식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선구청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구조된 개들은 여러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4: 물에 빠졌을 경우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해 구조 확률을 대폭 높이는 조난자 무선 식별 장치가 해군과 해병대에 전면 도입돼 있는데요. 가까운 바다와 강을 지키기 위해 경비정과 고속정을 운영 중인 육군에는 이 장비가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GPS 위치 정보를 송신하는 조난자 무선 식별 장치, 일명 RFID 장비입니다. 구명조끼에 장착하거나 목에 걸어 사용하는데 장비가 물에 잠기면 저절로 위치 정보가 송출되고 SOS 버튼을 직접 눌러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침몰 사고가 발생하거나 배에서 추락해 바다를 표류하게 되더라도 주변 함정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6: 물에 휩쓸릴 경우
3: 공화성 무속대 소방방지학과
6: 이동할
3: 교수입니다.
6: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도입하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해군과 해병대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동작전이나 함정훈련에서 승조원들에게 RFID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총 1만 7천여 대를 보유해 승조원 대비 보급률이 133%에 달하고 해병대도 보급률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군에는 이 같은 RFID 장비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에는 강이나 가까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배치된 병력이 1만 3천여 명이나 되고 경비정 21대와 고속단정 6대도 보유 중입니다. 쉴 틈 없이 해상과 강안을 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와 수색에도 나서는 데다 미륵국자 검거 등 위험한 작전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난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7: 해군과 해병대는
3: 천준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7: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장병들의 생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5: 해군에 도입된 RFID 장비의 가격은 올해 새 제품 기준 대당 26만 원 선.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자하기 어려운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는 비교적 원활하게 통과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 들어가는 게 교통량이 다소 늘어있는 구간인 한남대교 부근입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성동분기점과 성수분기점 사이 용비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주변으로 잠깐씩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정에서 수서까지 막힘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여유있게 통과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가는 게 묵동과 신내 사이로 짧은 지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원만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길지 않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지와 서초 사이로 여유있게 들어가고요. 부산 쪽으로는 천안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평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양양 쪽으로는 정체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1터널 부근, 강릉분기점 부근으로 강풍이 불고 있고요. 인천 쪽으로는 강릉 휴게소 부근에서 계량 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진천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을 이어드리는 YTN 라디오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오늘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여유롭게 늦잠도 좀 주무시고 맛있는 것도 챙겨 드시면서 편안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2000년대 큰 사랑을 받은 팝송과 가요 전해드립니다. 첫 곡 피보 브라이슨의 로버타 플렉의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Walk it,
4: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뮤직 첫 곡, 피보 브라이슨은 로버타 플렉, 투나잇 아이 셀러브레이트 마이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1252번님 가장 먼저 출석 문자 주셨네요. 10월 첫 주말 이후 한 주가 시작된 개천절 대체 공휴일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S010109님이 7시 20분에 앱 채팅창에 지금 뉴스 앤 뮤직 시간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주말뿐 아니라 평일 빨간 날, 오늘 같은 대체 공휴일에도 7시 20분부터 매시각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꾸며졌는데 오늘은 특별히 장성철의 뉴스 명당 평일 방송 시간과 동일하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앤 뮤직이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오늘 뉴스 앤 뮤직, 뉴스 앤 트롯 시간 쭉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서울 방향 정체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후 들어 정체가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정오부터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소요시간 5시간 40분이 예상됩니다. 매시각 교통캐스터가 전해드리고 있죠. 실시간 교통상황 이동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브래드 브래드의 오브리, 비지스의 워즈 노래 두곡 듣고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브래드 브래드의 오브리, 비지스의 워즈 차례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계 당국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사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분야로 공격 확산과 추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주요 기업들의 홈페이지 점검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인력을 보강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이드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 관련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삼권 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의장국인 미국과 중국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에선 식량 무기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구조적 과잉 생산과 최애국 대우 개혁,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제거 등 다른 3개 의제에 대해서는 성과 문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공급 과잉과 강제 노동 등은 의제 설정 초기부터 논란이 매우 컸고 결국 대다수가 다른 견해여서 성과 문건을 이르지 못했다며 미국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과 사연 샵 0945번으로 계속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 챙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비된 곡 두 곡 듣고 올게요. 리오세이어의 When I Need You,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리오 세이어 When I Need You,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노래 들으셨고요.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2만 4천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메일 주소, 지위 등 개인정보 7개 항목이 특정 웹페이지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스티비 원더의 서 듀크, 도나 서머의 핫스토프 두 곡 전해드릴게요. 저는 10시 1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바람이 차고 강한 쌀쌀한 가을날이면서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는 좀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전남 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0도 선에 머물고요. 대전은 21도, 광주는 22도가 되고 당분간 대체로 맑다고, 그리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차량이 좀 많은 구간은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초월에서 초월터널까지, 동양편에서 서울 원주까지 쭉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북창원 부근에 속도가 약간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2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진천 부근에 고장차가 서면서 진천 부근으로 고장차 처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조금 전부터 차간격을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확장하면서 오늘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4: 완연한 가을 날씨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밤사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가을비가 내렸는데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진다고요?
5: 네,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비의 양은 적었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쳤고 제주도만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4.4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집니다. 광주는 22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떨어집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초속 1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연휴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 따뜻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 낮 기온이 23도지만 목요일까지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 늦더위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3: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정보를 빼낸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에 금융권이 속수무책당하면서 AI 공격은 AI로 막는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금융권에 대한 잇따른 해킹 공격을 특정 집단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해킹 공격 당시 해외 IP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와 똑같은 인터넷 주소가 앞선 7개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또는 대출 모집인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위성 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개별 회사의 대응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 AI는 사람들이 막는 방어법이라든지
8: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 교수입니다.
7: 현실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6: 금융당국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 체계 전반을 바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9: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6: 유례 없는 인공지능 해킹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전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3: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계 당국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사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분야로 공격 확산과 추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0: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전 직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특정 외부 웹페이지에 한 전 직원 2만 4천 명의 정보가 게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직책, 메일 주소 등 모두 7가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처음 발견해 한전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32시간 만에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보고한 뒤 국정원, 기후에너지부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정보와 고객 관련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만 2차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한전을 노린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 임직원 사칭이나 뭐 악성 메일 같은 2차 공격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접근해려는 시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한전 측은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 해킹과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국가시설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들의 정보가 대거 노출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국회는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을 낱낱이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첫날부터 법사위를 중심으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고요?
3: 네, 첫날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입니다. 최대 쟁점은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이드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할지 여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법사위에 의견서를 내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법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증을 명분으로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나와 인사말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실제 질의에 응할지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할지를 놓고 감사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오는 30일까지 25일간 이어지고 현재 감사 계획이 확정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846개의 기관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0: 예, 법사위뿐 아니라 경제와 행정 분야에서도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죠?
3: 네, 경제 분야에서는 대미 전략 투자가 핵심 쟁점입니다. 내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정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한미 양국의 설명이 엇갈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최대 현안입니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데다 인력과 전산 등 조직 정비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야는 출범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행안위 감사가 김지영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사실상 전초전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대법관 제재청과 대미 전략투자, 새 형사사법 체계 문제 등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도마에 오르면서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자유연대 등은 어제 유 씨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 모여 영화 상영 중단과 함께 제작진과 배우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 씨가 광고 모델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증권사 등을 찾아가 광고 계약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암살자들 굿즈 타는 티켓은 개봉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면서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왜 시선이 달라진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 메가박스는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작품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이른바 오리지널 티켓을 만들어 왔습니다. 영화 애호가들 사이에서 수집품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암살자들 속 총격 장면과 탄핵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굿즈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개봉 당일인 지난달 23일 관객들에게 배포됐고 대부분 그날 소진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논쟁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지나고 영화가 역사 왜곡 공방에 휩싸이면서 그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투명판을 티켓에 겹치면 탄핵이 추가되는 방식을 두고 피격 사건을 상업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작품 속 장치로만 보였던 탄핵이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과 맞물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굿즈는 그대로였지만 이를 읽어내는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진 셈입니다. 상품에 담긴 의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엇갈린 사례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탱크라는 이름이 역사적 비극과 겹치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예상치 못한 역사적 의미와 맞닥뜨렸다면 메가박스는 비극적 사건을 다룬 영화 내용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채 상품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억에 여전히 생생한 현대사를 콘텐츠나 상품으로 다룰 때는 그만큼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네이버가 영화 암살자들 관람평에서 비정상적 트래픽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이버는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최근 관람평과 공감, 비공감 수가 중복 반영된 오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해당 오류가 발생한 기간에 암살자들 관람평에서 공감, 비공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기계적 어뷰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 오늘 새벽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해경이 9명을 구조했지만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실종자 수색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네, 사고는 오늘 새벽 3시 4분쯤 차귀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29톤급 어선이 전복됐고 배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는 각각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9척과 헬기 2대, 항공기 1대, 해군 함정 1척, 민간 어선 3척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 헬기는 새벽 4시 30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인근에 있던 어선들이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어선은 출항할 때 승선원이 8명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2에서 14m로 불고 있으며 파고는 2m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2: 경찰이 올해 검거한 마약 공급 사범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투약자보다 마약 공급원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올해 검거된 마약 사범이 얼마나 늘어난 거죠?
4: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제조 밀수 사범 검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마약 판매 사범도 6.6% 증가하는 등 유통 사범 검거 비중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5.3% 증가한 9,530명이었고 의료용 마약 사범도 11.9% 늘어난 7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마약왕 박광렬을 송환해 구속 송치한 것을 시작으로 단순 투약자 단속보다 공급 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네, 한편 한밤중 경기 평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4: 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거리에서 외국인 여러 명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밤 11시 반쯤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와 키르기스탄 국적 2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소유한 차량 안에서 각목 등이 발견됐고 범행 직후 달아나려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10여 명이 패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2: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가을이 차고 깊게 느껴지는 하루이기도 한데요.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고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선으로 오르는데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와 대전은 21도, 전주와 광주는 22도, 강릉과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한낮 기온이 낮고요. 한글날 연휴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도로 위로는 비교적 순조로운 구간이 많은데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짧게 정체가 보여지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동호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좀 밀려서 다리 위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가까이 하면서만 그리고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가는 길 월릉분기점과 묵동나들목 사이로 시속 20km가 채 안 나는데 여기는 한 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차 간격 바짝 좁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길지는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계속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시가지 구간으로 밀리는데 외곽으로는 천안분기점 부근 사고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지만 오늘 하루 더 쉴 수 있어서 평소보다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이번 시간에도 편안하게 즐기기 좋은 곡들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글로리아 게이너의 The Eye of a Tiger.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1: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 뮤직 첫 곡으로 글로리아 게이너의 The Eye of a Tiger 듣고 오셨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 오물정 0945번으로 신청곡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들으실 수 있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16일 동안 아시아를 뜨겁게 달궜던 하계 아시안게임이 어제 막을 내렸죠.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따내면서 종합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1위는 중국, 2위는 일본이네요. 우리 선수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아시안게임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립니다. 4년 뒤죠. 2030년 개최 예정이긴 한데 뭐 대회 운영 방식 등을 놓고 2031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음 도하에서는 또 어떤 감동이 찾아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0시 뉴스 앤 뮤직 블론디의 더 타이드 이즈 하이,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두 곡 띄워드립니다.

블론디 더 타이드 이즈 하이,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금융권 해킹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웰컴 저축은행에서도 법인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웰컴 저축은행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법인 고객 관련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법인명과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 관련 정보이고 최대 2,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웰컴 저축은행은 정확한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금메달 목표를 달성한 남자 축구대표팀이 병역 혜택 논란 속에 침울한 표정으로 귀국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1-0으로 이긴 직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는 한편 메달과 트로피보다는 군 면제가 중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이딴 경솔한 언행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표팀에 포함된 23명의 선수 가운데 20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는데 아시안게임은 이진급을 내보내는 국가가 많아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65km 해상에서 29톤급 어선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어선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 외국인 선원 9명이 구조됐고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등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6척과 헬기 한 대, 항공기 한 대를 현장으로 보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오전 10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바로 이어서 들으실 곡 두 곡입니다. 맨 먼로의 From Russia with Love, 에어로스미스의 드림온.

노래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재자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 관련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또다시 미상의 발사체에 맞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고 보고가 접수됐다며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돼 기관실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을 포함해 이달 들어 4차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10시 뉴스앤뮤직은 끝곡으로 티나 터너의 골든아이, 이글스의 새드카페 두 곡 전해드리고요. 11시 20분에 뉴스앤뮤직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3: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계속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세부, 서부 내륙 그리고 제주도는 오전까지는 곳에 따라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은 오늘 한낮 20도 선까지 오르겠고 대전은 21도, 광주 22도, 당분간 이렇게 대체로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 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판남대교 북단 부근 4차로 쪽에 사고 관련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습니다. 4차로 쪽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따라서 하남 쪽으로도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5차로에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밀립니다. 공항으로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 짧게 지체입니다. 동작대로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로 짧은 지체 살펴지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월릉분기점에서 묵동을 지나 신내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내 주요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닷새째 입건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얼마 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도 관심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먼저 경찰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3: 네, 경찰은 신한은행 해킹 피해가 발생한 지난 1일부터 입건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입건전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정식 수사 전환은 수사기관의 가치 판단과 재량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활동 자체는 수사에 버금가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해킹 피해는 현재 제2금융권까지 번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공개된 7개 금융사 외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발 AI를 활용해 해킹한 흔적이 있다는 금융위 내부 판단이나 동일인 소행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이번 사건이 최근에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3: 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데요. 이 가운데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을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인식하고 있고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또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이 인지한 모든 사이버 범죄가 중수청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중수청이 당장 사건을 맡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경찰이 정식 수사 전환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리거나 경찰과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이번 해킹 피해가 생긴 대형 은행들은 개인정보 관련 전문 조직을 갖추고 금융위 주관 점검에서도 만점을 받았다며 자사의 보안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2: 다만 정작 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비중은 정체된 흐름도 보이는데 AI를 이용한 새로운 해킹 위협에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해킹 피해가 생긴 은행들도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조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중 5대 은행 가운데 해킹 피해가 발생한 곳은 신한, KB국민, 하나은행 세 곳인데요. 이 세 은행은 모두 올해 상반기 경영 상황을 반영하는 반기 보고서에서도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고객 2만여 명의 대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은 금융위 주관 개인정보 점검에서 6년 연속 100점으로 S등급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엔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주간훈련도 참가해서 역량을 강화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고객 119명 정보가 빠져나간 KB국민은행 역시 PC 안에 모든 문서를 암호화했고 고객 정보 접근은 인가된 직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고객 89명의 주민등록 번호 등이 유출된 하나은행도 전산 데이터 센터의 보안 관제 센터가 최고 수준 체계로 365일 24시간 근무 체제로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시중 5대 은행들의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투자는 이 순이익 증가에 비해서는 크게 늘지 않는 흐름이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보면 그러한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5대 시중은행의 순이익 가운데 정보보호 관련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비교했는데요. 지난 2024년엔 1.45%였던 비중이 지난해인 2025년 1.36%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5%대였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낮아진 수치입니다. 은행권의 순이익은 크게 증가했지만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그보다 적게 늘리면서 비중이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누적된 순이익 가운데 정보보호에 쓰인 집행액수가 1.28%로 잠정 분석되고 있습니다. AI 등을 이용한 신종 해킹 위협이 금융권을 휩쓰는 상황에 정보보호 관련 투자 비중도 그만큼 늘렸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금융회사도 해킹

0: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북항 친수공원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북항이는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5km로 수로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데요. 물 위로 지느러미를 드러내면 방문객들이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연휴 첫날인 그제 7만 2천 명이 다녀갔고 어제는 6만 9천 명이 북항이를 만나러 친수공원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하루 평균 2천 명이 찾는 조용한 공원인데요. 북항이가 수로에 나타난 지난달 19일부터 지금까지 89만 천여 명이 다녀간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부산시와 경찰 등은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방문객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앞서 북항이를 외해로 돌려보내기 위한 두 차례 유도 작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1차 물대포에 이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물을 활용했지만 북항이는 차단 그물까지 넘어 다시 수로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그물을 모두 철거하고 당분간 구조 작업 없이 북항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북항이가 먹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보고 건강 상태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1: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 공원에서 외국인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2: 경찰은 두 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달아난 사람들을 쫓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어린이 공원 놀이터에서 남성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에워싸더니 방망이로 내려칩니다. 주저앉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흩어져 도망갑니다.
4: 당신은 나 지켰어!
3: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하는 자유방범대를 피해 강목을 든 남성들이 주택가를 활보합니다. 지난 3일 밤 11시 반쯤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강목과 방망이를 휘두르며 한밤중 주택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5: 그 배트가 나무가 있고
6: 평택시
5: 철이
6: 도봉리
5: 있거든요.
6: 푸른 자유
5: 나무
6: 방범대
5: 셋이로 때리다가
6: 사무국장입니다.
5: 부러진 게몇 개가 있었고 머리를 딱 때리는데 보통 퍽 소리가 나야 되는데 땅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3: 일대를 순찰하던 자율방범대가 이들을 발견해 한 차례 해산시켰지만 자리를 옮겨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남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10여 명이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2: 오늘 새벽 3시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65km 해상에서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경남사천 선적 29톤급 어선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이후 외국인 선원 9명이 구조됐고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등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해경 경비함 헬기, 해군 함정, 어선 등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나주시 동강면의 단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내부에 있던 70대 부인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의 남편은 중증 지체장애가 있었지만 거동이 가능해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어제 오후 6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동에 있는 배저장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43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저장 창고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한 직접 소통 행보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정 성과를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지만 메시지가 늘어나는 만큼 정쟁의 빌미가 되는 등 리스크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최근 SNS 게시글을 급격히 늘리며 직접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성과 소개부터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지지자에 대한 호응 등 다루는 내용도 다양하고,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 인용하는 식으로 이용자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입니다. 답보 상태였던 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를 다시 가동하도록 시동을 건 것도 이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0: 청와대는 그간 재검증 중이라며 말을 아껴왔는데 이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을 직접 반박해 힘을 실었고 결국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이후 잠잠해졌던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이 다시 활발해진 건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부 분열 상황에서 왜곡과 오해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과정과 방법이 부족했다며 소통과 홍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0: 다만 메시지가 늘어나면서 잡음도 커졌습니다. 인용한 글 작성자의 과거 거친 언행이나 다른 진영 멸칭 사용이 논란이 돼 게시글을 삭제한 적도 있고 진보 성향 지지층 사이에서 주로 쓰이는 은어인 좌악이라는 표현으로 편을 가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SNS는 지금의 자신을 만든 통로라며 직접 소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SNS 소통 정치는 공정 메시지를 가공 없이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지만 자칫 논란으로 번질 경우 외연 확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과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법무부가 친일파 김한규의 재산을 환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하면 3대가 부자가 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거지가 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 유가 상승률이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는 게시물도 홍보하면서 법에 따라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과 양을 통제했고 정유사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촌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농지은행을 활용해 사소한 법 위반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을 내놨죠. 정작 현장에서는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기도 쉽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가 농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7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90살 현사봉 할아버지. 고령에 몸도 성치 않아 올해 추수를 끝으로 농지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4: 농어촌 공사에서 사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쫓아간 거라고요. 쫓아왔는데 2025년도에 저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 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이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 이게 마음적이지 마음처리지 뭐 그것 때문에.
3: 조급한 마음에 마을 이장까지 나섰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5: 가서 들어보니까 뭐 이번에 서류 접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 만남 기다리라 그러고.
6: 할아버지가 위탁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1,500평 규모의 논입니다. 나라에 땅을 맡기면 사소한 법 위반 처분을 유예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농지은행에 2년 연속 대기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 정책 발표로 위탁 판매 요청이 늘면서 농지은행의 일 처리는 더 느려졌습니다. 할 일은 쌓여가는데 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7: 농지은행에서도 조차도 그거를 잘 몰래
8: 행정사입니다. 내년도
7: 예산은 더 많이 증액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3: 농지 전수조사에 조급해진 땅주인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걱정인데 임차농들은 경작권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9: 노인분한테 하고 있다가 이분이 농지은행에 팔으면
8: 임차농입니다.
9: 젊은 사람한테 주면 40, 50대들은 농지를 뺏기게 되잖아요.
3: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의 위탁 판매를 둘러싸고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원활한 농지은행 운영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임차농 보호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10건 가운데 8건이 15억 원 이하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 분석 결과 8월 이후 계약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약 79%였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겨냥하고 있지만 증세 부담에 거래가 저조한 가운데 전월세난과 대출 규제로 인한 저가 아파트에 많은 매수자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0: YTN에서는 그동안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를 보고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병을 완전히 막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수종 전환은 물론 잘라낸 피해목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11: 잿빛으로 변한 소나무 숲. 재선충병에 걸리면 소나무류는 예외 없이 말라 죽습니다. 예방주사도 최대 6년, 약효 지속기간에 한계가 있고 수천만 그루에 이르는 소나무류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는 소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 수종 전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재선충병이 퍼져 수종 전환이 이뤄진 숲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무를 모두 베어냈는데요.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 화렵스 묘목을 심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종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를 받아 벌목과 조림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벌목한 산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2: 소나무가 더 이제
13: 정종국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입니다.
12: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수종 전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유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11: 나무를 베어낸 뒤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재선충병 피해목은 방제를 위해 철저한 처리가 필요한 데다 목재로서의 가치를 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역의 산림조합이 택한 대용량 훈증 방식도 한 가지 대안. 벌목한 나무를 파쇄하는 대신 훈증 처리에 재선충 확산 가능성을 지운 뒤 목재 쓰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재선충병 피해목을 단순히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쓸 수 있는 나무는 최대한 활용한 뒤 찌꺼기만 파쇄하는 겁니다.
14: 건축용재로 뽑을 수 있는 것과 토목용재로 뽑을 수 있는 것,
13: 가평군 산림조합 유통소장입니다.
14: 그 이후에 이렇게 기존에 해오던 파쇄 방법으로 간 방법의 순서로 해가지고 목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1: 재선충병을 완전히 막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병든 나무를 합리적으로 베어낸 뒤 그 자리에 어떤 숲을 남길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1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6: YTN is FM.
1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양재대로 개포 3, 4단지에서 1원 터널 지하차도 쪽 옆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코엑스 가는 길 하위차로에서 봉음교 방향으로 마라톤 행사 관련으로 부분 통제 중에 있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 행사인데요. 봉은사로 코엑스에서 봉음교 쪽으로 양방향 전면 통제되는데 이 통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도 조금씩 더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변북로는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 구간이 확인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영동대교 부근 5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도 차가 약간씩 더 늘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부는 구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용인권 내로 차량이

많이 늘었고요. 대관령이나 강릉 분기점 위로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천 쪽으로는 새마을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새마을을 통과하는데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매송 부근 사고가 났는데요. 매송 나들목 부근 사고 여파로 밀리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동홍천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나운서 최입니다. 이번 시간 선곡표를 보니 추억여행을 떠나기 딱 좋은 곡들 준비돼 있더라고요. 월요일 대체 공휴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추억의 인기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UP의 뿌요뿌요 준비했습니다.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2588 2588.
2: 와이텐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유피의 뿌요뿌요 듣고 오셨습니다. 10월 5일 대체공휴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616번님, 연휴 다음 날은 항상 피곤하잖아요. 끝남이 아쉽고 더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몸을 더 혹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찍 자면 되는데 굳이 더 늦게까지 꾸역꾸역 게임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혹시 저만 그런가요? 오늘은 그냥 뉴스앤뮤직 들으면서 둥실둥실 흘러가는 구름처럼 있을래요. 아,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되게 열심히 놀아야 할것 같고. 내일 쉬는 날인데 일찍 잠드는 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고 그래도 말씀처럼 두둥실 흘러가는 구름처럼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푹 쉬고 낮잠도 자면서 뒹굴뒹굴 보내는 휴일도 정말 좋더라고요. 0089번님은 근무 중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잠시 나와 산책 중입니다. 잠깐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매직. 네, 정말 매직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고 오늘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서늘할 거라고 하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산책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을답게 요즘 곳곳에서 축제도 열리고 있는데요. 단풍 구경 계획 있으신가요? 올해 단풍은 언제쯤 절정에 이를지 찾아봤는데 보통 산의 80%가 물들었을 때 단풍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에는 설악산이 10월 20일, 속리산은 10월 28일, 한라산은 11월 6일쯤 단풍이 절정에 이를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번 가을 가까운 곳에서 단풍 구경 계획해 보셔도 좋겠고요. 사실 뭐 산에 꼭 가지 않더라도 길가에 선 나무들이 물든 풍경만 봐도 정말 아름답죠. 네, 11시 뉴스앤뮤직 문자창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곳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두 곡입니다. RF의 마음속을 걸어가,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REF의 마음속을 걸어가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차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에서 공격자가 같은 인터넷 주소 IP로 전방위적인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한,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 7곳의 해킹 공격에서 같은 IP를 여러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금융보안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공격한 IP와 저축은행, 캐피탈사를 공격한 IP는 서로 다르지만 수법 자체는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 선거 격전지 중 하나인 오하이오 주를 찾아 관세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 유세 연설을 통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짓고 있고 이것을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실행해 왔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수조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출연 뒤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배우 유해진의 소속사가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유해진의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은 물론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웨이팅 라디오 휴일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 박상민의 멀어져간 사람아 장혜진 내게로 두 곡입니다.

박상민 멀어져 간 사람을 장혜진의 내게로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과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법무부가 친일파 김한규의 재산을 환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하면 3대가 부자가 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거지가 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10건 가운데 8건이 15억 원 이하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이후 계약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약 79%였습니다. 이 비중은 지난해 11호 대책 전 10개월 평균 73%였다가 지난 7월까지 10개월 평균 76.8%로 증가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은 끝곡으로 샤크라 난 너에게 파파야 사랑 만들기 두 곡 전해드립니다. 저는 12시 뉴스 앤 트롯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서울이나 춘천, 청주, 수원, 대전의 하늘은 다소 흐린데요. 점차 흐린 곳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현재 수원은 19.4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20도까지 한낮에 오르고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한글날 연휴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동작대교 부근 2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어서 지금 견인 수습하고 있어서 2차로는 잘 보셔야겠고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남대교 위에서 월드컵대교 위에서 부분적으로 교통량이 좀 늘면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속도로가 좀 정체되는 구간이 늘어나는데요. 강원권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에서 서울 쪽으로 양양분기점 부근 내린천휴게소 부근, 서종에서 화도까지 1시간 전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청주휴게소 지나갈 때 또 수원 부근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휴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오늘 새벽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7: 승선원 9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등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기

0: 자, 실종자 수색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네, 사고는 오늘 새벽 3시 4분쯤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쪽에 있는 차기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인데요. 이 준학을 하는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근해 연승어전이 전복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삼천포항을 출항해서 조업하고 있던 배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는 각각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이후에 해경 경비함정과 헬기, 항공기, 해군 함정, 민간 어성 등이 투입돼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 헬기는 새벽 4시 반쯤 현장에 도착해서 항공 구조사를 투입하고 선내 반응 신호 등을 확인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사고 발생 직후에 인근에 있던 어선이 실종자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2에서 14m로 불고 있고요. 파도는 2m 이상으로 높습니다. 해당 어선은 출항할 때 승선원이 모두 8명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수색 구조 작업 이후에 해경은 승선원 신고 내용과 실제 승선원 인원이 다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2: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0: 네, 완연한 가을 날씨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밤사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가을비가 내렸는데 낮부터 기온이 떨어진다고요?
3: 네,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비의 양은 적었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쳤고 제주도만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4.4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집니다. 광주는 22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떨어집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초속 1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연휴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 따뜻하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 낮 기온 23도지만 목요일까지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 늦더위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권성입니다.
2: 국내 주요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닷새째 입건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얼마 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도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먼저 경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경찰은 신한은행 해킹 피해가 발생한 지난 1일부터 입건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입건전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정식 수사 전환은 수사기관의 가치 판단과 재량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활동 자체는 수사에 버금가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해킹 피해는 현재 제2금융권까지 번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공개된 7개 금융사 외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발 AI를 활용해 해킹한 흔적이 있다는 금융위 내부 판단이나 동일인 소행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네, 이번 사건이 최근에 출범한 중수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을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이 중수청에 해당 사건을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청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공백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에서 통보 절차가 오면 협의 절차를 거쳐 수사 주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중수청이 당장 사건을 맡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경찰이 정식 수사 전환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리거나 경찰과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 이번에 해킹 피해가 생긴 대형 은행들은 보안 센터가 24시간 돌아가고 또 금융위 주간 점검에서도 만점을 받았다면서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다만 정작 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비중은 정체된 흐름

0: 상황을 반영하는 반기 보고서에도 타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고객 2만 5천 명의 대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은 금융위 주관 개인정보 점검에서 6년 연속 100점으로 S등급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엔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주관 훈련도 참가해서 역량을 강화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고객 119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KB국민은행 역시 PC한 모든 문서를 암호화했고 고객정보 접근은 인가된 직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하나은행도 전산데이터센터의 보안관제센터가 최고 수준 체계로 365일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앞으로 뭐 보안 대책이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시중 5대 은행들의 전반적인 보안 투자를 보면은 순이익 증가에 비해서 크게 늘지를 않았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보면 그러한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보보호 관련 집행금액이 같은 기간 순이익 가운데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확인했는데요. 지난 2024년엔 1.45%였던 비중이 지난해 2025년에는 1.36%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5%대까지 있었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아진 겁니다. 은행권의 순이익이 그간 크게 증가했지만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그보다 적게 늘면서 비중이 낮아지는 흐름인 겁니다. 또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누적된 순이익 가운데 정보보호에 쓰인 집행액수가 1.28%로 잠정 분석되고 있습니다. AI 활용이 의심되는 신종 해킹 위협이 금융권을 휩쓰는 상황에 정보보호 관련 투자 비중도 그만큼 늘렸어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금융회사 역시 해킹 피해가 발생한 상황 속에 AI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체계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1: 국회가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지난 1년의 국정운영을 낱낱이 따지겠다면서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내일이 첫날인데 첫날부터 법사위 중심으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죠?
2: 네, 첫날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입니다. 최대 쟁점은 대법관 후보 제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의견서를 내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거라며 대법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증을 명분으로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나와 인사말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증인 신분으로 실제 질의에 응할지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할지도 주목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난 2일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수청은 초대청장 없이 문을 연 데다 인력과 전산 등 조직 정비도 아직 진행 중인데 여야는 출범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실상 전초전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 네,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도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데요. 어떤 이슈가 검증대에 오를까요?
2: 네, 경제 분야에선 대미 전략 투자가 핵심 쟁점입니다. 내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정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는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한미 양국의 설명이 엇갈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 만큼 실제 한미 간 합의 수준과 사업의 경제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갈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 상황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굵직한 주요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지는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0: 변화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졌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한 직접 소통 행보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정 성과를 알리고 또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지만 메시지가 늘어나는 만큼 정쟁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최근 SNS 게시글을 급격히 늘리며 직접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성과 소개부터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지지자에 대한 호응 등 다루는 내용도 다양하고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 인용하는 식으로 이용자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입니다. 답보 상태였던 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를 다시 가동하도록 시동을 건 것도 이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청와대 등 그간 재검증 중이라며 말을 아껴왔는데 이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을 직접 반박해 힘을 실었고 결국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이후 잠잠해졌던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이 다시 활발해진 건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부 분열 상황에서 왜곡과 오해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과정과 방법이 부족했다며 소통과 홍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 다만 메시지가 늘어나면서 잡음도 커졌습니다. 인용한 글 작성자의 과거 거친 언행이나 다른 진영 멸칭 사용이 논란이 돼 게시글을 삭제한 적도 있고 진보 성향 지지층 사이에서 주로 쓰이는 은어인 좌악이라는 표현으로 편을 가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SNS는 지금의 자신을 만든 통로라며 직접 소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SNS 소통 정치는 공정 메시지를 가공 없이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지만 자칫 논란으로 번질 경우 외연 확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과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법무부가 친일파 김한규 재산을 환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하면 3대가 부자가 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거지가 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 유가 상승률이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는 게시물도 홍보하면서 법에 따라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과 양을 통제했고 정유사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 공원에서 외국인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두 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달아난 사람들을 쫓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4: 어린이 공원 놀이터에서 남성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에워싸더니 방망이로 내려칩니다. 주저앉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흩어져 도망갑니다.
5: 당신을 다 지켰어!
4: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하는 자유방범대를 피해 강목을 든 남성들이 주택가를 활보합니다. 지난 3일 밤 11시 반쯤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강목과 방망이를 휘두르며 한밤중 주택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6: 배트가 나무가
7: 평택시 도곡리 푸른자율방범대 3호극장입니다.
6: 부러진 게 몇 개가 있었고 머리를 딱 때리는데 보통 퍽 소리가 나야 되는데 땅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4: 일대를 순찰하던 자율방범대가 이들을 발견해 한 차례 해산시켰지만 자리를 옮겨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남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10여 명이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내려갔는데요. 현재 서울 19.2도, 대구 22.4도, 전주 20.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충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은 물결도 높아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분당수서로에서 강남경찰서 진출로로 넘어가는 분당수서로 램프 갓길 위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4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천호대교에서 올림픽대교 구간 1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이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초정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 앤 트로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서울 방향으로 돌아오는 차량이 많이 몰릴 걸로 보입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노래 들으며 쉬엄쉬엄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찬미 토요일 밤에 12시 뉴스 앤 트롯 첫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0: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와이텐 라디오 12시 뉴스엔트로 첫 곡, 허찬미의 토요일 밤에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 국민 애창 인기 트롯과 뉴스 전해드립니다. 듣고 싶은 음악 사연 보내주실 곳은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왜 이리 좋지요? 이 계절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YTN 라디오, 신나는 트롯과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2879번님 문자입니다. 저도 이 계절 또 선선한 공기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에 인기 트롯이 더해진다면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047번님, 3651번님, 5087번님, 2074번님 등 많은 분들이 뉴센트로 시간 기다렸다면서 반가운 인사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노래 바로 보내드릴게요. 김양의 우지 마라, 박고윤의 별과 당신.

김양의 우지바라, 박구윤의 별과 당신 노래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취재진과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비공개 합의 공개 논란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군은 한국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어겼다며 항의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업권에서 침해 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에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도 다시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며 흥행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살자들은 연휴 둘째 날인 어제 18만 명을 동원하며 그제 박스오피스 2위에서 하루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223만 명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토요일 12시 뉴스엔트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찐사랑 웅바라기님, P74729님까지 오늘도 근무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공휴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차귀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소식 오전부터 전해드렸죠. 선원 9명은 구조가 됐지만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실종 상태입니다. 현재 수색이 진행 중인데 사고가 난 해역이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가 2m 넘게 일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색에 투입된 분들도 안전하게 임무를 이어가면서 실종된 두 분을 무사히 찾았다는 소식이 한시라도 빨리 꼭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2시 뉴스앤트롯 이어지는 곡 두 곡인데요. 먼저 문자 9849번님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최유나의 남이다 들으시고요. 신조황조의 고맙소까지 두 곡 전해드릴게요.

9849번님 신청곡 조황조의 고맙소 들으셨고요. 앞서 흐른 곡은 최윤아의 남이다였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 관련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삼권 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했고 그 결과 육군 1, 2군단과 3군단 이하 육군 22사단 등의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방 감시 초소 GP와 일반 전투인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해당 부대에선 전방 경계 근무 때 실탄을 사탄한 뒤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부대에선 근거 공문 없이 비사탄 경계 근무를 선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이달부터 인공지능 AI 모델 제미나이 요금제를 개편해 저가 구독자와 무료 이용자의 프로 모델 접근을 막아 연산 비용과 더 비싼 요금제 전환 유도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무료 이용자도 일부 사용할 수 있었던 제미나이 프로 모델은 앞으로 월 구독료가 $19.99, 우리 돈 2만 9천 원인 AI 프로 요금제부터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무료 이용자는 물론 월 $9.99, 우리 돈 7,500원인 저가형 AI 플러스 요금제 구독자도 프로 모델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9849번님이 평택에서 뭉게구름이 그림처럼 펼쳐진 사진 보내주셨어요. 요새 하늘은 막 찍어도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은 사진 고맙습니다. 9849번님. 네, 12시 뉴스앤트롯은 정리할 시간인데요. 끝곡으로 박정식의 멋진 인생, 송대관의 딱 좋아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앤트롯은 1시 20분에 이어지니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제허

0: 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살짝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낮은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5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비슷할 텐데 때문에 일교차는 더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중 이동량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내일 출근이라서 대부분 집에서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도로 위 한산한 편인데 일부 구간에서만 정체 중입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부근 국도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9km 정도 밀립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13km가량 정체고 내린천휴게소 부근에서도 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송악에서 행담도휴게소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새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강릉 쪽은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구간 정체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배우들에게도 지금 불똥이 튀었는데요. 배우 유해진 씨 측이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2: 박스오피스에서 엎치락뒤치락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은 1위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일단 유해진 배우 측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3: 네, 유해진의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비방과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 확산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은 물론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려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19개 단체가 참여한 영화인연대도 논쟁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개인의 주거지나 신상정보 등 사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거나 안전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출연 배우를 향한 비판으로 번지면서 주연인 유해진을 향한 불매나 광고 모델 교체 요구 등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 이런 논란 속에서도 영화는 계속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죠?
3: 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서 암살자들은 어제 하루 관객 18만 8천여 명으로 흥행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누적 관객은 223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2위는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로 하루 관객이 14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암살자들과 치이카와는 지난달 30일 치이카와 개봉 이후 하루 단위로 1위와 2위를 주고받으며 엎치락뒤치락 순위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 새벽 3시쯤 제주 차계도 북서쪽 65km 해상에서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어선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이후 외국인 선원 9명이 구조됐고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등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역에는 해경경비함 헬기, 해군 함정 그리고 어선 등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제조 밀수사범 검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5.3% 증가한 9,530명이었고 판매사범은 6.6% 늘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마약왕 박광렬을 송환해 구속 송치한 것을 시작으로 공급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어젯밤 전남 광주 나주에서 장애인 부부가 살던 집에서 불이 나 7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2: 경기 평택에서는 한밤중에 외국인 여러 명이 패싸움을 벌여 2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먼저 나주에서 발생한 화재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4: 네, 나주시 동강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집안 곳곳이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고 건물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중증장애인 7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 남편도 중증장애가 있었지만 거동이 어렵지 않아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엌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앞서 전북 전주에서는 창고에서 불이 났죠?
4: 네, 화재 당시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건물 위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줄기를 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배 저장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한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소방관 43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2: 네, 경기 평택시에서는 한밤중에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였다고요?
4: 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거리에서 외국인 여러 명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밤 11시 반쯤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소유한 차량 안에서 강목 등이 발견됐고 범행 직후 달아나려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10여 명이 패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도입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피해자들의 법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0: 질문의 기억을 잃은 피해자에 대고.
1: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뒤에야 피의자가 살인과 성폭행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법개혁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석 달 안에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이의 신청서를 보고 필요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돌아가는 곳은 다시 경찰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경찰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젠더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만 영상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성평등가족부는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입니다.
2: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1: 성평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 센터 등 전국 617개 지원기관을 통해 수사와 재판 동행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료 법률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확인되면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만 내놨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검찰개혁은 검찰의 복수하고 기능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고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이고 제가 아닌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검찰개혁 관련 글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SNS 활동을 대폭 늘렸습니다. 국정성과를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지만 메시지가 많아지면서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5: 최근 SNS 게시글을 급격히 늘리며 직접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성과 소개부터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지지자에 대한 호응 등 다루는 내용도 다양하고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 인용하는 식으로 이용자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입니다. 답보 상태였던 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를 다시 가동하도록 시동을 건 것도 이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청와대 등 그간 재검증 중이라며 말을 아껴왔는데 이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을 직접 반박해 힘을 실었고 결국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이후 잠잠해졌던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이 다시 활발해진 건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부 분열 상황에서 외국과 우회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과정과 방법이 부족했다며 소통과 홍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6: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5: 다만 메시지가 늘어나면서 잡음도 커졌습니다. 인용한 글 작성자의 과거 거친 언행이나 다른 진영 멸칭 사용이 논란이 돼 게시글을 삭제한 적도 있고 진보 성향 지지층 사이에서 주로 쓰이는 은어인 좌악애라는 표현으로 편을 가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SNS는 지금의 자신을 만든 통로라며 직접 소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SNS 소통 정치는 공정 메시지를 가공 없이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지만 자칫 논란으로 번질 경우 외연 확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역진적 배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입주 기준인 소득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히면 주거 취약계층에 돌아갈 공공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정부는 지난달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주거 안정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주목을 받은 건 새로 내놓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2: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3: 김희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2: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1: 아직 소득이나 자산규모 등 구체적인 입주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미 지난 6월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월 평균 798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이 기준을 924만 원, 연소득으로 치면 1억 원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까지 도입되면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에 예산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40% 넘게 늘어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서 증가분인 8조 6천억 원의 60% 이상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배정했습니다.
4: 공공임대 정책에서는 그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늘어난 것이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 간사입니다.
4: 8조가 늘어났는데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 이제 중산층 이상을 위한 이제 보편형 임대주택.
1: 중산층 지원 비중이 늘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 공공임대의 취지 자체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촌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농지은행을 활용해 사소한 법 위반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을 내놨는데요. 정작 현장에선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기도 쉽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가 농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 7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90살 현사봉 할아버지. 고령에 몸도 성치 않아 올해 추수를 끝으로 농지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6: 농어촌 공사에서 사기
3: 경기
6: 때문에
3: 평택시 농민 현사봉 씨입니다.
6: 저한테 2025년도에 저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 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이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 이게 마음적이지 마음초리지 뭐 그거 때문에.
5: 조급한 마음에 마을 이장까지 나섰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7: 가서 들어보니까 뭐 이번에 서류 접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3: 정정욱 경기 평택 마을 이장입니다.
7: 죄송하지. 만난 기다리라 그러고.
8: 할아버지가 위탁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1,500평 규모의 논입니다. 나라에 땅을 맡기면 사소한 법 위반 처분을 유예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농지은행에 2년 연속 대기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 정책 발표로 위탁 판매 요청이 늘면서 농지은행의 일 처리는 더 느려졌습니다. 할 일은 쌓여가는데 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9: 농지은행에서도 조차도 그거를 잘 몰래 내년도 예산은 더 많이
3: 이재원 행정사입니다.
9: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5: 농지 전수조사에 조급해진 땅주인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걱정인데 임차농들은 경작권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10: 노인분한테 하고 있다가 이분이 농지를
3: 중남 홍성군 임찬홍 노순국 씨입니다.
10: 젊은 사람한테 주면 40, 50대들은 농지를 뺏기게 되잖아요.
5: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의 위탁 판매를 둘러싸고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원활한 농지은행 운영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임찬홍 보호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영상을 공유한 게시물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안에
12: 깊은 정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선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졌고요. 바람도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두툼한 외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더 커질 텐데 내륙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삼성동에서는 제23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로 인해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봉은사로 코엑스 교차로에서 구 서울의료원 교차로 구간 양방향을 전면 통제 중이고요. 오늘 오후 6시까지 도로 이용 어렵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청주 국도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청주휴게소까지 8km 정도 정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설악에서 남양주요금소 구간 22km 정도 정체고 내린천휴게소 부근에서도 흐름 더딥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전체적인 정체보다는 한 구간에서만 답답한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구간도 15km 정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5차로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공항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녹천교에서 월계 1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로에서 봉은교 진출로 구간 청담대교 방향이고요. 분당수서로 램프 위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시 뉴스 앤 트롯.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곳에 트로트와 성인가요, 실시간 뉴스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 10월 5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1시 뉴스 앤 트롯. 이번 시간 첫 곡은 윤태규가 부릅니다. My Way.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FM 94.5MHz YTN 라디오 1시 뉴스 앤 트롯 윤태규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My Way 이 시간 첫 곡으로 들었고요. 트로트와 성인가요 듣는 뉴스 앤 트롯입니다. 문자창 그리고 채팅창 함께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으로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2302번님, 기다리던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라고 하셨는데요. 주말은 다 지났습니다. 2302번님, 주말은 어제 끝났고 이제 오늘 대체 공휴일로 하루 더 쉬게 됐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신나는 트롯과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선곡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어제 주말 저녁 시간대 제가 고정으로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 함께 해주셨던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오늘 오전부터 또 오후까지 계속 채널 고정하고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이태원 아나운서 이 시간대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워요라는 메시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계속해서 제가 함께 해볼게요.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수희의 잘 있나요? 모모씨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지호의 나미가까지 만나고 올게요.

1시 뉴스앤트롯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영상을 공유한 게시물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했고 그 결과 육군 1, 2군단과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등의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방 감시 초소 GP와 일반 전소인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해당 부대에선 전방 경계 근무 때 실탄을 사탄한 뒤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부대에선 근거 공문 없이 비사탄 경계 근무를 선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AI를 슈퍼지능 SI로 명명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AI 분야 자회사인 스페이스 X AI의 이름을 스페이스 X SI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더 이상 AI는 없고 슈퍼지능만 있다며 이쪽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한 이용자가 댓글로 회사 이름을 스페이스 X SI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그렇다며 우리는 그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머스크 CEO의 이와 같은 발언은 AI를 SI로 바꿔 부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에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신 방송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앤트롯입니다. 연휴에도 꼭 챙겨드려야 하는 뉴스 그리고 하루를 채워주는 음악 선물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1시 38분 지나가고 있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조명섭의 세레나데, 혜은이 물빈을 이어서 추가열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앤트롯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거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검찰개혁은 검찰의 복수하고 기능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고 잘 작동되게 하려는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 완벽하게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제가 아닌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출연 뒤에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배우 유해진 씨의 소속사가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유해진의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은 물론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1시 뉴스앤트롯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2시 20분부터는 다시 최신 가요로 꾸며지는 뉴스앤뮤직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S010109님의 신청곡 박서진 흥해라 이어서 나태주의 신사동 그 사람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

0: 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체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New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 후반은 돼야 기온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춥겠는데요. 두툼한 외투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이들 지역은 오늘 아침보다 내일 10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온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 이동량 대비 사고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조남분기점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양양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여파로 서양양 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내린천휴게소 부근에서 정체 보이고 있고 설악에서 화도 구간 17km가량 막힙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현풍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적재물 낙하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서에서 삼성동 일대는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램프 위로 청담대교 방향 분당 수서로에서 봉은교 진출로 구간 현재 전면 통제 중이고요. 우회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사건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승선원 9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등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실종자 수색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 네, 사고는 오늘 새벽 3시 4분쯤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쪽에 있는 차귀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인데요. 준학을 하는 이 경남 사천 선적의 29톤급 연승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배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는 각각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이후에 해경 경비함장과 헬기 등이 투입돼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 헬기는 새벽 4시 반쯤 현장에 도착해서 항공구조사를 투입하고 선내 반응 신호 등을 확인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 인근에 있던 어선이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한때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현재 제주 한림항으로 복귀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현재 북서풍이 초속 12에서 14m로 불고 있고 파고는 2m 이상으로 무척 높습니다. 해당 어선은 특히 출항

0: 할때 승선원이 8명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구조 작업 이후에 해경은 승선원 신고 내용과 실제 승선인의 다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1: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 공원에서 외국인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두 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달아난 사람들을 쫓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2: 어린이 공원 놀이터에서 남성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에워싸더니 방망이로 내려칩니다. 주저앉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흩어져 도망갑니다.
3: 당신은 나 지켰어!
2: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하는 자유방범대를 피해 강목을 든 남성들이 주택가를 활보합니다. 지난 3일 밤 11시 반쯤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강목과 방망이를 휘두르며 한밤중 주택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4: 그 배트가 나무가
5: 경찰이
4: 있고
5: 평택
4: 철이
5: 도봉리 푸른
4: 있거든요.
5: 자율방범대
4: 나무에 지금 때리다가
5: 사무국장입니다.
4: 부러진 게몇 개가 있었고 머리를 딱 때리는데 보통 퍽 소리가 나야 되는데 땅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2: 일대를 순찰하던 자율방범대가 이들을 발견해 한 차례 해산시켰지만 자리를 옮겨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남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10여 명이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1: 최근 금융권 해킹 피해가 발생했던 대형 은행들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24시간 보안 체계와 금융위 주관 점검에서도 만점을 받았다며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비중은 정체된 흐름도 보여 안일하게 대비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부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해킹 피해가 생긴 은행들도 그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조했었죠?
6: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중 5대 은행 가운데 해킹 피해가 발생한 곳은 신한, KB국민, 하나은행 이렇게 세 곳입니다. 다만 세 은행은 모두 올해 상반기 경영 상황을 반영하는 반기 보고서에서도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고객 2만 5천 명의 대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은 금융위 주관 개인정보 점검에서 6년 연속으로 100점 S등급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엔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주간 훈련도 참가해서 역량을 강화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고객 119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KB국민은행 역시 PC 안에 모든 문서를 암호화했고 고객 정보의 접근은 인가된 직원만 가능하다고 명시해뒀습니다.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하나은행도 전산 데이터 센터의 보안 관제 센터가 최고 수준 체계로 365일, 24시간 근무 체제로 돌아간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 다만 시중 5대 은행들의 전반적인 보안 투자는 순이익 증가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는 흐름이라고요.
6: 네, 그렇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보면 그러한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보보호 관련 집행금액이 같은 기간 순이익 가운데 어느 정도를 차지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 2024년엔 1.46%였던 비중이 지난해인 2025년 1.36%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5%였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아진 겁니다. 은행권의 순이익이 그간 크게 증가했지만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그보다 적게 늘리면서 비중이 낮아지는 흐름인데요. 또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누적된 순이익 가운데 정보보호에 쓰인 집행액수가 1.28%로 잠적 분석되고 있습니다. AI 활용이 의심되는 신종 해킹 위협이 금융권을 휩쓰는 상황에 정보보호 관련 투자 비중도 그만큼 늘렸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금융회사 역시 해킹 피해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AI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체계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번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국제 공조 요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범행에 쓰인 해외 계좌 정보나 서버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상대국 협조 없이는 피의자 특정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0: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데려오는 일뿐 아니라 해외 서버 기록 등을 봐야 할 때도 현지 수사기관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상 사설망, VPN이나 제3국 서버를 거쳐 우회 공격을 감행하면 IP를 확보해도 공격자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금융권 해킹 역시 같은 난관에 부딪힐 우려가 큽니다.
1: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은 해외의 VPN이라고
2: 유동경
1: 하는
2: 대신대
1: IP를
2: 스마트융합보안학과
1: 우회하는 장치를
2: 교수입니다.
1: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다만 이번 해킹에 중국어 기반 자율형 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어도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발 공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했고 그 결과 육군 1, 2군단과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등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일각에선 이 빈총 경계 정황이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2023년 12월부터 이어졌다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무는 북항이를 보기 위해 지금까지 9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두 차례 구조 시도에도 북항이가 수로를 떠나지 않으면서 당국은 인위적인 구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오늘도 북항이를 보려고 많은 시민이 북항을 찾았다고요?
4: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북항 친수공원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북항이는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5km로 수로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데요. 물 위로 지느러미를 드러내면 방문객들이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연휴 첫날인 그제 7만 2천 명이 다녀갔고, 어제는 6만 9천 명이 북항이를 만나러 친수공원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하루 평균 2천 명이 찾는 조용한 공원인데요. 북항이가 수로에 나타난 지난달 19일부터 지금까지 89만 천여 명이 다녀간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부산시와 경찰 등은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방문객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앞서 북항이를 외해로 돌려보내기 위한 두 차례 유도 작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1차 물대포에 이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물을 활용했지만 북항이는 차단 그물까지 넘어 다시 수로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그물을 모두 철거하고 당분간 구조 작업 없이 북항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북항이가 먹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보고 건강 상태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성준입니다.
3: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1, 2, 3단 로켓을 완전히 조립했고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탑재하는 작업도 마무리하는 등 준비는 순조롭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우주를 향한 누리호의 다섯 번째 도전. 준비는 순조롭습니다. 300톤급 추력을 가진 로켓 1단과 75톤급 2단, 그리고 머리 부분인 3단까지 모두 합체했습니다. 3단에 위성을 탑재하고 보호덮개를 닫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군집위성 5기를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가 우주로 향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호가 있는 곳은 조립동입니다. 발사대까지 거리는 1.8km. 계획대로라면 내일 새벽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동이 트는 시각 누리호는 발사대로 향합니다.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 1초에 수십 센티미터 거북이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기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누리호가 천천히 일어서 하늘을 향하고 엄빌리칼이라는 구조물과 연결됩니다. 엄빌리칼은 연료, 산화제, 가스, 전력 등을 공급하는 누리호의 탯줄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모든 준비 완료. 누리호는 올해 낮 12시 23분부터 1시 23분 사이 발사됩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D-Day 새벽에 확정됩니다.
6: 발사 당일날 새벽 4시에
2: 홍철원 항우연
6: 저희가 발사
2: 발사체
6: 준비
2: 체계 연구
6: 현황입니다.
2: 1부장입니다.
6: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발사 시간을 확정하고요.
5: 고흥 앞바다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풍랑도 높겠지만 올해 누리호가 우주로 출발하는 시점에는 잔잔해지겠습니다.

0: YT 완석입니다.
1: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가을볕이 따스했던 어제와 달리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많이 내려갔는데요. 내일 아침은 기온이 뚝 떨어지고 특히 강원 일부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2: 네, 매원 시민의 숲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지금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는데 서울 날씨 어떻습니까?
2: 네, 찬바람에 볼에 닿는 공기가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저녁이 되면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 대전 9도, 안동 7도로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태백과 평창은 오늘 아침보다 10도가량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이자 지난해보다는 무려 20일간 가량 빠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와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를 밑돌겠지만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누리호 5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사대로 이송이 시작되는 내일은 오전까지 고흥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함께 풍랑이 높겠지만 발사일인 모레는 맑고 바람도 잔잔해지며 발사의 날씨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기온 변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인 만큼 스카프나 두툼한 외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시민의 숲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1: 네, 국회는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을 낱낱이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첫날부터 법사위를 중심으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고요?
3: 네, 첫날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입니다. 최대 쟁점은 대법관 후보 재세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의견서를 내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거라며 대법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증을 명분으로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나와 인사말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증인 신분으로 실제 질의에 응할지,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난 2일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수청은 초대청장 없이 문을 연데다 인력과 전산 등 조직 정비도 아직 진행 중인데 여야는 출범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사실상 전초전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 내일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라고요?
3: 네, 경제 분야에선 대미 전략 투자가 핵심 쟁점입니다. 내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정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한미 양국의 설명이 엇갈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 만큼 실제 한미 간 합의 수준과 사업의 경제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최근 북한군 포로송환을 둘러싼 갈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포로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며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 상황 등을 놓고 질의가

0: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굵직한 주요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지는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상에서는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은 앞바다에서도 3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고요. 동해안도 2m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물가 접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전 강남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1차로인데요. 현재 처리 중인데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곶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로 인해 저녁 6시까지 일부 도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분당수서로에서 봉은교 진출로로 넘어가는 분당수서로 램프 위를 전면 통제하고 있고요. 봉은사로 코엑스 교차로에서 구서울의료원 교차로 구간도 양방향 모두 통제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양양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양양 나들목에서 3km 정도 정체고 내린천휴게소 정체도 꾸준합니다. 설악에서 화도 구간 정체 더 늘었는데 현재 2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10km 넘게 밀리는 곳 위주로 짚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혼잡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현풍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휴일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나른해지는 휴일 오후, 오후 2시 시간대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번 시간 첫 곡은 Our Birthday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Squeezy.

Wait, wait, huh? Thought the sun was over.

0: breezy easy.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5: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Our Birthday의 스퀴지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 최신 가요로 꾸미는 시간인데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최신 가요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주기가 참 빠른 것 같아요. 눈 깜빡하면 또 새로운 노래 나오고 또그 유행을 따라가려다 보면 참 공부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노래 새로 뭐 이렇게 들으면서 가사집도 한번 보고 열심히 흥얼흥얼 따라 부르지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YTN 라디오 듣다 보시면 또 이런 유행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방송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이돌 그룹들, 특히 걸그룹들 노래들 중에 사랑 많이 받는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두곡 선곡해봤습니다. 뉴진스의 어텐션 먼저 듣고요. 이어서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까지 만나고 올게요.

오후 2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일반 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 증인으로 불렀다며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갈등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성보다 우리 편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SNS에 정권이 수사기관장 인선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이야 할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자기 편인지만으로 논쟁을 벌인 건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국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격이라며 김 후보자를 향해 민주당에 대한 충성 맹세 혈서라도 써서 공개하라며 그러면 시켜줄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스라엘행 여객기에서 기장을 흉기로 공격하고 기체를 추락시키려 한 부기장이 단독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기관인 신베트의 전직 관리인 샬롬 벤 하나는 NBC에 현재로서는 부기장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외로운 늑대식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조직이나 국가가 배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여러 미국 당국자도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오후 2시 뉴스앤뮤직 최신 가요와 실시간 뉴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2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252번님, 개천절 대체 공휴일에도 함께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OST죠. 고아라의 시작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노래 준비해 놨습니다. 노래 세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신청곡 고아라의 시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베이비 몬스터의 춤, 아이브의 레블 하트 세 곡 띄워드리고 돌아와서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의원이 서한을 먼저 보냈으나 의원들의 동참 의사가 잇따르면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서한에 아버지가 어머니 죽음에 관여했다는 끔찍한 프레임을 유족에게 씌웠다며 영화제의 권위를 폐륜적 역사 왜곡에 빌려줘선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등의 영화 암살자들 상영 철회를 요구하자 검열 정당, 영틀막 정당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대한 상영 철회 요구를 즉각 거두라며 문화를 향유할 관객의 권리를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내용이나 해석에는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됐다고 생각한다면 근거를 들어서 비판하고 반박하면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밀리던 브라질의 우파 성향 플라비우 보우소나르 자유당 후보가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깜짝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보우소나르는 47.03%의 득표율로 45.16% 득표율에 그친 노동자당 소속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을 제치고 1위로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과반 투표에는 실패하면서 오는 25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룰라 대통령과 또 한 번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예뻤어, 코르티스 패션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오후 3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0: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한 자릿수 기온에 머무는데요. 모레까지 내륙은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두툼한 옷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춘천 6도, 광주 12도에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1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한 구간 정도 길게 정체고요. 그 고비를 넘어서면 흐름 좋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평창에서 면온,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총 1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현풍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적재물 낙하사고를 처리 중이고 1시간 넘게 진행 중인데요.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17km가량 막힙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강남과 용산에서 정체인데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 YTN 24 시작합니다. 우리 군 최전방에 있는 경계 초소들에서 지침과 달리 실탄 삽입 없이 근무를 서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국방부 내부 감사에서 파악된 사안인데요. 전방에 있는 모든 육군 군단에서 이런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9: 네, 정치부입니다.
8: 네, 전방이면 북한군과 맞닿아 있는 곳인데 그동안 실탄 장착 없이 경계 근무를 섰다는 얘기인가요?
9: 네, 그렇습니다. 전방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 사령부 등 전방 육군 부대 대부분은 경계작전 비공개 지침으로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두는 삽탄, 즉 실탄 장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한 국방부 감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전방 육군 부대 곳곳에서 이 삽탄 지침을 어긴 사례들이 여럿 발견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1, 2, 3, 5군단 그리고 수도군단 지시를 받는 해안과 강한 경계를 맡은 해병 2사단이 대상으로 사실상 전방에 있는 모든 군단에서 비슷한 사례를 확인한 셈인데요. 최근 육군 1군단 전방부대에서 미사탄 사례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침과는 달리 일부 군단에서는 군단장 지시로 개인화기, 공용화기에 실탄 없이 경계 근무를 하거나 전투 실험을 목적으로 일부 기간 삽탄을 중단한 사례들이 감사에서 확인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문제 사례가 확인된 군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요. 다만 육군 5군단의 경우 군단 개별 지침상 미삽탄 자체를 지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경고 대상에서는 제외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방부대의 빈총 경계 사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천명한 2023년 12월 이후에 시작

0: 탄약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다만 여기에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 방법을 변경하는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특정 시기와는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1: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닷새째 입건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범한 중수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먼저 경찰 수사 얼마나 진척됐는지 전해주시죠.
2: 네, 경찰은 신한은행 해킹 피해가 발생한 지난 1일부터 입건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입건전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정식 수사 전환은 수사기관의 가치 판단과 재량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활동 자체는 수사에 버금가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해킹 피해는 현재 제2금융권까지 번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공개된 7개 금융사 외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발 AI를 활용해 해킹한 흔적이 있다는 금융위 내부 판단이나 동일인 소행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이 최근에 출범한 중수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을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이 중수청에 해당 사건을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청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공백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에서 통보 절차가 오면 협의 절차를 거쳐 수사 주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중수청이 당장 사건을 맡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경찰이 정식 수사 전환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리거나 경찰과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합동 조사단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올 초에 불거졌던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해킹 사건은 중국 계좌에 막혀서 수사에 진척을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권 해킹 사건의 경우에는 해외 계좌 정보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상대국 협조 없이는 피의자 특정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행 계좌를 특정했고 계좌주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담당 경찰은 국내라면 영장이라는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데 해외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임의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 피의자를 상대로 아직 대면 조사 한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데려오는 일뿐 아니라 해외 서버 기록 등을 봐야 할 때도 현지 수사기관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상 사설망, VPN이나 제3국 서버를 거쳐 우회 공격을 감행하면 IP를 확보해도 공격자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금융권 해킹 역시 같은 난관에 부딪힐 우려가 큽니다.
4: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은 해외의 VPN
5: 유동형 대진대 스마트 융합 보안학과 교수입니다.
4: 장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다만 이번 해킹에 중국어 기반 자율형 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어도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발 공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오늘 새벽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선원 9명은 구조가 됐지만 선장 등 2명은 실종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 네, 사고는 오늘 새벽 3시 4분쯤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쪽에 있는 차귀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인데요. 주낙을 하는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연승어선 제7 성진호가 전복됐습니다. 배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는 각각 50대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0: 경찰들은 사고 당시 50대 선장 A씨가 선내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승선 인원이 좀 달라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고 어선은 지난 2일 삼천포항 출항 당시에 승선원이 모두 8명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일단 구조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후에 이 승선원 신고 내용과 실제 승선 인원이 다른 경위 등을 해경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1: 전남 광주 나주에서는 장애인 부부가 살던 집에서 불이 나서 7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들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나주에서 발생한 화재 언제 발생한 거죠?
2: 네, 나주시 동강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건 어젯밤 10시 40분쯤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집안 곳곳에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고 건물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중증 장애인 7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의 남편도 중증 장애가 있었지만 거동이 어렵지 않아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엌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앞서서 전북 전주에서는 창고에서 불이 났다고요?
2: 네, 역시 화재 당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건물 위로 시꺼먼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줄기를 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배 저장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한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소방관 43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1: 한밤중 경기 평택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였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2: 예, 그제 밤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여러 명이 패싸움을 벌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고,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달아나던 20대 외국인 2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는 각목 등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발견됐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당시 15명가량이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그젯밤 11시쯤 강북구 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길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서 항의하러 찾아갔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제조 밀수사범 검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5.3% 증가한 9,530명이었고, 판매사범은 6.6% 늘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마약왕 박광렬을 송환해 구속 송치한 것을 시작으로 공급 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앞으로 중수청을 비롯한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 씨 측이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출연 배우들까지 이렇게 홍역을 앓게 된 상황에서도 영화는 흥행 1위를 탈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먼저 유해진 씨측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3: 네, 배우 유해진의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비방과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 확산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은 물론 배우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물과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려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출연 배우를 향한 비판으로 번지면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의 사과

0: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역사의 공 논란이 뭐 출연 배우들에 대한 신변 위협으로까지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나 영화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0: 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SNS에서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과 출연 배우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주지 압 위협,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화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19개 단체가 참여한 영화인연대도 논쟁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개인의 주거지나 신상 정보 등 사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거나 안전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 그런데 이런 논란 속에서도 영화는 계속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죠?
0: 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서 암살자들은 어제 하루 관객 18만 8천여 명으로 흥행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누적 관객은 223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2위는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로 하루 관객이 14만 천여 명이었습니다. 암살자들과 치이카와는 지난달 30일 치이카와 개봉 이후 하루 단위로 1위와 2위를 주고받으며 엎치락뒤치락 순위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암살자들의 굿즈도 논란입니다. 사실 개봉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면서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왜 시선이 달라진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메가박스는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작품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이른바 오리지널 티켓을 만들어 왔습니다. 영화 애호가들 사이에서 수집품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암살자들 속 총격 장면과 탄핵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굿즈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개봉 당일인 지난달 23일 관객들에게 배포됐고 대부분 그날 소진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논쟁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지나고 영화가 역사 왜곡 공방에 휩싸이면서 그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투명판을 티켓에 겹치면 탄핵이 추가되는 방식을 두고 피격 사건을 상업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작품 속 장치로만 보였던 탄핵이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과 맞물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굿즈는 그대로였지만 이를 읽어내는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진 셈입니다. 상품에 담긴 의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엇갈린 사례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탱크라는 이름이 역사적 비극과 겹치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예상치 못한 역사적 의미와 맞닥뜨렸다면 메가박스는 비극적 사건을 다룬 영화 내용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채 상품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억에 여전히 생생한 현대사를 콘텐츠나 상품으로 다룰 때는 그만큼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분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초가을은 확실히 지난 듯 싶습니다. 아직 단풍이 물들기 전인데도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일교차가 점점 커지는 만큼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한강 주변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도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뒤로 차간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부터 정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위로 20km가량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와이티엔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10월 5일 월요일 오후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윤종신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고속도로 로맨스,

0: 떠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와이텐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함께 들어볼게요. 3025번님, 기분 좋은 휴일 오후입니다. 저는 점심에 뜨끈한 동태찌개 끓여 먹었어요. 라고 문자로 소식 전해주셨네요. 맛있겠네요. 날이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뜨끈한 찌개가 많이 생각납니다. 집에서 직접 해드셨으면 쓸개 제거 잘 하셨겠죠? 가끔씩 저희 집에서도 왜 이렇게 찌개가 쌉쌀하지? 라고 생각이 돼서 보면 가끔씩 이렇게 쓸개가 같이 끼어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3025번님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아마 아주 세심하게 잘 요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낮인데도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노래들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첫 곡 마음에 드신가요? 윤종신 고속도로 로맨스 아주 신나고 즐거운 노래로 첫 곡 선곡해봤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 차를 타고 막 달리면서 여행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연휴가 마무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여행지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어요. 추석 이후에 곧바로 찾아온 사흘간의 연휴였는데요. 참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이렇게 함께 공유해 볼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창 열려 있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방송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함께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앱 채팅창 열려 있어요. 라이브 채팅창에 신청곡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시죠. 이승환의 물어본다, 페이지 이별이 오지 못하게까지 두 곡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과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법무부가 친일파 김한규의 재산을 환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하면 3대가 부자가 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거지가 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말 발생한 대홍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과 네팔이 공동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CCTV는 중국과 네팔이 공동 구성한 지질재해 긴급 과학조사단의 중국 측 전문가들이 어제 쓰촨성 청두를 출발해 네팔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단은 약 20일간 네팔에서 빙하와 암석 붕괴가 대규모 토성류와 홍수로 이어진 과정을 조사하고 2차 재해 위험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저읍에 있는 주방기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대피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양주시청

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많은 연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873번님, 저는 쌀쌀해서 오늘 점심에 칼국수 맛있게 먹었네요 라고 메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꾸미 잡아온 걸로 시원하게 샤브샤브 해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직접 잡아오셨군요. 혹시 보령 오천항에 다녀오셨나요? 지난달부터 금어기가 풀려서 아마 많이들 주꾸미 낚시 가실 텐데 이른 새벽에 또 배 타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맛있는 샤브샤브로 피곤함 싹 날리시고 또 저희 YTN 라디오로 좋은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음식과 노래로 체력 보충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쁜 가비님, 휴일에 종일 들을 수 있는 YTN 라디오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의 22번째 생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랑하고 또 우리 곁에 와줘서 고맙고 많이 많이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실습 항해 중이라서 11월 초에나 볼 수 있다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실습 항해 중이면 바다 위에 있는 건가요? 오, 멋지네요. 22살인데 혹시 항해사를 준비 중이라면 아마 멋진 미래의 마린보이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향해 실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쪼록 안전하게 실습 잘 마치고 11월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후면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시 재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 사연 보내신 다음에 이렇게 소개가 되면 늘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뒤로 넘겨서 녹음해가지고 가족분들이랑 추억 쌓느라 같이 들으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이쁜 가비님께서도 아들과 함께 이 라디오 방송 다시 들으면서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먼저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태우의 사랑비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국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권한을 갖고 있으면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은행에 10억 원 이상 예적금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5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19개 국내 예금은행의 18세 이하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9조 7,413억 원이었습니다. 미성년자 한 명이 여러 계좌에 보유한 예적금을 모두 합산한 개인별 잔액을 보면 1억 원 이상 보유 미성년자는 모두 2,5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기선상님, 와, 오늘 선곡이 정말 좋네요. 더웠지만 지난 여름이 벌써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이쁜 가비님의 신청곡 엄정화 포이즌 그리고 이기선상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4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It was your imagination.

0: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고 해상에서는 물결도 높게 일고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은 앞바다에서도 3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고요. 동해안도 2m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나들이 갔다가 이제 귀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속도로 위 지역별 이동시간 전해드립니다. 4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 5시간, 광주에서 서울은 3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대구에서 서울은 4시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길 2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은 4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덕초 3패에서 강일 구간에서 서행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위로는 두 곳 정도 혼잡한데요. 인천 방향 평창에서 둔내터널 구간,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구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도 혼잡합니다. 주말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올림픽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우리군 최전방 모든 육군 군단에서 실탄 삽입 없이 빈총 경계를 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식 지침이나 근거도 없이 임의로 실탄을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빙자해 인사까지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여권 일각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불가론을 반박한 거로 풀이되는데 추미애 경기지사는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고 맞섰습니다.
9: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선장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 때문에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0: 배우 유해진 씨가 자택앞 시비와 관련해 신변 위협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영화 암살자들 감독과 배우 등에 대해 안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9: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도 11도까지 뚝 떨어져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 우리 군 최전방에 있는 경계초소들에서 지침과 달리 실탄 삽입 없이 근무를 서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0: 최근 국방부 내부 감사에서 파악된 사안으로 전방에 있는 모든 육군 군단에서 이런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11: 네, 정치부입니다.
9: 네, 전방이면 북한군과 맞닿아 있는 곳인데 그동안 실탄 장착 없이 경계 근무를 서운 사례가 확인됐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전방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 등 전방 육군부대 대부분은 경계작전 비공개 지침으로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두는 삽탄, 즉 실탄 장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한 국방부 감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전방 육군부대 곳곳에서 이 삽탄 지침을 어긴 사례들이 여럿 발견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1, 2, 3, 5군단 그리고 수도군단 지시를 받는 해안과 강한 경계를 맡은 해병 2사단이 대상으로 사실상 전방에 있는 모든 군단에서 비슷한 사례를 확인한 셈입니다. 최근 육군 1군단 전방부대에서 미사탄 사례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침과는 달리 일부 군단에서는 군단장 지시로 개인 화기, 공용 화기에 실탄 없이 경계 근무를 하거나 전투실험을 목적으로 일부 기간 삽탄을 중단한 사례들이 확인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문제 사례가 확인된 군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요.

0: 다만 육군 5군단의 경우 군단 개별 지침상 미사탄 자체를 지침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경고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방부대의 빈총경계 사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천명한 2023년 12월 이후 시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다만 여기에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변경하는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하는 만큼 특정 시기와는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1: 국회가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2: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첫날부터 법사위를 중심으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고요?
3: 네, 첫날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입니다. 최대 쟁점은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의견서를 내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며 재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증을 명분으로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나와 인사말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증인 신분으로 실제 질의에 응할지 인사말 이후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할지도 주목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난 2일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데다 인력과 전산 등 조직 정비도 아직 진행 중인데 여야는 출범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행안위 감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 네, 내일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죠.
3: 네, 경제 분야에선 대미 전략 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함께 검증대에 오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실제 한미 합의 수준과 경제성을 따지는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특례의 적정성과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외통위에선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갈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졌는데요.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 상황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굵직한 주요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지는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GN 표정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기능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고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 완벽하게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자신이 아닌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을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이어갔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갈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한 직접 소통 행보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 국정 성과를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지만 메시지가 늘어나는 만큼 정쟁의 빌미가 되는 등 리스크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4: 최근 SNS 게시글을 급격히 늘리며 직접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성과 소개부터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지지자

0: 북부 분열 상황에서 왜곡과 오해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과정과 방법이 부족했다며 소통과 홍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0: 다만 메시지가 늘어나면서 잡음도 커졌습니다. 인용한 글 작성자의 과거 거친 언행이나 다른 진영 멸칭 사용이 논란이 돼 게시글을 삭제한 적도 있고, 진보 성향 지지층 사이에서 주로 쓰이는 은어인 좌악이라는 표현으로 편을 가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SNS는 지금의 자신을 만든 통로라며 직접 소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SNS 소통 정치는 공적 메시지를 가공 없이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지만 자칫 논란으로 번질 경우 외연 확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동부전선이 21사단 군사 분계선 남쪽 지역에 북한군이 철책선을 설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보통 지뢰지대, 전술도로, 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가 21사단 지역에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올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수립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이행을 위해 연대와 집단주의가 중요하다며 사상 무장을 독려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대회 결정 첫 해부터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을 이뤄내기 위해선 모든 부분과 단위에서 연대적,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짚어 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지향시키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한 군 당국의 현장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브리핑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현장 조사 결과와 지난 10월 2일 접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5: 양진혁
4: 토대로
5: 합참 작전부장입니다.
4: 폭발 현장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입니다. 보고에 이어서 작전부장이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최근 북한군 MDL 건접 작업 동향에 대해 정보분석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전병력 18명 중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최초 진료를 마치고 퇴원한 병력 15명 중 2명은 외진 진료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13명은 언제라도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중입니다. 현장조사 결과입니다. 첫째, 폭발 지점입니다. 9월 29일 최종 조사관 실제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인근에서 1차 폭발, 2차 폭발 지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 3개 지점이 MDL 이람 10여 미터로 확인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지뢰의 종류와 소유 주체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 2차 성분 검사관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들을 발견하여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로 확인되었으나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지뢰 매설 여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9월

6월 21일 작전 당시 개척조가 발견한 지뢰가 5에서 10cm가량 매설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9월 29일 최종 조사관 발견한 새로운 북한 수지 반포병 지뢰도 3cm가량 매설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발견 지뢰와 폭발된 지뢰 화구의 간격 및 열간 거리를 고려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 시대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 반포병 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시대를 오늘 12시 51분경 제거하였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제거하는 것이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를 통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 지뢰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0: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DMZ-7회 폭발과 관련한 군 당국의 현장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그동안 조사를 해온 현장 조사 TF팀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 브리핑룸 연결해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YD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5: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6: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5: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6: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5: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7: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속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18.8도, 부산 24.6도, 광주 2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축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음성휴게소부터 사고 지점까지 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가량 정체입니다. 조금 전 용산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이고요. 아직 처리 전이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성수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는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 꾸준한데요. 현재 1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오후 YTN 라디오 4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함께하는 저는 아나운서 이태현이고요. 이번 시간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팝으로 함께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오후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스파이스 걸스가 부릅니다. 워너비.

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것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 오후 4시 뉴스 앤 뮤직은 스파이스 걸스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멋진 추억의 팝들 많이 있잖아요. 팝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 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많이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참여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고종선님의 신청곡입니다. 많은 해외 팝 사이에서 또이 시대에 우리의 인기를 끌었던 가요 한 곡, 신청곡으로 올라와서 특별히 저희가 편성에 넣어봤습니다. 아, 멋진 선곡이 될것 같은데요. 원타임의 핫뜨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 이어서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I Want It That Way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나라 유조선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국내로 원유를 들여오는 18번째 선박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의 충돌로 홍해 남측 바브엘만 대부 해협의 위험이 고조돼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것으로 해수부는 선사 선박과 실시간 소통을 이어가며 안전 운행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과 출연 배우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관계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최 장관은 SNS에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거주지 앞 위협,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누리호 총조립이 완료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로켓 1, 2, 3단을 합체하고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탑재하는 총조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는 모레 낮 12시 23분부터 1시 23분 사이 발사될 예정으로 최종 발사 시각은 당일 새벽에 확정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4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노래들 들어봤는데 솔로의 노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룹으로 함께하는 노래들을 듣다 보면 여러 멤버들의 목소리가 겹치고 겹쳐서 또 하나의 화음이 되는 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팝 중에서 이렇게 그룹이 함께한 노래 두 곡 선곡해봤는데요. 먼저 Destiny's Child의 Survivo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TLC의 No Scrubs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 MBC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10월부터 전액 삭감 예정이었던 산후조리비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31개 시군에 기존대로 접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통상 출생신고 등을 할 때 산후조리비를 같이 신청한다면서 나중에 다시 서류를 신청하면 번거로운 만큼 일단 신청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접수를 반려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벽 시간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돌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뒷머리를 돌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공격을 당한 여성은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AI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일부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트먼 CEO는 팟캐스트 디코디드와의 인터뷰에서 AI 규제에 대한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관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우린 AI 기술의 혜택과 인간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나쁜 일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인류가 AI에 대한 통제력을 심각하게 상실하는 등 재앙적인 위험까지 수용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4시 뉴스 앤 뮤직 어느덧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모펫의 I'll be there for you 이어서 헨슨의 If Only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오후 5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 정도 기온 내려갈 텐데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내륙에서 일교차가 더 크겠습니다. 용산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마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고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 1차로와 2차로에 사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회인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발령 터널까지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고창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서울 방향은 송악에서 포승분기점,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각각 12km가량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봉평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둔내터널까지 8km 정도 정체고 여주휴게소 1차로와 3차로에도 사고 있는데 여파로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하.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출연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면서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화당국과 영화인들도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영화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3: 서울 성북동에 있는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연을 맡은 암살자들 상영 중단과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4: 그와 별도로 세 번째, 유족과 고인들에 대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0: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입니다.
3: 소속사는 하루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영화계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나 출연 배우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거주지 앞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영화인연대도 논쟁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지켜봐달라며 문제 제기가 안전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암살자들의 흥행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과 하루 단위로 치열한 선두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누적 관객 223만 명을 넘기며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5: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의심 신고에 반전이 있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경찰관들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다. 너무 불쌍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로 접수돼 확인에 나선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자 경찰은 결국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하는데요. 폭행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테이저건과 권총으로 무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샅샅이 뒤져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결국 경찰의 신고 이력을 토대로 112 신고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신고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뗍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된 휴대전화로 발신을 거는 순간 바로 이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허위 신고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산에 살해할 멧돼지가 도심까지 내려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야 대응도 서두를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AI가 알아서 멧돼지를 찾아서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돼 곧 보급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6: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멧돼지가 들이닥쳤습니다. 주차장은 물론이고 공용 생활시설까지 침입해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멧돼지 도심 출몰은 어느새 비일비재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서울에서만 멧돼지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사례가 2천 건 가까이 됩니다. 멧돼지의 도시 습격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출몰 가능성이 있는 멧돼지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멧돼지 사진 12,000장을 인공지능 두뇌에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인기와 지상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의 실시간 화면에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멧돼지를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특히 무인기는 반경 3km 안에 있는 멧돼지를 탐지해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는지 북한산 일대에서 시범 적용해봤는데 감시는 물론 멧돼지를 발견하면 담당자에게 바로 알림 전송까지 해줬습니다.
7: 그 정확도가 약 한 90% 이상.
0: 정성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입니다.
7: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알림, 톡으로 이렇게 담당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6: 생물자원관은 지자체들이 실제 현장에서 멧돼지 자동 감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부터 운영 방법 교육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임석입니다.
5: 제주공항에 드론이 접근해 항공기 수십 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 관제권 안까지 드론을 달리는 건 불법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CTV 제주뉴스 김경임 기자입니다.
8: 지난 8월 31일 제주 국제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이 확인됐습니다. 공항 활주로 400m 이내까지 드론이 접근하면서 35분 동안 제주 출도착 항공기 3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이처럼 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공항에서 탐지된 미승인 드론은 400여 건. 올해도 115건이 탐지됐는데 9월 한 달에만 32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드론 비행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개정된 항공안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에서 미승인 드론을 운용할 경우 기존 300만 원 과태료 처분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제주 국제공항을 비롯한 제주시 일부 지역은 비행 제한 구역으로 분류돼 이번 처벌 강화 대상인 비행 금지 구역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관제권에 해당해 드론 비행 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동을 비롯해 관광지인 2호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등도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비행 전 미리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과 도민,
1: 고영표 제주특별자치도 과장입니다.
9: 드론을 띄우기 전에 항상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8: 올해 상반기 불법 드론을 날리다 검거된 조종자는 21명.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 차질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5: 물에 빠졌을 경우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해 구조 확률을 대폭 늘리는 조난자 무선 식별 장치가 해군과 해병대에 전면 도입돼 있는데요. 가까운 바다와 강을 지키기 위해 경비정과 고속정을 운영 중인 육군에는 이 장비가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0: GPS 위치 정보를 송신하는 조난자 무선 식별 장치, 일명 RFID 장비입니다. 구명조끼에 장착하거나 목에 걸어 사용하는데 장비가 물에 잠기면 저절로 위치 정보가 송출되고 SOS 버튼을 직접 눌러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침몰 사고가 발생하거나 배에서 추락해 바다를 표류하게 되더라도 주변 함정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11: 물에 휩쓸릴 경우 먼 거리까지
1: 공화성
11: 우석대
1: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11: 이 장비를 도입하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해군과 해병대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동작전이나 함정 훈련에서 승조원들에게 RFID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총 1만 7천여 대를 보유해 승조원 대비 보급률이 133%에 달하고 해병대도 보급률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해군과 해병대는 이미 10여 년 전에
1: 천준호
0: 이 장비를
1: 더불어민주당
0: 도입해서
1: 의원입니다.
0: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장병들의 생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2: 해군에 도입된 RFID 장비의 가격은 올해 새 제품 기준 대당 26만 원 선.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자하기 어려운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 오늘 1, 2, 3단 로켓을 완전히 조립했고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개를 탑재하는 작업도 마무리하는 등 준비는 순조롭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우주를 향한 누리호의 다섯 번째 도전. 준비는 순조롭습니다. 300톤급 추력을 가진 로켓 1단과 75톤급 2단, 그리고 머리 부분인 3단까지 모두 합체했습니다. 3단의 위성을 탑재하고 보호덮개를 닫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군집위성 5기를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가 우주로 향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호가 있는 곳은 조립동입니다. 발사대까지 거리는 1.8km. 계획대로라면 내일 새벽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동이 트는 시각 누리호는 발사대로 향합니다.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 1초에 수십 센티미터 거북이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기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누리호가 천천히 일어서 하늘을 향하고 엄빌리칼이라는 구조물과 연결됩니다. 엄빌리칼은 연료, 산화제, 가스, 전력 등을 공급하는 누리호의 탯줄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모든 준비 완료. 누리호는 올해 낮 12시 23분부터 1시 23분 사이 발사됩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D-Day 새벽에 확정됩니다.
6: 발사 당일 날 새벽 4시에 저희가 발사
1: 공철은 항우연 발사체 체계 연구 1부장입니다.
6: 발사 시간을 확정하고요.
5: 고흥 앞바다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풍랑도 높겠지만 모레 누리호가 우주로 출발하는 시점에는 잔잔해지겠습니다. YTN 완석입니다.
3: 개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4: 다음 대회 개최지는 카타르 도하인데 2030년에 열릴지 2031년에 열릴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왜일까요? 홍주혜 기자입니다.
7: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G가 카타르의 높이뛰기 전설 바르심에게 넘겨집니다. 이어 카타르 승마선수 알쿠아리가 말을 탄 채 무대에 등장해 OCAG를 건네받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전광판엔 2030년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음 대회가 4년 뒤에 개최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OCA가 아시안게임을 기존처럼 짝수회에 열지 아니면 홀수회에 열지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1년 전에 아시안게임을 치러서 올림픽 예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리면 자연스레 정상급 선수들이 대회에 나올 테니 흥행과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리란 계산입니다. 예전 같지 못한 아시안게임의 위상 탓에 차기 대회 개최 시기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OCA는 지속 가능한 대회 모델을 정립했다고 자평했습니다.
1: 조직위원회에 큰 재정적 부담이 지워지지 않았고 나고야나 그 어디에도 대회 이후 애물단지로 남을 시설이 없어서 기쁩니다. 후세인 알 무살람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사무총장입니다.
7: 그러나 주최 측의 극단적인 비용 절감 노력 속에 대회 내내 숙소와 수송, 경기 운영 등에서 혼선이 이어져 역대 최악의 아시안게임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3: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지도자의 실책으로 경기 당일 개최를 통과하지 못해 실격했다는 유도 국가대표 정수진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유도회가 사과했습니다. 대한유도회는 보도자료를 내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수진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겪었을 심적 어려움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도인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대표팀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서

0: 선수단이 귀국한 뒤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학계의 최고 영예로 꼽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오는 8일 발표됩니다.
1: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물론 후보 명단마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만큼 올해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전 세계 독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2: 생리의학과 물리학, 화학과 문학, 그리고 평화와 경제학 등 노벨상 6개 부문의 역대 수상자들을 소개한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1년여에 걸친 심사 과정도 간략히 전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세부 사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후보자 명단과 추천 정보 등 노벨상 선정과 관련한 상세 내용의 공표를 50년 동안 금지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겁니다. 엄격한 비공개 원칙 탓에 수상자의 면면은 발표 직전까지 안개 속에 놓이는데 특히 노벨 문학상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3: 다른 의학상이나
4: 윤정민 문학 동네 해외
3: 이런
4: 문학상팀 차장입니다.
3: 것들도 물론 어렵겠지만 문학성이라는 게좀 정량화를 하거나 객관적인 점수로 환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2: 그렇다고 문학계와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예상 후보군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찬쇠, 일본을 대표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캐나다의 마거릿 애트우드 등 세계적 문호들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문단에선 소설가 황석영과 시인 김혜순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0: 누가 영광을 안게 될지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서점가도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의 저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미리 거장들의 주요 작품을 한데 모아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5: 사전에 어느 작가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4: 박세정 명품문고
5: 작가분들은 이제
4: 총각
5: 작가분들을 확보하는
4: 종로본점
5: 부분도 있고요.
4: 차장입니다.
5: 네, 뭐 독자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2: 일각에선 남녀 작가가 번갈아 선정된 최근 흐름과 지난해 수상자가 헝가리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여성과 비유럽권을 눈여겨보는 기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추측일 뿐 모든 열쇠를 쥔 스웨덴 할리먼의 선택은 우리 시각으로 오는 8일 저녁 8시가 돼서야 비로소 베일을 벗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찬 공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바람도 강해져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른 날씨인데요. 주 후반은 돼야 기온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봉평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평창나들목에서 정체고 덕평에서 용인휴게소 구간 13km 정도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창령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평 쪽은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고창 2차로와 갓길에 사고 있고요. 서울 방향은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송악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혼잡합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설악에서 화도 구간 정체입니다. 봉은사로 코엑스 교차로에서 구서울의원 교차로 구간 양방향 통제 중인데요. 잠시 후 6시 이후부터는 이용 가능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조금씩 해가 저물면서 저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흘간의 연휴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사흘간 누렸던 여유 시간 잘 마무리해 보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Sailing.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세일링 함께 듣고 왔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창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신청곡 올려주세요.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계속해서 팝으로 분위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보니 타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벨린다 칼라일이 부릅니다. Heaven is a place on earth까지 만나볼게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영상을 공유한 게시물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즉각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우리 군인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납작 엎드리고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준 우크라이나인은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분노조절 장애를 보이고 북한에는 분노조절 잘해라며 국군 통수권자가 이러는데 군이 상응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한 식당으로 25톤 화물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와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화물차가 부딪힌 뒤 화물차가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식당 쪽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6시 3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먼저 케니 로저스와 돌리 파튼이 함께한 Islands in the Stream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스모키 로빈슨이 부릅니다. Being with you까지 만나볼게요.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국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권한을 갖고 있으면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맹목적 진영 대결로 편가르기가 중요해져 선동하는 게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 결국 사실의 기초에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 규정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을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이어갔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청장은 지난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 1과장이었을 때 자신이 제기했던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 관련 감찰 담당자 수사 감찰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달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이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경찰청과 대사관 관계자로 구성된 경호기관 대표단과 경호기법에 대한 교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경호안전교육원 시설 견학에 이어 우리 경호처의 대테러 전술, 특수기동을 참관하고 비상탈출 훈련 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일본의 경호기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경호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경호처는 기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이글스의 Heartache Tonight 띄워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뉴스 앤 뮤직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하고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았는데요. 현재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이 5도선에 밑돌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2도, 춘천 21도선에 그치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 고속도로에는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에서 화도 방향, 창현터널에서 달매 나들목 2차로 갓길에서는 차량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근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나들목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계양 부근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고 이전 자유로 일대부터 김포 나들목까지는 아직은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설악 부근부터 화도 분기점까지 1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합참이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에서 사용된 지뢰가 북한군의 전형적인 수지 반보병 지뢰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사과를 촉구하고 자발적으로 지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뢰 제거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우리 군 최전방 경계초소들에서 지침과 달리 실탄 삽입 없이 근무를 사온 거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군 단장의 지시나 전투 실험을 목적으로 일부 기간 삽탄을 중단한 사례들이 국방부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빙자해 인사까지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여권 일각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불가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추미애 경기지사는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고 맞섰습니다.
3: 은행권을 뒤흔든 해킹 사태에 증권업계와 산업계도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닷새째 내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2: 배우 유해진 씨가 자택앞 시위와 관련해 신병 위협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영화 암살자들 감독과 배우 등에 대해 안전조치를 요청했습니다.
3: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11도,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거로 예보됐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2: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군이 지뢰 폭발과 관련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4: 네, 그렇습니다. 육군 25사단 지뢰폭발 현장조사 TF는 오늘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해온 지뢰폭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오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지뢰폭발에 사용된 지뢰는 북한군의 전형적인 수지 반보병 지뢰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와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 그리고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 등이 사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이 같은 조사 등을 토대로 북한군 지뢰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차장은 또 해당 지뢰는 유실된 지뢰가 아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서 10여 미터 이남에 매설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매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시 현장 장병들의 진술도 있었는데요. 5 내지 10cm가량 매설된 지뢰를 목격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수지 반부병 지뢰 역시 3cm가량 매설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오늘 낮 12시 51분쯤 제거했다며 제거 폭발 영상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번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지뢰에 머물지 않고 MDL 이남에 철책선을 설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은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3: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현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했고 그 결과 육군 1, 2군단과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등의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전방 감시초소 GP와 일반 전초인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해당 부대에선 전방 경계 근무 때 실탄을 사탄한 뒤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부대에선 근거 공문 없이 비사탄 경계 근무를 선 사례가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2: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취재진과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비공개 합의 공개 논란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군은 한국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역겼다며 항의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5: 8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국정감사. 여야가 내건 전략부터 확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민생 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이번 국감
7: 신현용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6: 국감 그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국감으로서의 국민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5: 반면 국민의힘은 DMZ 지뢰사고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 안보와 민생 두 축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8: 잘못된 정책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7: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5: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조이드 대법원장이 일반적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카드까지 열어두고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만 나오더라도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행안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대미 전략 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함께 검증대에 오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실제 한미 합의 수준과 경제성을 따지는 한편 메가 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적정성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행안위에선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며 외통위에선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을 두고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9: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웠지만 첫날부터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예고됐습니다. 한 달 가까운 국정감사가 정쟁을 넘어 실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 몸인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국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국파 등이 지칭하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실용개혁을 강조해온 만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문제를 둘러싼 범여권 일각의 반발을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려오라고

0: 번가가 있어 북한에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은행권을 뒤흔든 해킹 사태에 증권업계와 산업계도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다발적 공격 때문인데 언제 피해가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이번 해킹 사태의 특징은 여러 금융회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노렸다는 점입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공격자의 인터넷 주소 IP가 발견됐는데 AI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상대로 자동화된 공격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인간이 해킹했을 때랑 AI가 자동으로
4: 유동형
3: 해킹했을 때랑
4: 대진대 스마트 융합 안보학과 교수입니다.
3: 시간 이제 공격 시간이라든가 그것도 공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은행권에서 자기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할 때 전체 시스템을 다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2: 같은 공격이 언제든 방향을 틀수 있다는 우려에 증권업계도 사흘 연휴 내내 보안부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쳐야 하는 가운데 과거 접속 기록을 뒤지며 침투 흔적을 살피고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보안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장감은 금융권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전자가전업계는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공격 IP를 차단하고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 정보를 다수 보유한 건설업계도 유출 가능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이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 이른바 뒷문을 노린 만큼 외부와 맞닿은 접점 관리부터 보안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이번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국제 공조 요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범행에 쓰인 해외 계좌 정보나 서버 접속 기록 등은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상대국 협조 없이는 피의자 특정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5: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은행 계좌를 특정했고 계좌주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담당 경찰은 국내라면 영장이라는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데 해외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임의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 피의자를 상대로 아직 대면 조사 한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데려오는 일뿐 아니라 해외 서버 기록 등을 봐야 할 때도 현지 수사기관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상 사설망, VPN이나 제3국 서버를 거쳐 우회 공격을 감행하면 IP를 확보해도 공격자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금융권 해킹 역시 같은 난관에 부딪힐 우려가 큽니다.
3: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은 해외의 VPN이라고 하는
4: 유동형 대진대 스마트 융합보안학과 교수입니다.
3: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다만 이번 해킹에 중국어 기반 자율형 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어도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발 공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교통안전 1분 턱.
8: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0: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1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이 5도 선에 밑돌겠습니다. 일교차가 앞으로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 고속도로는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집중돼 있습니다. 상행선의 정체는 오늘 밤 10시 이후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설악 부근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1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화도 나들목 갓길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5일 월요일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시간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가을은 눈으로도 또 코로도 또 온몸으로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느낀 것 같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거는 꽤 오래된 것 같고요. 이제는 곳에 따라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행 냄새가 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꽤 춥다, 쌀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새벽을 지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체온관리,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저녁 시간 좋은 음악들 많이 준비해뒀고요. 또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 문자도 많이 남겨주세요. 첫 곡 띄워드립니다. 유주와 정재일이 함께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2: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생각날 때 기억에

다시 치우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좌우로 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응답하라 2588 2588.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8: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요조와 정재일이 함께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전해드리면서 6시 뉴스앤뮤직 출발해봤습니다. 뭐 요즘 연휴이기도 하고요. 이 가을 분위기를 느끼기 너무 좋은 때이기 때문에 날씨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프닝 때 가을은 눈으로도 코로도 또 온몸으로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을 잘 즐기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사진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9849님은 꽃밭에서 찍은 가족 사진 같은데 코스모스인 것 같아요.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게 하늘뿐만은 아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단풍도 들기 때문에 가을을 또 눈으로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겠습니다. 아마 10월 말쯤 11월 초쯤 되면 또 예쁘게 나뭇잎들이 옷을 입겠죠. 예, 그때도 또 가을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오후 6시가 지나고 이제 해가 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연휴가 끝나가는 게 체감이 됩니다. 아마 이번 연휴 때 다들 많이 좀 바깥에서 야외 활동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 축제를 잠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등산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가볍게 동네 마실 나가더라도 산책 나가더라도 가을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연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뭐 잠깐 소나기처럼 비가 굉장히 세차게 내리기도 하던데 참 날씨가 뭐 요란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연휴가 이어져요.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개천절 연휴를 충분히 난 못 즐겼다 하는 분들은 또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를 미리 계획해서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분위기 물씬 느낄 수 있는 곡들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신청곡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월의 바람기억, 루시아의 부디 두 곡 띄워드립니다.

나월의 바람 기억, 루시아 부디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무책임한 극단주의, 이른바 무극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며 김지용 중수처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적격 인사라며 의원총회를 소집해 무제한 토론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권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국내 수질 기준이 정해진 9개 항목은 모두 이상이 없었지만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는 인근 하천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치명적인 유해 물질은 아니지만 물의 맛과 배관 부식 등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국내에는 먹는 물 기준만 있을 뿐 하천

현 농업용수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잘 어울리는 신청곡이 한 곡 들어와서요. 이 노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존 레논의 Imagine.

네, 신청곡 존 레논의 Imagin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부지사 변호인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변호인단 안에서 그간 재심 청구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 가운데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에서 거론된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동부전선인 21사단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북한군이 철책선을 설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요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보통 지뢰지대, 전술도로, 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가 21사단 지역에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1사단 지역에는 비교적 최근인 지난 8월에서 9월까지 철책선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끝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중 그랬나봐 나오고 있고요. 저는 7시 20분 7시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0: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나흘간의 개천절 연휴가 지나가고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엔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겠고 특히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5도 선에 밑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 춘천 2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체온 온도가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상행선의 정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두 분기점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바람부터 화성 휴게소 용담 터널 지나 팔곡터널까지는 모두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가을이 한층 깊어진 하루였습니다. 충북 청주 산자락에 새하얀 메밀꽃이 만발해 나들이객들을 반겼고 전북 순창에서는 절벽을 따라 난 아찔한 가을 산책길이 펼쳐졌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2: 산자락을 따라 새하얀 메밀꽃이 눈이 내린 듯 펼쳐졌습니다. 꽃밭 사이 다정하게 자리를 잡은 채 소중한 사람과 가을날의 추억을 담습니다. 상쾌한 바람을 따라 내딛는 발걸음마다 가을이 물씬 묻어납니다.
3: 뭔가 탁 트인 기분이어서 너무 좋고요. 생각보다 많이 펴서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2: 분홍빛 코스모스도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가을 인사를 건네고 벌통 주위를 부지런히 오가는 토종벌들의 날개짓엔 생기가 가득합니다. 메밀꽃 토종벌 축제는 병해를 딛고 15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가꾼 3만 3천 제곱미터의 메밀밭은 나들이객들에게는 다정한 쉼터가 토종벌에게는 꿀을 모으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4: 공기도 너무 시원해지고 아침 저녁으로도 너무 선선해서 가을이 왔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깎아지른 암벽을 따라 아찔하게 이어지는 길. 발 아래로는 섬진강이 굽이치고 눈앞에는 산줄기가 겹겹이 펼쳐집니다. 전북 순창 용골산 하늘길로 절벽에 매달린 듯한 길을 걷다 보면 마치 공중을 걷는 듯 아찔합니다. 햇빛을 피할 그늘막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정비해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는데 나들이객들은 탁 트인 자연의 웅장함에 감탄을 쏟아냅니다.
5: 너무 웅장하고 경치도 너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주말에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2: 새하얀 꽃밭과 굽이치는 강을 품은 산길에서 나들이객들은 저마다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1: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 주의보가 발효됩니다. 2005년 한파특보 체계가 정비된 이후 가장 이른 기록인데요. 10월 초에 내려진 한파특보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번 추위가 올겨울 강추위의 전조는 아닌지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계절의 시계가 한 달 가까이 앞서갑니다. 대관령을 비롯해 설악산과 태백산 등 강원 산지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2005년 체계가 정비된 이후 가장 이른 한파특보 발령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10월 초 한파특보의 원인은 상층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7: 5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8: 송원화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7: 대부분 지역에서 5일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6: 특히 찬 공기가 당분간 정체하며 주 중반에는 강원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0월 초부터 시작된 때이른 추위가 올겨울 강추위의 전조인 걸까? 전문가들은 가을철과 겨울철 온도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9: 가을철 일시적인 찬 공기 남하는 상층 기압계의 일시적인 작용에 의한 현상입니다. 올겨울 전체의 기온 경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6: 이번 때일은 한파특보만으로 올겨울 강추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겨울철 기온은 북극진동과 제트기류, 대륙고기압 등 여러 기압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만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만큼 농작물 냉해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10: 개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대회 개최지는 카타르 도하인데 2030년에 열릴지 2031년에 열릴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왜일까요?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0: OCA기가 카타르의 높이뛰기 전설 바르심에게 넘겨집니다. 이어 카타르 승마 선수 알 쿠아리가 말을 탄 채 무대에 등장해 OCA기를 건네받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전광판엔 2030년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음 대회가 4년 뒤에 개최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OCA가 아시안게임을 기존처럼 짝수회에 열지 아니면 홀수회에 열지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1년 전에 아시안게임을 치러서 올림픽 예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리면 자연스레 정상급 선수들이 대회에 나올 테니 흥행과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리란 계산입니다. 예전 같지 못한 아시안게임의 위상 탓에 차기 대회 개최 시기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OCA는 지속 가능한 대회 모델을 정립했다고 자평했습니다.
1: We are happy to see that
2: 조직위원회에 큰 재정적 부담이 주어지지 않았고 나고야나 그 어디에도 대회 이후 애물단지로 남을 시설이 없어서 기쁩니다. 후세인 알 무살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사무총장입니다.
0: 그러나 주최 측의 극단적인 비용 절감 노력 속에 대회 내내 숙소와 수송, 경기 운영 등에서 혼선이 이어져 역대 최악의 아시안게임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3: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펜싱에서 2관왕에 오른 오상욱 선수가 현지 취재단이 뽑은 우리 선수단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나고야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리 통증에도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을 달성했고 특히 단체전 결승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 큰 감동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오상욱은 아시안게임 2회 연속 2관왕에 오르며 통산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펜싱 남자 사부르는 오상욱의 활약을 앞세워 아시안게임 개인전 5회 연속, 단체전 4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지도자의 실책으로 경기 당일 개최를 통과하지 못해 실격했다는 유도 국가대표 정수진의 주장과 관련해서 대한유도회가 사과했습니다. 대한유도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수진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심적 어려움을 겪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도인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서 선수단이 귀국한 뒤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재점화된 병역 특례 논란에 정치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을 비롯한 병역 특례 기준이 명문화된 1973년 이후 국회는 그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국이 선양 개념이 낡았다는 지적과 함께 군 병력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축소 혹은 폐지 목소리 또한 과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5: 지금 이 특례 제도라는 게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전 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다. 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 코리아 브랜드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2: 자유한국당
6: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 나라예요.
4: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군 면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은 정치권 논의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병역 면제가 사실상 메달의 목표가 되는 분위기를 한 목소리로 짚고 나섰습니다. 다만 동시에 여권에서는 실제 병역 특례로 훈련의 일관성을 이어온 체육계 분위기를 고려해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체육인들은 또 본인들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정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존하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4: 야권에서는 한 축구 선수의 군 면제 발언 이전에 DMZ 일선에서 지뢰사고로 발목을 잃은 사례도 부각하며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도
2: 박성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4: 때마다 나오는 병역 특례 논란이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잠시 주목받고 사라지는 일회성 문제 제기보다는 그 대상과 기준을 어디까지 손볼지 더욱 구체적인 여야 논의가

0: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온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된 58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4건을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비권 윤석열과 비권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2: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입니다.
1: 제공이 가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0: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계약 관계는 물론 공천 약속 같은 대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3: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대한
2: 우인성 부장판사입니다.
3: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0: 이처럼 각 하급심이 같은 혐의를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김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4: 김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서경환 대법관의 아들로 인해 지난해 대법원 사건 35건이 이해 충돌 방지 차원에서 재배당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사건 재배당 건수는 총 36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관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은 해당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5: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검찰 미래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일부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4: 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여럿 포함된 가운데 공소 취소 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6: 법무부 산하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나선 사건은 모두 19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입니다. 아직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된 사건은 없지만 1차 사건 7개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2차 사건 일부는 다음 달이면 조사가 마무리될 거란 내부 전망도 나옵니다. 서면 질의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조사도 일부 이루어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의 공석도 메우고 활동기간 역시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연장할 거로 보입니다. 미래위 결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임명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한 제 우려가 좀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8: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2: 공소청 차장검사입니다.
8: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 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이 직무대행 임명이 공소취소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지만 조작기소특검법 불시도 여전한 상황. 최근 공소청 감찰부장은 내부망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 활동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사 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란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이 위법한 기소 정황을 확보할 경우 향후 공소청이 공소 취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따를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지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에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1도로 떨어지겠고 특히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5도 선에 밑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여주 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여주 휴게소까지 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천 부근 갓길에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고 호보 분기점 부근에서 2km 구간 다시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 서청주 나들목에서 3km 구간과 남이천 나들목에서도 아직은 1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부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5일 월요일, 개천절 연휴의 마지막 날 밤이 됐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이 시간은 실시간 주요 뉴스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 함께 전해드립니다. 앞선 6시 뉴스 앤 뮤직 때는 우리 가요 중에 이 날씨와 잘 어울리는 곡들을 들어봤다면, 이번 7시 뉴스 앤 뮤직은 팝 중에서 이 가을과 잘 어울리는 곡들을 준비해봤어요. 들으면서 떠오르는 곡이 있다면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Sting, Shape of My Heart.

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9: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스팅의 Shape of My Heart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흘간 이어졌던 연휴의 마지막 밤입니다. 참 알차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멀리 이동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또 댁으로 귀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아마 조금 밀리는 곳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좀 지루함을 달래고 싶으시다면 또 신청곡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니까요. 들으시다가 라디오 듣다가 내가 원하는 곡이 있다, 듣고 싶은 곡이 있다 하면은 옆에 조수석에 계신 분 혹은 뒷자리에 계신 분 문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샵 0945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혹은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연휴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영화관 가기 가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을 한동안 안 갔었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또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돌아갔다고 하고 여러 또 이유로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아마 이번 연휴 때도 좀 찾는 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OST가 어느 때는 그 영화의 본 내용보다도 음악이 더 오래 기억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 OST 두 곡을 준비해 봤어요. 먼저 띄워드릴 곡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OST죠. 휴 그랜트, 그리고 헤일리 베넷이 함께한 Way Back into Love 띄워드리고요. 스타이즈 본 OST,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함께한 쉘로우까지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광유전학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 3명이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칼 다이서루스, 페터 헤게만, 게오르크 나겔 등 과학자 3명을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6일은 물리학상, 7일 화학상,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을 거쳐 오는 12일 경제학상까지 모두 6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며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일본 임시국회 중의원 참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소신 표명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나라이자 셔틀 외교를 통해 의사소통을 심화해온 한국과는 한미일의 틀을 포함해 안보나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더욱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신청곡 그리고 사연 받고 있습니다. 100의 Everybody's Got to Learn Sometime, 본조비 Always 두 곡 이어갑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한유도회는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한 정수진 선수의 개최 실격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대한유도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수진 선수의 개최 탈락 관련 개인 입장문과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관해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수진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겪었을 심적 어려움에 관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치르는 마지막 홈경기에 구단의 영구 결번인 이병규 LG 트윈스 2군 감독과 박용택 야구 해설위원을 시구자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니다. 이병규 감독과 박용택 위원은 오는 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사인회와 시구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앱에서 보거스 대위님이 신청하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7시 뉴스 앤 뮤직 끝곡으로 골라봤고요. 저는 8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2: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2: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1: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3: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0: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나흘간의 연휴가 지나가고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엔 옷차림을 한층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5도선에 밑돌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까지 낮아지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2도, 춘천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잠실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영동대교 남단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 방향 진영 분기점 6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밤길에 추가 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신갈 방향 주감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남청주 나들목에서 지금 신단지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여파로 시속 35km 내외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8: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0: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로 우리 군이 다친 이유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그러면서

0: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1: 지난달 21일 비무장 지대 내 지뢰 폭발이 발생했던 곳에서 또다시 갱훈과 함께 폭발이 솟구칩니다. 북한의 지뢰 지대를 확인한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뢰 제거에 나선 이유는 이번 지뢰 폭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포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 또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지형 등을 고려하면 유실된 지뢰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설된 지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배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최근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지금과 같은 곳이 여러 곳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3: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4: 작전 부장입니다.
3: 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1: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했고 그 결과 육군 1, 2군단과 3군단 이하 육군 22사단 등의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일각에선 빈총 경계 정황이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2023년 12월부터 이어졌다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이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Z엔진 드론 신기술을 비롯해 모든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5: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
6: 최근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5: 이번엔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군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발언 이후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한군 관련 첫 언급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해 항의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Z엔진 드론 신기술은 물론 모든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등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기술 공유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5: 젤렌스키는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은 처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과는 달랐다며 드론 운영 등 현대전 경험과 기술을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군 5만 명을 훈련한다면 이는 수십만 명의 북한군에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이런 실전 지식과 전투 경험 획득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고에도 또다시 북한 위협을 거론하며 긴장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젤렌스키는 이런 정보를 일본과 공유했다면서 일본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은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가진 전장 경험과 정보를 앞세워 일본과 영내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금융권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연휴 내내 입건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향후 누가 수사 주도권을 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7: 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사건. 경찰은 첫 피해가 확인된 지난 1일부터

0: 연휴 내내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며 범죄 정황 확인에 주력했습니다.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도 정식 수사에 버금가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을 놓고 중국발 AI가 사용됐다거나 동일인의 소행이라는 등 여러 정황과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누가 수사를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해킹 등 사이버 범죄는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인데 경찰은 여기에 포함되는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상징적 1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중수청이 경찰에 이첨 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수청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이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도 거론되는 등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관심인 가운데 조만간 정식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은행권을 뒤흔든 해킹 사태, 증권업계와 산업계도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다발적 공격 때문인데 언제 피해가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효정 기자입니다.
3: 이번 해킹 사태의 특징은 여러 금융회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노렸다는 점입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공격자의 인터넷 주소 IP가 발견됐는데 AI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상대로 자동화된 공격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 인간이 해킹했을 때랑 AI가 자동으로
5: 유동영 대진대 스마트 융합 안보학과 교수입니다.
4: 시간, 공격 시간이라든가 그것도 공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은행권에서 자기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할 때 전체 시스템을 다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3: 같은 공격이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우려에 증권업계도 사흘 연휴 내내 보안부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쳐야 하는 가운데 과거 접속 기록을 뒤지며 침투 흔적을 살피고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보안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장감은 금융권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전자가전업계는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공격 IP를 차단하고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 정보를 다수 보유한 건설업계도 유출 가능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이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 이른바 뒷문을 노린 만큼 외부와 맞닿은 접점 관리부터 보안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끈 적이 없다며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에도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고 당정 합의에 따라 자신이 아닌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수사와 기소는 물론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자신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관련 비판에 대해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강원지사 인터뷰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반박한 겁니다.
7: 유 작가님이 말씀했던 것 중에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지위는 원래 없었던 거고 속은 거다라는 표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법론만을 절대화하는 거죠. 타임테이블을 합의한 거예요. 당하고.
6: 조국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과거 영상들도 게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라며 검찰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정권에 의한 악용을 막는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8: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5: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8: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6: 특히 많은

0: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투쟁 등 국제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1: 8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국정감사. 여야가 내건 전략부터 확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민생 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이번 국감,
3: 신현영
2: 민생
3: 더불어민주당
2: 국감이자
3: 대변인입니다.
2: 정책 국감, 그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국감으로서의 국민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DMZ 지뢰사고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 안보와 민생 두 축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4: 잘못된 정책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1: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조이드 대법원장이 일반적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카드까지 열어두고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만 나오더라도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행안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대미 전략 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함께 검증대에 오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실제 한미 합의 수준과 경제성을 따지는 한편 메가 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적정성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행안위에선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며 외통위에선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을 두고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5: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웠지만 첫날부터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예고됐습니다. 한 달 가까운 국정감사가 정쟁을 넘어 실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번더 살피고 한번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이 5도 선에 밑돌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도 1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2도, 춘천 2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 고속도로는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아직은 꾸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방향의 정체는 밤 10시 이후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아직은 7km 구간 밀리고 있고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7km 구간과 다시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정 부근에서 화도 분기점 사이 6km 구간 밀리고 있고 덕소 산패 나들목을 지나서 강일까지는 4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5일 월요일 8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이제 어두워졌고요. 밤이 8시 20분이 됐습니다. 아마 이쯤 되니까 내일 다시 시작될 일상에 무언가 좀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함께 하시면서 뭔가 긴장감 혹은 부담감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짧아요. 네, 금요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들 힘내자고요. 자, 첫 곡은 신청곡으로 출발해 볼게요. 시아의 샹들리에.

0: 천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8시 뉴스앤뮤직 P74님 신청곡 시아의 샹들리에 먼저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을 듣다 보면 뭔가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그 고음 올라갈 때 정말 막 짜내는 그 느낌이 있어서요. 국내 가수들도 커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노래 좀 한다, 고음 좀 올라간다 하는 뭐 가수분들 그리고 아마추어 중에서도 좀 유명한 아마추어분들 이 곡 커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듣고 있으면 참 뭐 가슴이 좀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자,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조금 전에 뭐 들었지만 팝 위주로 선곡을 해뒀고요. 듀엣 곡도 있고, 뭐 사람 혹은 사랑 관련된 노래들 많이 준비를 해뒀어요. 듣고 싶은 곡이 있으면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신청곡 바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 남겨주시고요. YTN 라디오 채팅창 애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요.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한 Perhaps Love 그리고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Look of Love 루이스 암스트롱의 We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까지 총 3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소수 연립정부가 제안한 주거 지원 대책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9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선 국민의 지지를 새롭게 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조기 총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페인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정부를 이끌어온 산체스 총리는 의회에서 훨씬 더 폭넓은 진보 진영의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치른 우리나라 선수단이 16일 동안의 열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상현 선수단장을 포함해 우리나라 선수단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서채현 선수와 브레이킹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홍렬 선수가 함께 태극기를 들고 가장 앞에서 입국하며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선수들 돌아왔다는 소식 마지막에 전해드렸는데 모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명절 연휴도 있었고 이번 연휴도 있었고 이렇게 연휴가 좀 이어지는 동안에 아마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한 혹은 좀 심심함을 덜 수 있게 한 대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뭐 사실 주최 측도 그렇고요. 우리 선수단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논란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멋진 경기들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금메달 따면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또 덩달아서 야 얼마나 노력했을까 정말 잘했다 대견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들게 한 우리 선수단이었는데 고생했다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예,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렇게 스포츠가 주는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은 때때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TV 틀어두고 좀 심심함을 덜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지만 정말 힘든 누구한가한테는 그 결정적인 순간 한 장면 한 장면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처럼 내가 금메달을 딴 게 아니고 내가 우승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남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께 위로와 위안과 힘이 되어준 장면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8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뉴스 앤 뮤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팝을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니엘 CB의 Love's a Gun 그리고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아델의 Someone Like You까지 세 곡 이어갑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주축 중앙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이틀 연속 팀 훈련에 불참함에 따라 모레노호 출범 이후 A매치 4연전의 마지막 경기에는 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 경기 하루 전인 오늘 충남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진행된 대표팀 공식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실내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내일 경기는 대표팀이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 체제로 9월부터 10월까지 치르는 A매치 4연전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법사 군단 KT 위즈가 5년 만에 2016 프로야구 패넌트레이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KT는 오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16 신한솔뱅크 KBO 리그 홈경기에서 홈런 3방을 터뜨리며 롯데자이언츠를 9대0으로 제압하고 2016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시즌 86승 49패 5무 승률 0.637을 기록한 KT는 오늘 패한 2위 삼성 라이온즈의 4.5게임 차이로 앞서며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프로야구 정규 시즌 1위를 확정했습니다. KT가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건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끝곡은 3025님이 신청하신 스탄 게츠와 주앙 질베르토가 함께한 The Girl from Ipanema 이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고 저는 9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에는 보온에 더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1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태백과 평창은 올 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오전까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일교차가 앞으로 15도 내외까지 벌어지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끝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 줄여 이동 하는 모습인데요.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다시 밀리고 있고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짧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김천 나들목 3차로에 장애물이 발생해서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로 우리 군이 다친 이유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그러면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이 발생했던 곳에서 또다시 갱운과 함께 폭발이 솟구칩니다. 북한의 지뢰지대를 확인한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뢰 제거에 나선 이유는 이번 지뢰 폭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7: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차장입니다. 북한 수지 반포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6: 또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지형 등을 고려하면 유실된 지뢰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설된 지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배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최근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북한이 분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지금과 같은 곳이 여러 곳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8: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9: 가운데 작전부장입니다.
8: 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6: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5: 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동부전선인 21사단 군사분계선 MDL 남쪽 지역에 북한군이 철책선을 설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보통 지뢰지대, 전술도로, 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가 21사단 지역에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자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서명 브리핑에서 북한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했고 그 결과 육군 1, 2군단과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등의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일각에선 이 빈총 경계 정황이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2023년 12월부터 이어졌다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 전방부대에서 실탄 삽입을 하지 않은 채 경계가 이뤄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점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강화도부터 동해안까지 전방 전 군단에서 비삽탄 경계가 확인됐다면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우리 장병들이 다치는 동안 최전선은 빈총이었고 지휘체계는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방법을 동원해 빈총 경계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비삽탄 지시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제트엔진 드론 신기술을 비롯해 모든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내놨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0: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
11: 최근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0: 이번엔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군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발언 이후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한군 관련 첫 언급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해 항의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제트 엔진 드론 신기술은 물론 모든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등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기술 공유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0: 젤렌스키는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은 처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과는 달랐다며 드론 운영 등 현대전 경험과 기술을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군 5만 명을 훈련한다면 이는 수십만 명의 북한군에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이런 실전 지식과 전투 경험 획득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고에도 또다시 북한 위협을 거론하며 긴장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젤렌스키는 이런 정보를 일본과 공유했다면서 일본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은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가진 전장 경험과 정보를 앞세워 일본과 영내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네, 내일 북중 수교 77주년을 맞아 12년째 방치된 신남록강 대교가 개통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북측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YTN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12: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 새로 지은 북측 관문에 한글 간판이 선명합니다. 강변엔 탈북을 막는 철조망과 초소도 설치됐습니다. 깃발이 나붓기는 신의주 세관 청사 밖엔 관리자들이 드나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목격된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북측 도로를 달리는 장면도 YTN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13: 거의 동호초마. 칸드제마.
14: 화물차들이 다리를 지나다니나요? 여기서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12: 실제 북쪽 둔치 공터엔 번호판 없는 대형 화물차가 100대 가까이 세워져 있습니다.
14: 예전에는 누리공원 자리였는데 나중에는 다 이사 갔습니다. 아마 다리 개통을 앞두고 대형 물류창고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입니다.
12: 단둥 세관청사도 막판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땅거미가 깔리면 교각에 달린 간판 조명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15: 제 뒤로 보이는 신압록강 대교는 북중 수교 기념일인 10월 6일에 맞춰 개통할 거란 소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주변에선 이렇다 할 준비 동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2: 지난달 북러 자동차 다리 개통식 때와 같은 양국 깃발은 물론 귀빈 경호 동향도 없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 각지에서 관광객들만 모여들 뿐입니다.
14: 개통된다 개통된다 하니까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된 상태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단동 교민입니다.
12: 다만 완공 후 12년째 방치됐던 다리 주변에서 최근 여러 변화가 감지되어 온 만큼 전격 개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북중 접경 단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끈 적이 없다며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도 했는데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에도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고 당정 합의에 따라 자신이 아닌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수사와 기소는 물론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자신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관련 비판에 대해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강원지사 인터뷰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반박한 겁니다.
17: 유 작가님이 말씀했던 것 중에
14: 우상호 강원지사입니다.
17: 검찰 개혁 의지는 원래 없었던 거고 속은 거다라는 표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법론만을 절대화하는 거죠. 타임테이블을 합의한 거예요. 당하고.
16: 조국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과거 영상들도 게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라며 검찰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정권에 의한 악용을 막는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18: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14: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18: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16: 특히 만에 하나라도

0: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2: 8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국정감사. 여야가 내건 전략부터 확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민생 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이번 국감 민생
4: 진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3: 그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국감으로서의 국민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DMZ 지뢰사고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 안보와 민생 두 축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 잘못된 정책은 국정감사를
4: 박상훈
5: 통해서
4: 국민의힘
5: 반드시
4: 수석 대변인입니다.
5: 펼쳐내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2: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조이드 대법원장이 일반적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카드까지 열어두고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만 나오더라도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행안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대미 전략 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함께 검증대에 오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실제 한미 합의 수준과 경제성을 따지는 한편 메가 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적정성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행안위에선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며 외통위에선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을 두고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6: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웠지만 첫날부터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예고됐습니다. 한 달 가까운 국정감사가 정쟁을 넘어 실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2: YTN is FM.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계절의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이 5도 선에 밑돌겠습니다. 서울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도 1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2도.

22도, 춘천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밤 9시가 지나면서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정부근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동김천 나들목 3차로에 장애물이 발생해서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밤길에 이 부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이후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아직은 3km 정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만종 분기점 1차로에 장애물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5일 월요일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조금 놀만하니까, 조금 즐길만하니까 연휴가 훅 지나간 것처럼 오늘 10월 5일이지만 또 조금 눈 깜빡하면 아마 11월, 12월 연말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해가 넘어간다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10월에 듣는 디셈버입니다. 노라 존스가 부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노라 존스의 디셈버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괜히 또 연말이 된것 같은 기분도 살짝 드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026년이 만세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5일이고요. 아마 이 가을은 좀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즐기다 보면 금방 날씨 추워지고, 금방 연말 분위기 나고, 또한 해가 지나간다, 또 나이가 한살더 먹는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나이를 한살더 먹는 거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말 분위기 자체는 저는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녁이 좀 일찍 찾아오다 보니까 좀 반짝반짝하는 것들을 일찍 볼수 있다 하는 장점이랄까요? 그런 게 있죠. 도심은 여러 가지 화려한 불빛들로 빛나고, 또 도심이 아닌 곳들은 밤하늘의 별이 굉장히 또 반짝거리고, 그걸 또 길게 볼수 있고, 그런 게 아마 한 12월, 1월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9시 23분입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자정 때까지 쭉 이어서 뉴스앤뮤직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팝 그리고 가요, 이번 시간에는 함께 전해드리니까요. 좀 비교적 자유롭게 신청곡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노래 세 곡을 띄워 드리려고 해요. 리오 세이어의 When I Need You, 그리고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 함께한 Beauty and the Beast,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돼 학교 측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구성원 개인정보 자료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은 암호화된 형태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사이버대 측은 현재까지 암호화 정보가 풀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펼친 2016 프로야구가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전국 5개 구장에서 총 95,922명이 입장해 시즌 누적 관중 1,236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세운 종전 최다 1,231만 2,519명 기록을 갈아치우고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와, 1,200만 명이요? 와, 대단합니다. 전 뉴스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 1,000만 명 넘었다는 소식 전한 것도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리고 700만 정도 넘었다 할 때부터 아마 제가 뉴스 전해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와, 1,200만. 대단합니다. 야구 인기가 상당한 것 같고, 한때는 저도 야구 이 직관에 빠져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가고 당시에 잠실 구장을 많이 찾았었는데 그 응원석 블럭을 예매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근데 혼자는 아무래도 안 가게 되는 것 같고,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야구에 열광적인 친구 혹은 뭐 같이 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좀 같이 티켓팅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뭔가 그 공감되는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신나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와, 1,200만. 오랜만에 가보고 싶긴 한데 잠실구장은 이제 뭐 경기가 마지막이라면서요. 네, 요즘에 최근에 간 적이 없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뭔가 다시 그 근처에 또 새로운 구장이 열리면 그때는 한번 가봐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가요로 돌아와서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CN 블루의 직감, 엔플라잉의 폭망.

0: 만나게 됐어.
1: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자 프로골프 윤희나 선수가 티샷 실수 한 번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첫 우승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윤희나 선수는 오늘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 에바비치의 호아클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롯데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세계 랭킹 2위인 태국의 진호 티디꾼 선수와 접전을 펼친 끝에 준우승했습니다. 윤희나는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쳤지만 진호 티디꾼 선수에 비해 3타가 모자랐습니다. 2016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에서 우리나라에게 유일한 금메달을 안긴 송다빈 선수가 쉴 틈 없이 다시 국제 무대에 오릅니다. 송다빈 선수는 세계 태권도 연맹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 인근 르발루아 페레에서 개최하는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가 열리는 건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9시 뉴스의 뮤직 끝곡 3곡 전해드립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이젠 안녕,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김필의 청춘 전해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단풍이 절정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에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1도로 낮아지겠고 특히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5도 선에 밑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도 좀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이 되면서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는 거의 풀렸습니다. 이제 막바지 정체만 군데군데 이어져 있는데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동곤지암 부근에서 2km 구간 밀리고 있고 동양평 나들목에서 서원주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쪽으로 반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지뢰 폭발 사고에서 사용된 지뢰는 북한군의 전형적인 수지 반보병 지뢰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사과를 촉구하고 자발적으로 지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뢰 제거 작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빙자해 인사까지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여권 일각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불가론을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추미애 경기지사는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고 맞섰습니다.
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7: 은행권을 뒤흔든 잇따른 해킹 사태, 증권업계와 산업계도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닷새째 내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6: 배우 유해진 씨 측이 자택 앞 시위와 관련해 신변 위협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영화 암살자들 감독과 배우 등에 대해 안전조치를 요청했습니다.
7: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11도,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로 우리 군이 다친 이유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 네, 군은 그러면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이 발생했던 곳에서 또다시 괭훈과 함께 폭발이 솟구칩니다. 북한의 지뢰 지대를 확인한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뢰 제거에 나선 이유는 이번 지뢰 폭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9: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8: 또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지형 등을 고려하면 유실된 지뢰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설된 지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배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최근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지금과 같은 곳이 여러 곳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10: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8: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6: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했고 그 결과 육군 1, 2군단과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등의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일각에선 빈총 경계 정황이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2023년 12월부터 이어졌다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이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7: 네, 또 러시아가 제트엔진 드론 신기술을 비롯해서 모든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내놨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
12: 최근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1: 이번엔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군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발언 이후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한군 관련 첫 언급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해 항의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제트 엔진 드론 신기술은 물론 모든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등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기술 공유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1: 젤렌스키는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은 처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과는 달랐다며 드론 운영 등 현대전 경험과 기술을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군 5만 명을 훈련한다면 이는 수십만 명의 북한군에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이런 실전 지식과 전투 경험 획득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고에도 또다시 북한 위협을 거론하며 긴장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젤렌스키는 이런 정보를 일본과 공유했다면서 일본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은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가진 전장 경험과 정보를 앞세워 일본과 영내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 투자 등 국제한 현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0: 8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국정감사. 여야가 내건 전략부터 확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민생 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이번 국감, 민생 국감이자 정책 국감, 그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국감으로서의 국민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0: 반면 국민의힘은 DMZ 지뢰사고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 안보와 민생 두 축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 잘못된 정책은
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2: 밝혀내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0: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조이드 대법원장이 일반적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고발카드까지 열어두고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만 나오더라도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행안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대미 전략 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함께 검증대에 오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실제 한미 합의 수준과 경제성을 따지는 한편 메가 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적정성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행안위에선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며 외통위에선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을 두고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4: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웠지만 첫날부터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예고됐습니다. 한 달 가까운 국정감사가 정쟁을 넘어 실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끈 적이 없다며 유시민 작가의 주작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도 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에도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고 당정 합의에 따라 자신이 아닌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수사와 기소는 물론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자신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관련 비판에 대해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강원지사 인터뷰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반박한 겁니다.
7: 유 작가님이 말씀했던 것 중에
3: 우상호 강원지사입니다.
7: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원래 없었던 거고 속은 거다라는 표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법론만을 절대화하는 거죠. 타임테이블을 합의한 거예요. 당하고.
6: 조국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과거 영상들도 게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라며 검찰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정권에 의한 악용을 막는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8: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6: 특히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파의 거듭된 반발을 겨냥해 인사권자인 자신의 권한임을 못 박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전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진다고도 했는데 더는 국정 흔들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란 시각도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암살자들 상영 중단과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1: 그와 별도로 세 번째
2: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입니다.
1: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0: 소속사는 하루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영화계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나 출연 배우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거주지 앞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영화인연대도 논쟁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지켜봐달라며 문제 제기가 안전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암살자들의 흥행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과 하루 단위로 치열한 선두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누적 관객 223만 명을 넘기며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영화 암살자들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충북 옥천군 유교사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예술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선 멈춰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훼하려는 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마저 부정하는 것이고 암살자들은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화라며 이를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 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보수 일각에서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 나서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금융권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연휴 내내 입건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향후 누가 수사 주도권을 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 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사건. 경찰은 첫 피해가 확인된 지난 1일부터 연휴 내내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며 범죄 정황 확인에 주력했습니다.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도 정식 수사에 버금가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을 놓고 중국발 AI가 사용됐다거나 동일인의 소행이라는 등 여러 정황과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누가 수사를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해킹 등 사이버 범죄는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인데 경찰은 여기에 포함되는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상징적 1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수청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이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도 거론되는 등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관심인 가운데 조만간 정식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에는 보온에 더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태백과 지금 평창에는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오전까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까지 벌어지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가운데 서서울 요금소 6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반포 나들목부터 서초 나들목까지는 지금 4차로 시설물고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밤길에 이을 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4: 도시의 불빛도 하나둘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길었던 연휴의 마지막 날 밤인데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여러 가지 감정들 잘 갈무리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하루 끝에서 온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출발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첫 곡은 로라 라이트 노래 준비했어요. Down by the Sally Gardens.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듣기에 적당한 곡 로라 라이트의 다운 바이 더 셀리 가든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마 운전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괜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눈을 감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일랜드의 시를 노랫말로 옮긴 곡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듣더라도 참 청아하다, 아름답다, 사운드가 맑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이런 분위기의 노래들 많이 준비해뒀어요.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싶은 곡 있다면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또 조용한 밤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도 역시 문자와 또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헬렌 오스틴의 해피 그리고 앤 머레이의 테네시 왈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올 투 웰까지 세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으로 친이란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영토 탈환에 나선 예멘 정부군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다시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 정부군 대변인인 알 누자일리 소장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친정부군인 자이언츠 여단과 국가방패군이 바브엘 만데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바브엘 만데브를 내려다보는 두바브와 모카를 연결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해당 도로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40대 피의자 A씨가 경찰서 유치장 샤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유치장 담당 경찰에게 발견돼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유치장에서는 A씨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 중인 피의자 관리가 적절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샵 0945로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께서 신청곡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조시 그로반 노래를 신청해 주신 우리 9746님을 위해서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겠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노래 You Raise Me Up 신청곡으로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디펜딩 챔피언 부산 KCC가 울산 현대 모비스를 제물로 삼아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KCC는 오늘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6-2027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현대모비스를 97대 87로 이겼습니다. 창원 LG를 상대로 치른 시즌 첫 경기에서 35점 차 대패를 당한 KCC는 두 경기 만에 승전골을 울렸습니다. 김은지 구단이 IBK 기업은행배 여자바둑 월드 마스터스에서 초대 우승에 도전합니다. 김은지 구단은 오늘 서울 성동구 홍익동 한국기원에서 열린 대회 8강에서 일본의 우에노 리사 4단을 상대로 119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일찌감치 우세를 잡은 김은지 구단은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완승을 거두며 대회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동방신기 마법의 성 1252님 신청곡이고요. 이아이의 한숨,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까지 총 3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합니다. 뉴스 앤 뮤직은 11시 20분에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나흘간의 개천절 연휴가 지나가고 마무리하는 밤 시간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옷차림을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겠고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 춘천 2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밤 시간 이용해서 공사 구간이 살펴집니다.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 램프에서 국민대 램프 구간 3차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반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여파로 차량들 속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금융권에 해킹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대형 은행들은 그동안 자사의 보안 역량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AI 등을 이용한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 정작 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금액 비중이 다소 낮아진 추세에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2: AI 활용이 의심되는 해킹으로 고객 2만 5천 명의 대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보안 역량을 자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금융위 주간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 만점을 받았고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주간훈련도 참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고객 119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 PC한 모든 문서를 암호화했고 인가된 직원만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된 하나은행 역시 전산시설이 보안체계가 24시간 365일 가동된다며 최고 수준의 보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조회와 영업지원 등에 쓰이던 외곽 시스템이 공격에 뚫린 상황 속
3: 외부 웹페이지, 서버 등
4: 여관 금융위원장입니다.
3: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정작 보안에 사용하는 실제 예산은 그간 크게 늘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에 뚫린 세 곳을 포함한 시중 5대 은행이 실제 정보 보호에 사용한 금액을 순이익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비한 정보 보호 투자액의 비중은 1.36%. 1년 전 1.45%보다 줄었고 지난 2022년 1.5%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3년 사이 순이익은 14% 넘게 늘었지만 정보 보호엔 그만큼 투자를 늘리지 않았던 겁니다. AI를 활용한 신종 해킹 위협이 커지는 여건인데도 대비가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5: 거기에 비례해서
4: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5: 제공하는 시크릿 에저 서비스 솔루션들 있죠. 그걸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싼 거죠. 굉장히. 그러면 투자액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2: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회사 등 역시 AI 해킹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국제 공조 요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범행에 쓰인 해외 계좌 정보나 서버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상대국 협조 없이는 피의자 특정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6: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은행 계좌를 특정했고 계좌주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담당 경찰은 국내라면 영장이라는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데 해외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임의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 피의자를 상대로 아직 대면 조사 한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데려오는 일뿐 아니라 해외 서버 기록 등을 봐야 할 때도 현지 수사기관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상사설망, VPN이나 제3국 서버를 거쳐 우회 공격을 감행하면 IP를 확보해도 공격자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금융권 해킹 역시 같은 난관에 부딪힐 우려가 큽니다.
7: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은 해외의 VPN이라고 하는 IP를
4: 유동영 대진대 스마트 융합 보안학과 교수입니다.
7: 때문에 해외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다만 이번 해킹에 중국어 기반 자율형 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어도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발 공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재점화된 병역특례 논란에 정치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8: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을 비롯한 병역 특례 기준이 명문화된 1973년 이후 국회는 그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국이 선양 개념이 낡았다는 지적과 함께 군 병력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축소 혹은 폐지 목소리 또한 과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9: 지금 이 특례 제도라는 게
4: 2018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다. 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 코리아 브랜드를
4: 2018년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10: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 나라예요.
8: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군 면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은 정치권 논의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병역 면제가 사실상 메달의 목표가 되는 분위기를 한 목소리로 짚고 나섰습니다. 다만 동시에 여권에서는 실제 병역 특례로 훈련의 일관성을 이어온 체육계 분위기를 고려해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 체육인들은 또 본인들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정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존하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8: 야권에서는 한 축구 선수의 군 면제 발언 이전에 DMZ 일선에서 지뢰사고로 발목을 잃은 사례도 부각하며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도 무조건 유지하자는 것도
4: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2: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8: 때마다 나오는 병역 특례 논란이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잠시 주목받고 사라지는 일회성 문제 제기보다는 그 대상과 기준을 어디까지 손볼지 더욱 구체적인 여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신규혜 기자입니다.
13: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던 명태균 게이트. 이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인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온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된 58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4건을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4: 이건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4: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14: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이 가능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13: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계약 관계는 물론 공천 약속 같은 대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15: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4: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5: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13: 이처럼 각 하급심이 같은 혐의를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김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선관위 특검의 요청에 따라 허 전 총장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승진 특혜, 수의 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변호인단 안에서 그간 재심 청구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 가운데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에서 거론된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6: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1, 2, 3단 로켓을 완전히 조립했고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개를 탑재하는 작업도 마무리하는 등 준비는 순조롭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우주를 향한 누리호의 다섯 번째 도전. 준비는 순조롭습니다. 300톤급 추력을 가진 로켓 1단과 75톤급 2단, 그리고 머리 부분인 3단까지 모두 합체했습니다. 3단의 위성을 탑재하고 보호덮개를 닫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군집위성 5기를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가 우주로 향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호가 있는 곳은 조립동입니다. 발사대까지 거리는 1.8km. 계획대로라면 내일 새벽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동이 트는 시각 누리호는 발사대로 향합니다.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 1초에 수십 센티미터 거북이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기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누리호가 천천히 일어서 하늘을 향하고 엄빌리칼이라는 구조물과 연결됩니다. 엄빌리칼은 연료, 산화제, 가스, 전력 등을 공급하는 누리호의 탯줄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모든 준비 완료. 누리호는 올해 낮 12시 23분부터 1시 23분 사이 발사됩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D-Day 새벽에 확정됩니다.
18: 발사 당일날 새벽 4시에
4: 공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체계연구 1부장입니다.
18: 발사 시간을 확정하고요.
17: 고흥 앞바다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풍랑도 높겠지만 올해 누리호가 우주로 출발하는 시점에는 잔잔해지겠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16: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빛으로 생체 조직의 세포들을 조절하는 광유전학이라는

0: 해로 꼽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오는 8일에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물론 후보 명단마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만큼 올해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전 세계 독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 생리의학과 물리학, 화학과 문학, 그리고 평화와 경제학 등 노벨상 6개 부문의 역대 수상자들을 소개한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1년여에 걸친 심사 과정도 간략히 전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세부 사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후보자 명단과 추천 정보 등 노벨상 선정과 관련한 상세 내용의 공표를 50년 동안 금지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겁니다. 엄격한 비공개 원칙 탓에 수상자의 면면은 발표 직전까지 안개 속에 놓이는데 특히 노벨 문학상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 다른 의학상이나 물리학상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어렵겠지만 문학성이라는 게 좀 정량화를 하거나 객관적인 점수로 환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1: 그렇다고 문학계와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예상 후보군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찬쇠, 일본을 대표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캐나다의 마거릿 에트우드 등 세계적 문호들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문단에선 소설가 황석영과 시인 김혜순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3: 누가 영광을 안게 될지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서점가도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의 저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미리 거장들의 주요 작품을 한데 모아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4: 사전에 어느 작가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작가분들
5: 박세정 영통문고 차장입니다.
4: 네, 뭐 독자들 관심을 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1: 일각에선 남녀 작가가 번갈아 선정된 최근 흐름과 지난해 수상자가 헝가리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여성과 비유럽권을 눈여겨보는 기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추측일 뿐 모든 열쇠를 쥔 스웨덴 할리먼의 선택은 우리 시각으로 오는 8일 저녁 8시가 돼서야 비로소 베일을 벗습니다. YTN 강준호입니다.
0: 미군이 테러 가능성을 이유로 영국에 주둔하던 폭격기를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지난주 폭발 모의가 포착된 공군기지에서 또 다른 위협이 감지됐다는 건데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6: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 인근에서 찍힌 B-1 폭격기. 미군이 이란 공격에 쓰던 폭격기 12대 전부를 주말 사이 미국으로 전격 철수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중급유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폭격기를 띄웠다며 그만큼 급박하게 대피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우방국 군사기지에서 주요 전력을 이렇게 서둘러 빼낸 건 극히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AP통신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페어퍼드 기지에서 포착된 새로운 위협을 폭격기 철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주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테러 모의 사건이 적발된 데 이어 추가 공격 정황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란 개입을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7: 이란이 개입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복잡하고 매우 엄중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입니다.
6: 미국 중간선거 이후 공격 재개설이 나오면서 이란 여성들은 군사 훈련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훈련소에서 총기 사용법을 배우며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7: 필요할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나라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란 학생입니다.
6: 중동 지역 원유 수출량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선박 공격 횟수를 늘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

0: 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3: 이제 11시 18분이 됐습니다. 긴 연휴의 마지막 날,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던 하루가 저물어서 이제 깊은 밤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루의 끝과 새로운 시작이 맞닿는 곳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편안한 노래들 많이 준비해뒀고요. 신청곡도 이미 받은 것들도 많아서 이번 시간 첫 곡은 신청곡으로 출발해볼까 합니다. 7596님을 위해서 웨스트라이프의 마이 러브 띄워드립니다.

7596님의 신청곡 웨스트라이프 마이 러브. 우리 5265님은 남은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고 당분간 가을의 큰 일교차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정말 그래요. 일교차가 뭐 10도 이상? 한 15도? 정말 심한 날은 얼마 전에 한 20도 가까이 벌어진 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한 13도 정도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조금 더 떨어져서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이 한 10도 된다고 하죠. 낮에는 또다시 또 한 20도까지 오르니까 그 이상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 특히 감기 걸리기 좋고 호흡기 질환 조심해야 합니다. 얇은 겉옷들 챙겨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노래 세 곡 준비했는데요. 비틀즈의 Let It Be, 퍼렐 윌리엄스의 Happy, 로랑 불지의 클레어 이렇게 세 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더불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1도, 수원 20도, 의정부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4도를 나타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내일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미전략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봄이 오면, 줄리아 하트의 옆집 소년 효과, 이렇게 두 곡 이어갑니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동계올림픽 주요 종목 협의체인 동계올림픽 종목 연맹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 오늘 김재열 회장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종목 연맹 회의에서 이보 페리안이 현 회장의 뒤를 이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며 김 회장은 동계 스포츠에 관한 열정과 헌신, 국제 스포츠 연맹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인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천 하나은행이 2016 KB 국민은행 박신자컵에서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경기에서 몽골의 울란바타르 아마존스를 101대 72로 제압했습니다. 전날 호주의 MBL1 빅토리아를 103대 77로 물리쳤던 하나은행은 연 이틀 100점 넘게 올리며 B조 선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의 절대 강자 신진서 구단이 82개월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오늘 한국기원이 발표한 10월 랭킹에서 1,426점을 기록해 9,958점을 기록한 2위 박정환 구단을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1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앤뮤직도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솔플라워의 키스 더 키즈, 그리고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박효신의 야생화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이제 곧 한글날 연휴가 찾아오죠. 이번 주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현웅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0: 필요한 여러 금융 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보안 역량을 자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금융위 주간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 만점을 받았고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주간훈련도 참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고객 119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KB 국민은행도 마찬가지. 피시한 모든 문서를 암호화했고 인가된 직원만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된 하나은행 역시 전산시설이 보안체계가 24시간 365일 가동된다며 최고 수준의 보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조회와 영업지원 등에 쓰이던 외곽 시스템이 공격에 뚫린 상황 속
10: 외부 웹페이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와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9: 정작 보안에 사용하는 실제 예산은 그간 크게 늘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에 뚫린 세 곳을 포함한 시중 5대 은행이 실제 정보 보호에 사용한 금액을 순이익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비한 정보보호 투자액의 비중은 1.36%, 1년 전 1.45%보다 줄었고 지난 2022년 1.5%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3년 사이 순이익은 14% 넘게 늘었지만 정보보호엔 그만큼 투자를 늘리지 않았던 겁니다. AI를 활용한 신종 해킹 위협이 커지는 여건인데도 대비가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11: 거기에 비례해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MS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솔루션들 있죠. 그걸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싼 거죠. 굉장히. 그러면 투자액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9: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회사 등 역시 AI 해킹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12: 은행권을 뒤흔든 해킹 사태, 증권업계와 산업계도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다발적 공격 때문인데 언제 피해가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0: 이번 해킹 사태의 특징은 여러 금융회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노렸다는 점입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공격자의 인터넷 주소 IP가 발견됐는데 AI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상대로 자동화된 공격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인간이 해킹했을 때랑 AI가 자동으로 해킹했을 때랑 이제 공격 시간이라든가 그것도 공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은행권에서 자기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할 때 전체 시스템을 다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0: 같은 공격이 언제든 방향을 틀수 있다는 우려에 증권업계도 사흘 연휴 내내 보안부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쳐야 하는 가운데 과거 접속 기록을 뒤지며 침투 흔적을 살피고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보안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유관 기관에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장감은 금융권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전자 가전업계는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공격 IP를 차단하고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 정보를 다수 보유한 건설업계도 유출 가능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이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 이른바 뒷문을 노린 만큼 외부와 맞닿은 접점 관리부터 보안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서울 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돼 학교 측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과 학번,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과 등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은 암호화된 형태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사이버대는 현재까지 암호화 정보가 풀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출연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면서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화당국과 영화인들도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영화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3: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4: 서울 성북동에 있는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연을 맡은 암살자들 상영 중단과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5: 그와 별도로 세 번째, 유족과 고인들에 대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소속사는 하루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영화계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나 출연 배우들에 대한 안전 조치와 함께 거주지 앞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영화인연대도 논쟁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지켜봐달라며 문제 제기가 안전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암살자들의 흥행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과 하루 단위로 치열한 선두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누적 관객 223만 명을 넘기며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영화 암살자들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충북 옥천군 육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예술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선 멈춰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훼하려는 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마저 부정하는 것이고 암살자들은 딱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화라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 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보수 일각에서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 나서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영화는 영화인에게,

0: 평가낸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3: 당신은 나의 동반자.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이별하는 가을의 밤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로 우리 군이 다친 이유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그러면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으로 단행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7: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이 발생했던 곳에서 또다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솟구칩니다. 북한의 지뢰지대를 확인한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뢰 제거에 나선 이유는 이번 지뢰 폭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8: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포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7: 또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지형 등을 고려하면 유실된 지뢰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설된 지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배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최근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지금과 같은 곳이 여러 곳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9: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7: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6: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했고 그 결과 육군 1, 2군단과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등의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방 감시초소 GP와 일반 전초인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해당 부대에선 전방 경계 근무 때 실탄을 삽탄한 뒤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부대에선 근거 공문 없이 비삽탄 경계 근무를 선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자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0: 제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군 전방부대에서 실탄 삽입을 하지 않은 채 경계가 이뤄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점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강화도부터 동해안까지 전방 전 군단에서 비사탄 경계가 확인됐다면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우리 장병들이 다치는 동안 최전선은 빈총이었고 지휘체계는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특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방법을 동원해 빈총 경계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비사탄 지시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국제 공조 요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범행에 쓰인 해외 계좌 정보나 서버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상대국 협조 없이는 피의자 특정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은행 계좌를 특정했고 계좌주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담당 경찰은 국내라면 영장이라는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데 해외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임의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 피의자를 상대로 아직 대면 조사 한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데려오는 일뿐 아니라 해외 서버 기록 등을 봐야 할 때도 현지 수사기관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상 사설망, VPN이나 제3국 서버를 거쳐 우회 공격을 감행하면 IP를 확보해도 공격자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금융권 해킹 역시 같은 난관에 부딪힐 우려가 큽니다.
2: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은 해외의 VPN이라고 하는 IP를 우회하는 장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다만 이번 해킹에 중국어 기반 자율형 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어도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발 공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이번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대형 은행들은 그동안 자사의 보안 역량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AI 등을 이용한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 정작 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금액의 비중은 다소 낮아진 추세에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3: AI 활용이 의심되는 해킹으로 고객 2만 5천 명의 대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보안 역량을 자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금융위 주간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 만점을 받았고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주간 훈련도 참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고객 119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KB 국민은행도 마찬가지. PC한 모든 문서를 암호화했고 인가된 직원만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된 하나은행 역시 전산 시설이 보안 체계가 24시간 365일 가동된다며 최고 수준의 보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조회와 영업 지원 등에 쓰이던 외곽 시스템이 공격에 뚫린 상황 속
4: 외부 웹페이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와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정작 보안에 사용하는 실제 예산은 그간 크게 늘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에 뚫린 세 곳을 포함한 시중 5대 은행이 실제 정보 보호에 사용한 금액을 순이익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비한 정보 보호 투자액의 비중은 1.36%, 1년 전 1.45%보다 줄었고 지난 2022년 1.5%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3년 사이 순이익은 14% 넘게 늘었지만 정보 보호엔 그만큼 투자를 늘리지 않았던 겁니다. AI를 활용한 신종 해킹 위협이 커지는 여건인데도 대비가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5: 거기에 비례해서 아마존이라든지 MS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시크릿 에저 서비스 솔루션들 있죠.

0: 그걸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싼 거죠, 굉장히. 그러면 투자액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1: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회사 등 역시 AI 해킹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금융권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연휴 내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향후 누가 수사 주도권을 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6: 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사건. 경찰은 첫 피해가 확인된 지난 1일부터 연휴 내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며 범죄 정황 확인에 주력했습니다.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도 정식 수사에 버금가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을 놓고 중국발 AI가 사용됐다거나 동일인의 소행이라는 등 여러 정황과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누가 수사를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해킹 등 사이버 범죄는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인데 경찰은 여기에 포함되는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상징적 1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중수청이 경찰에 이첨 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수청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이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도 거론되는 등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관심인 가운데 조만간 정식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은행권을 뒤흔든 해킹 사태에 증권업계와 산업계도 긴급점검에 착수했습니다.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다발적 공격 때문인데 언제 피해가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8: 이번 해킹 사태의 특징은 여러 금융회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노렸다는 점입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공격자의 인터넷 주소 IP가 발견됐는데 AI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상대로 자동화된 공격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 인간이 해킹했을 때랑 AI가 자동으로 해킹했을 때랑 공격 시간이라든가 그것도 공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은행권에서 자기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할 때 전체 시스템을 다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8: 같은 공격이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우려에 증권업계도 사흘 연휴 내내 보안부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쳐야 하는 가운데 과거 접속 기록을 뒤지며 침투 흔적을 살피고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보안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장감은 금융권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전자가전업계는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공격 IP를 차단하고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 정보를 다수 보유한 건설업계도 유출 가능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이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 이른바 뒷문을 노린 만큼 외부와 맞닿은 접점 관리부터 보안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로 우리 군이 다친 이유는 북한 힘에서란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는

0: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그러면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1: 지난달 21일 비무장 지대 내 지뢰 폭발이 발생했던 곳에서 또다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솟구칩니다. 북한의 지뢰 지대를 확인한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뢰 제거에 나선 이유는 이번 지뢰 폭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포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 또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지형 등을 고려하면 유실된 지뢰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설된 지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배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최근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지금과 같은 곳이 여러 곳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3: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1: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접경 지역 단체장들의 반대 의견이 피력했습니다. 강원, 경기, 인천 10개 접경 지역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 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 조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확성기 재개 주장은 접경지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은 접경지 주민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4: 8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국정감사. 여야가 내건 전략부터 확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민생 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이번 국감, 민생 국감이자 정책 국감, 그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국감으로서의 국민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4: 반면 국민의힘은 DMZ 지뢰 사고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 안보와 민생 두 축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6: 잘못된 정책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4: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조이드 대법원장이 일반적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카드까지 열어두고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만 나오더라도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행안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대미 전략 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함께 검증대에 오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실제 한미 합의 수준과 경제성을 따지는 한편, 메가 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적정성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행안위에선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며, 외통위에선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을 두고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7: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웠지만 첫날부터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예고됐습니다. 한 달 가까운 국정감사가 정쟁을 넘어 실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세상 허무한 순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세상 발자락거니 생각을 하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이 방언의 시한수로 했다.

남의 탓만 하다 보면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7

0: 3.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로 우리 군이 다친 이유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그러면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3: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이 발생했던 곳에서 또다시 갱운과 함께 폭발이 솟구칩니다. 북한의 지뢰지대를 확인한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뢰 제거에 나선 이유는 이번 지뢰 폭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4: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또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지형 등을 고려하면 유실된 지뢰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설된 지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배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최근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지금과 같은 곳이 여러 곳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5: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3: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했고 그 결과 육군 1, 2군단과 3군단 이하 육군 22사단 등의 기관 경보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방 감시초소 GP와 일반 전초인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해당 부대에선 전방 경계 근무 때 실탄을 삽탄한 뒤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부대에선 근거 공문 없이 비삽탄 경계 근무를 선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 전방 부대에서 실탄 삽입을 하지 않은 채 경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점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강화도부터 동해안까지 전방 전 군단에서 비섭탄 경계가 확인됐다며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우리 장병들이 다치는 동안 최전선은 빈총이었고 지휘체계는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특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방법을 동원해 빈총 경계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비섭탄 지시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자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재점화된 병영특례 논란에 정치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을 비롯한 병역 특례 기준이 명문화된 1973년 이후 국회는 그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0: 국이 선양 개념이 낡았다는 지적과 함께 군 병력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축소 혹은 폐지 목소리 또한 과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1: 지금 이 특례 제도라는 게 저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 코리아 브랜드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 나라예요.
0: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군 면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은 정치권 논의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병역 면제가 사실상 메달의 목표가 되는 분위기를 한 목소리로 짚고 나섰습니다. 다만 동시에 여권에서는 실제 병역 특례로 훈련의 일관성을 이어온 체육계 분위기를 고려해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체육인들은 또 본인들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정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존하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0: 야권에서는 한 축구선수의 군 면제 발언 이전에 DMZ 일선에서 지뢰사고로 발목을 잃은 사례도 부각하며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도 무조건 유지하자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0: 때마다 나오는 병역 특례 논란이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잠시 주목받고 사라지는 일회성 문제 제기보다는 그 대상과 기준을 어디까지 손볼지 더욱 구체적인 여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끈 적이 없다며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도 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에도 경고장을 날린 걸로 보입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고 당정 합의에 따라 자신이 아닌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수사와 기소는 물론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자신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관련 비판에 대해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강원지사 인터뷰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반박한 겁니다.
7: 유 작가님이 말씀했던 것 중에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원래 없었던 거고 속은 거다라는 표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법론만을 절대화하는 거죠. 타임테이블을 합의한 거예요. 당하고.
6: 조국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과거 영상들도 게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라며 검찰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정권에 의한 악용을 막는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8: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6: 특히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파의 거듭된 반발을 겨냥해 인사권자인 자신의 권한임을 못 박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전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진다고도 했는데 더는 국정 흔들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란 시각도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3: 고수익에원금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4시를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7: 뉴스퀘어4시뉴스시작합니다
6: 지난달21일육군25사단비무장지대에서발생한폭발로우리군이다친이유는

0: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군은 그러면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이 발생했던 곳에서 또다시 괭훈과 함께 폭발이 솟구칩니다. 북한의 지뢰지대를 확인한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뢰 제거에 나선 이유는 이번 지뢰 폭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3: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포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 또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지형 등을 고려하면 유실된 지뢰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설된 지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배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최근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지금과 같은 곳이 여러 곳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4: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2: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적경 지역 단체장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강원, 경기, 인천 10개 접경 지역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 조치에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확성기 재개 주장은 접경지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은 접경지 주민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촌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했고 그 결과 6군 1,2군단과 3군단 예하 6군 22사단 등의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방감시초소 GP와 일반전초인 GOP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해당 부대에선 전방경계근무 때 실탄을 삽탈한 뒤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부대에선 근거 공문 없이 비삽탄 경계근무를 선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1: 또 러시아는 제트 엔진 드론 신기술을 비롯해 모든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
6: Recently, we sen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to the Republic of Korea.
5: 이번엔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군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발언 이후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한군 관련 첫 언급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해 항의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제트 엔진 드론 신기술은 물론 모든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So they are sharing with North Korea all the technology. I don't know about the ballistic and etc. but I think yes. I think yes because North Korea helped them with missiles. It's a very dangerous moment.
5: 젤렌스키는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은 처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과는 달랐다며 드론 운영 등 현대전 경험과 기술을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군 5만 명을 훈련한다면 이는 수십만 명의 북한군에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이런 실전 지식과 전투 경험 획득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고에도 또다시 북한 위협을 거론하며 긴장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젤렌스키는 이런 정보를 일본과 공유했다면서 일본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은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가진 전장 경험과 정보를 앞세워 일본과 영내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와 대미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7: 8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국정감사. 여야가 내건 전략부터 확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민생 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이번 국감, 민생 국감이자 정책 국감, 그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국감으로서의 국민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7: 반면 국민의힘은 DMZ 지뢰사고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 안보와 민생 두 축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9: 잘못된 정책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7: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조이드 대법원장이 일반적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카드까지 열어두고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만 나오더라도 질의를 이어가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행안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대미 전략 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함께 검증대에 오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실제 한미 합의 수준과 경제성을 따지는 한편 메가 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적정성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행안위에선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며 외통위에선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을 두고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0: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웠지만 첫날부터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예고됐습니다. 한 달 가까운 국정감사가 정쟁을 넘어 실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baby boy, I'm always thinking about you.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6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폭발로 우리 군이 다친 이유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군은 그러면서 북한군 지뢰 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이 발생했던 곳에서 또다시 강군과 함께 폭발이 솟구칩니다. 북한의 지뢰지대를 확인한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뢰 제거에 나선 이유는 이번 지뢰 폭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0: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1: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화병과
2: 차장입니다.
1: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포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0: 또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지형 등을 고려하면 유실된 지뢰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설된 지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배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최근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지금과 같은 곳이 여러 곳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3: 우발적 양진여
2: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입니다.
3: 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0: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4: 이렇게 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재점화된 병역특혜 논란에 정치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5: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을 비롯한 병역 특례 기준이 명문화된 1973년 이후 국회는 그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국이 선양 개념이 낡았다는 지적과 함께 군 병력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축소 혹은 폐지 목소리 또한 과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7: 지금 이 특례 제도라는 게
2: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전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다. 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8: 코리아 브랜드를
2: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당시 2018년 발언입니다.
8: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 나라예요.
6: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군 면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은 정치권 논의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병역 면제가 사실상 메달의 목표가 되는 분위기를 한 목소리로 짚고 나섰습니다. 다만 동시에 여권에서는 실제 병역 특례로 훈련의 일관성을 이어온 체육계 분위기를 고려해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 체육인들은
2: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9: 지속적으로 정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존하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6: 야권에서는 한 축구 선수의 군 면제 발언 이전에 DMZ 일선에서 지뢰 사고로 발목을 잃은 사례도 부각하며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 무조건 폐지하자는
2: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답은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6: 때마다 나오는 병역 특례 논란이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잠시 주목받고 사라지는 일회성 문제 제기보다는 그 대상과 기준을 어디까지 손볼지 더욱 구체적인 여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국회가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미전략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민생, 정책, 책임국감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끈 적이 없다며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5: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도 했는데 김재용 중소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에도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고 당정 합의에 따라 자신이 아닌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수사와 기소는 물론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자신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관련 비판에 대해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강원지사

0: 인터뷰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반박한 겁니다.
1: 유 작가님이 말씀했던 것 중에
2: 우상우 강원지사입니다.
1: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원래 없었던 거고 속은 거다라는 표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법론만을 절대화하는 거죠. 타임테이블을 합의한 거예요. 당하고.
0: 조국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과거 영상들도 게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라며 검찰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정권에 의한 악용을 막는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3: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2: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3: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0: 특히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파의 거듭된 반발을 겨냥해 인사권자인 자신의 권한임을 못 박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전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진다고도 했는데 더는 국정 흔들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란 시각도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미군이 테러 가능성을 이유로 영국에 주둔하던 폭격기를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지난주 폭발 모의가 포착된 공군기지에서 또 다른 위협이 감지됐다는 건데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 인근에서 찍힌 B-1 폭격기. 미군이 이란 공격에 쓰던 폭격기 12대 전부를 주말 사이 미국으로 전격 철수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중급유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폭격기를 띄웠다며 그만큼 급박하게 대피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우방국 군사기지에서 주요 전력을 이렇게 서둘러 빼낸 건 극히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AP통신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페어퍼드 기지에서 포착된 새로운 위협을 폭격기 철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주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테러 모의 사건이 적발된 데 이어 추가 공격 정황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란 개입을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2: 이란이 개입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복잡하고 매우 엄중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입니다.
5: 미국 중간선거 이후 공격 재개설이 나오면서 이란 여성들은 군사 훈련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훈련소에서 총기 사용법을 배우며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 필요할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나라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란 학생입니다.
5: 중동 지역 원유 수출량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선박 공격 횟수를 늘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4: 걸프 지역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량이 지난달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자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선박 공격이 재개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운 정보 업체인 케이플러 집계에서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이란을 제외한 중동 지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최소 1,65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전 하루 1,900만 배럴 가까이 수출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87% 수준까지 회복된 겁니다. 하지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측의 선박 공격이 다시 증가하면서 원유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일 결과가 나온 것과 비교해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1억 2,500만 명이 투표했다며 결과는 투표 마감 직후 같은 날 결과가 발표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도시와 주에선 투표수가 훨씬 적은데도 결과를 조작하는데 계산하는데 종종 몇 주가 걸린다며 미국의 투표는 부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개표 지연을 두고 지금까지도 부정 조작 선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라틴계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미국 전체 유권자의 16%를 차지하는 라틴계 유권자는 선거에 따라 지지 정당이 달라질 수 있는 스윙 보터 역할을 합니다. 미국 NBC 방송이 지난달 라틴계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5%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공화당 지지율 42%보다 7%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7%로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37%보다도 낮았습니다. 당장 중간선거 경합지로 떠오른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라틴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공화당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론조사가 항상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를 과소평가한다면서 여론조사 업체가 투표를 억누르려 하지만 대선에서도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도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거들었습니다.
2: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파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람들이 정말 크게 낙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민주당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저는 그런 주장 믿지 않습니다.
6: 민주당이 연방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 등 격전지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출마한다고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다면 여러분도 이기고 우리도 크게 이길 겁니다.
6: 공화당은 압도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합지에서 TV 광고와 유세 지원에 나서 오는 11월 3일까지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사 해킹 사고가 잇따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까지 은행과 카드사, 오는 8일까지 증권과 보험, 저축은행 등에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추가 피해 사항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7: 올해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재경부와 산업부, 기후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안, 추가 세수 운영 방향,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급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감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36곳 늘어난 846곳입니다.
4: 2026 서울 AI 로봇쇼가 오늘부터 4일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휴머노이드부터 착용형 로봇에 이르기까지 국내 로봇과 인공지능 기업 50여 개사의 기술이 선보입니다.
7: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2005년 한파특보 체계가 정비된 이후 가장 이른 기록인데요. 10월 초에 내려진 한파특보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번 추위가 올겨울 강추위의 전조는 아닌지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계절의 시계가 한 달 가까이 앞서갑니다. 대관령을 비롯해 설악산과 태백산 등 강원 산지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2005년 체계가 정비된 이후 가장 이른 한파특보 발령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10월 초 한파특보의 원인은 상층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9: 5일 낮부터 북서쪽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6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일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8: 특히 찬 공기가 당분간 정체하며 주 중반에는 강원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0월 초부터 시작된 때이른 추위가 올겨울 강추위의 전조인 걸까? 전문가들은 가을철과 겨울철 온도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10: 가을철 일시적인 찬 공기
2: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0: 일시적인 파동에 의한 현상입니다. 올겨울 전체의 기온 경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8: 이번 때일은 한파특보만으로 올겨울 강추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겨울철 기온은 북극 진동과 제트기류, 대륙 고기압 등 여러 기압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0: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5km로 여유롭게 물살을 가르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모습을 드러낼 때면 환호성이 터집니다.
1: 박물관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는 작은 상어들을 봤는데 아기가 진짜 상어 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기회를 보고 오게 됐어요. 야생에 있었던 그 상어를 보아서 더 흥분됐던 것 같아요.
0: 사흘 연휴 마지막 날에도 북항 친수공원은 북항이를 보러 온 인파로 북적입니다. 첫날 7만 2천 명이 다녀갔고 둘째 날에는 6만 9천 명이 친수공원을 찾았습니다. 북항이가 수로에 나타난 지난달 19일부터 지금까지 10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한적한 공원이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겁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부산시와 경찰 등은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방문객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앞서 북항이를 외해로 돌려보내기 위한 두 차례 유도 작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물대포와 그물까지 동원했지만 북항이는 여전히 수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국은 구조 작업을 중단하고 북항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북항이가 먹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보고 건강 상태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2: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출연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면서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화당국과 영화인들도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영화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4: 서울 성북동에 있는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연을 맡은 암살자들 상영 중단과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5: 김성진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대표입니다.
6: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소속사는 하루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영화계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나 출연 배우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거주지 앞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영화인 연대도 논쟁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지켜봐달라며 문제 제기가 안전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암살자들의 흥행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과 하루 단위로 치열한 선두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누적 관객 223만 명을 넘기며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7: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7: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5: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해

0: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4: 10월 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오, 우리 민요 아리랑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쇼리 부릅니다.

0: 10월 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저는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이 방금 들으신 곡 우리 민요 아리랑이었습니다. 근데 아리랑을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인 이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노래로, 그리고 또 나현선의 하프 연주로 들었습니다.
0: 이게 숄, 그러게요. 완전 외국인인데
1: 네.
0: 외국 성악가의 목소리로 듣는 아리랑, 전혀 색다른 느낌입니다.
1: 이 지난주 추석 연휴에 이 아주 특별한 성악 경연 프로그램이 방송됐다고
0: 봤습니다,
1: 합니다.
0: 봤습니다.
1: 보셨어요?
0: 네,
1: 전
0: 봤습니다.
1: 못 봤는데.
0: 예.
1: 전 극장에 있었나 보다.
0: 연습하고 있었을 거예요.
1: 2026년 K가곡 슈퍼스타였어요.
0: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인가 시작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처음에 외국인들로 해서 세계 각국 성악가들이 우리말로 한국 가곡을 부르는 대회였습니다. 세계 36개국에서 126명이 지원했고 그
1: 진짜로?
0: 가운데 8개국 10명의 성악가가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에 외국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 했어요. 한국인으로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외국인으로 한 건데.
1: 아니 근데 진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졌으면 36개국에서 126명이나 지원을 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1: 근데 또 저희가 잘 아는 소프라노
0: 네네.
1: 조수미 씨와 그리고 바리톤 고성현 씨도 심사위원으로.

0: 맞습니다.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1: 저도 우연히 돌리다가 어? 하면서 아니 선생님 나오시네 하고 보다가
0: 저희의 선생님들 그죠?
1: 외국의 독일이었나? 독일의 교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0: 잘 불러요.
1: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발음도 그렇고
0: 나 궁금하다.
1: 그 표현이
0: 나 못 봤는데.
1: 거의 아리아처럼 부르시는데
0: 진짜로?
1: 야 이거 좋았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외국 유명 성악가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0: 맞습니다. 방금 들은 안드레아스 숄도 2000년 첫 번째 내한을 기념해서 한국 팬들을 위한 이 특별 음원을 녹음했습니다. 아리랑뿐만 아니라 세야세야도 불렀다고 해요.
1: 세야세야.
0: 독두장군.
1: 아 그렇죠. 이게 진짜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있는 노래라 보니까 그리고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도 우리 가곡과 특별한 인연이 또 있습니다.
0: 1997년에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앙코르로 한국 가곡 물망초를 불렀대요. 그래서 큰 호응을 얻었고 이듬해 그래서 어? 이렇게 좋아해? 한국 가곡을 다섯 곡이나 연달아서 녹음했다고
1: 어떤 합니다. 곡인지 알려주시죠.
0: 님이 오시는지 아하. 진달래꽃, 오. 편지, 눈, 그리고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뉴욕에서 녹음했고요. 피아노 반주는 서혜경이 맡았습니다.
1: 아, 이 반주해 주시는 서혜경 선생님께서 또 한국에 대한 언어를 또 알려주셨겠습니다.
0: 그러네.
1: 자 그럼 한번 그 노래 들어보시죠.
0: 예, 박문호 작시, 김규환 작곡, 님이 오시는지, 그리고 김용호 작시, 김동진 작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바바로보니의 노래, 그리고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박문호 작시, 김규현 작곡의 님이 오시는지, 그리고 김용호 작시, 김동진 작곡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이 발음이 훌륭합니다.
1: 아무래도 이 서혜경이라는 피아니스트가 한국인이고 그 옆에 붙어있다라는 것만으로

0: 또 발음의 교정을 아, 그럼요, 계속 받을 그럼요. 수 있으니까. 이 외국의 성악가들이 부른 한국의 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습니다.
1: 누구의 주제련과
2: 정답 백인태
1: 맑고
0: 그리운 금강산
2: 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 테너 내한 공연에서 이 곡을 앙코르로 불러 큰 박수를 받았고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도 이 곡을 여러 번 불렀죠.
0: 아 근데 저 같아도 여러 번 불러요. 아. 왠지 아세요? 한 번 익혀놨는데 한 번만 부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2: 아깝다.
0: 1995년 내한 공연에서 도밍고는 자신의 한국어 발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한 뒤 소프라노 홍혜경, 베이스 영광철과 함께 이 곡을 앙코르로 불렀습니다.
2: 아, 양해할 필요가 없었던 게 네. 완벽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0: 맞아요.
2: 도밍고는 2009년, 2018년에 한국을 다시 찾았을 때도 그리운 금강산을 다시 불렀죠.
0: 네,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에 방송된 K가곡 슈퍼스타에서도 이탈리아 테너 프란체스코 루치가 이 곡을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2: 들어봤습니다. 거의 이거를 뚝금강산을 부른다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를 어디까지 내는 거야 하면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0: 네. 진짜 금강산이 높은 걸 표현했나 보네요.
2: 진짜 높았어요.
0: 네.
2: 다 금강산 부른다 이거잖아요. 다 부른다 를 올렸어요. 그래서 와
0: 높구나.
2: 자,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1995년 공연 실황입니다. 한상옥 작시, 최영섭 작곡, 그리움 금강산,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소프라노 홍혜경, 베이스 영광철이 함께 부릅니다.
0: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사건은 회사 여직원 A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가로세로 2.5cm의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 이게 뭐지? 잠깐만. 헉! 이거 카메라잖아!
1: 뉴스에서나 보던 불법 촬영 카메라가 내가 다니는 회사 화장실에 설치돼 있었다니 도대체 누가 이랬고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또 그 안에 무엇이 찍혔을지 A씨는 불안했습니다. 소름 끼쳤죠. 그렇게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뜻밖의 인물이 경찰을 찾았습니다.
3: 제가 그랬습니다.
2: 본인이 직접요?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3: 한 3년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 3년이요?
1: 약 3년 전부터 불법 촬영을 해왔다는 이 남성. 화장실뿐만도 아니었습니다. 여직원들의 책상 밑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이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 이게 뭐야? 미리 연습을 했다고? 이거 진짜야?
3: 그게요. 자기 아내 샤워하는 모습 찍으면서 카메라를 시험해본 정황도 있답니다. 거참.
1: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2: 잠깐만, 본인이 3년 전부터 찍었다. 자수했다면서?
3: 그렇지.
2: 그런데 왜 재판에 넘겨진 건 49일 동안 벌어진 범행뿐인 거야?
1: 가해자 본인은 3년간 범행했다 자백했는데 왜 재판에 넘겨진 건 49일뿐이었을까요? 자수와 촬영 실험, 회사 대표 아들이라는 지위는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본부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 자, 불법 촬영 문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4: 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여직원 한 분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 카메라를 들고 회사 임원에게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임원이 바로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 대표의 아들이자 임원인 4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선 자기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도 바로 신고하지 않아서 주말이 지난 월요일쯤에야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결국 이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는데 그 사이 일부 영상은 이미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1: 여자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여직원의 책상 밑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됐다면서요?

0: 네, 이 화장실 마련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3년 11월쯤 회사 돈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샀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를 같은 부서 여직원 책상 밑에 설치하고 선을 자기 휴대폰에 연결해서 치마 밑 등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일부는 녹화해서 저장까지 했다고 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수법인데요. 이 피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그 직원이 자리에 앉으면 휴대폰 보는 척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상사라는 위치를 그대로 범행에 이용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지금까지도 소름이 끼치는데 또 뭐가 있는 거죠?
0: 바로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배우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찍히는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자기 아내를 상대로 먼저 시험해봤다는 것입니다. 고발적인 범행과는 거리가 멀고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별도의 죄로 처벌한 건 아니지만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은 것입니다.
1: 이 사건 같은 경우 일반적인 몰카 범죄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가 회사 대표의 아들이자 회사의 임원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런 지위에 따라서 양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영향이 있나요?
0: 이 법에 대표 아들이면 뭐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런 조항은 사실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형량을 정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사는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까지 다 따져서 형을 정하는데 이 사건처럼 회사 오너 일가인 상사가 자기 지위를 이용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부도 회사 대표 아들로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가 대표 아들이면 이상한 낌새가 있어도 문제 삼기 어렵고 신고한 뒤에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바로 그 구조를 이용한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게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기간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3년 전부터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재판에 넘겨진 범행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던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0: 이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해도 그걸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억지 자백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겼던 역사 때문에 생긴 원칙입니다. 또 공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년 전쯤부터 찍은 것 같다 정도로는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휴대폰이나 PC에서 실제로 확인된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가 화장실 범행 한 건, 그리고 책상 밑 촬영 49일이었다는 게 수사기관 설명입니다.
1: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이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고 하던데요. 결국 그 3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대로 찾아봤느냐, 수사를 열심히 했느냐 이 문제잖아요. 어떻습니까?
0: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남성이 스스로 낸 휴대폰과 집 PC만 포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장소는 회사였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 남성이 쓰던 사무실 PC를 포렌식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동영상 파일을 단순히 검색해보는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파일을 지우면 단순 검색으로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경찰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 포렌식은 피해자가 요청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PC가 범행에 쓰였다는 정황이 있어야 영장도 받고 압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본인이 3년이라고 자백했고 2023년 11월에 카메라를 산 기록도 있었고 영상을 지운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나. 피의자가 주는 것만 봤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네. 그리고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면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 검찰도 그냥 그대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0: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만 봐도 본인은 3년이라는데 공소장은 49일이라는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까지 넉 달 가까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당시 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이라고 보면서도 그 기간을 입증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기보다는 확인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게

0: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 그나저나 앞서 이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말씀하셨는데 흔히 자수하면 형을 깎아준다 하잖아요. 이 남성도 그런 자수 감경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실제 이번 재판에서 감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0: 기대는 했을 것입니다. 형법상 자수하면 형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에선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니 자수 감경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이 남성은 피해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찾아갔고 그 사이 영상 일부를 지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수라고 보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1: 자,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까?
0: 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남성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내려졌고요. 이 남성 측은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공탁금까지 걸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거절했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초범인데도 구형 그대로 실형이 나온 건 결코 가벼운 판결이 아닙니다.
1: 그런데 판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적을 했거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했을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좀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0: 이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드러나지 않은 범행을 판사가 직접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달라지려면 결국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회사 PC를 제대로 포렌식하고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고 카메라를 산 2023년 11월 이후 촬영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기소할 수 있고 반복된 범행이 입증되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1: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뭐 루트나 뭐 절차나 방법 같은 게 있을지요.
0: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드러나지 않은 범행에 대해 새로 고소하면서 회사 PC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조사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선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낼수 있고 재판기록 열람 복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하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신다면 경찰 감찰부서 민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포가 걱정되신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또 하나 궁금한 건이 범행 장소가 회사였고 가해자가 회사 임원이자 대표의 또 아들이었잖아요.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신고가 늦어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 피해자들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지 이럴 때 회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여지가 또 있을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0: 네, 있긴 합니다. 먼저 사용자 책임인데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회사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안에서 근무 중에 업무 지시를 하는 상사 지위를 이용해 벌어졌고 카메라도 회사 돈으로 샀다고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자체의 잘못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생기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도대로 대응이 늦어 과태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영상이 삭제됐다면 그 책임도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그건 별도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물론 회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해자가 대표 아들인 회사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회사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21 파일럿의 Stretched Ou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우리 군 장병이 다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북한은 거칠게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역시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주변 지뢰 제거 작전으로 대응 조치에 첫 발을 뗐는데요. 추가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우리 당국의 대응은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보다는 절제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태백과 평창 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데요. 출근길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로 우리 군이 다친 이유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지뢰 지대가 여러 곳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을 빙자해 인사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도 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일부 강경

0: 진영파들의 주장에 경고장을 날린 걸로 보입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첫날의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가 될 전망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 증인 출석 문제부터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0: 은행권을 뒤흔든 해킹 사태, 증권업계가 사흘 연휴 내내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AI를 활용한 걸로 추정되는 동시다발적 공격에 전자가전업계와 건설업계 등 산업계 전반으로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1: 오늘 아침 서울 10도, 대전 9도 등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는 올가을 첫 한파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로 우리 군장병이 다친 이유 살펴보니 북한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군은 그러면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이 발생했던 곳에서 또다시 괭훈과 함께 폭발이 솟구칩니다. 북한의 지뢰지대를 확인한 군이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뢰 제거에 나선 이유는 이번 지뢰 폭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3: 부상자들의 몸에서
4: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3: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 또 발견된 지뢰와 폭발된 지뢰의 간격, 지형 등을 고려하면 유실된 지뢰가 아닌 인위적으로 배설된 지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배설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되는 등 비교적 최근에 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지금과 같은 곳이 여러 곳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습니다.
5: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4: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입니다.
5: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2: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군 당국이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한 결과 육군 1, 2군단과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등에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방 감시 초소 GP와 일반 전초인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해당 부대에선 전방 경계 근무 때 실탄을 사탄한 뒤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부대에선 근거 공문 없이 비사탄 경계 근무를 선 사례가 잇따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1: 국민의힘은 빈총 경계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강화도부터 동해안까지 전방 전 군단에서 비사탄 경계가 확인됐다며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우리 장병들이 다치는 동안 최전선은 빈총이었고 지휘체계는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권을 뒤흔든 해킹 사태에 증권업계와 산업계도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0: AI를 활용한 걸로 추정되는 동시다발적 공격 때문인데요. 피해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6: 이번 해킹 사태의 특징은 여러 금융회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노렸다는 점입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공격

0: 사업자의 인터넷 주소 IP가 발견됐는데 AI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상대로 자동화된 공격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인간 해킹했을
2: 유동영
1: 때랑 AI가
2: 대진대학교
1: 자동으로
2: 스마트
1: 해킹했을
2: 융합 안보학과
1: 때랑
2: 교수입니다.
1: 이제 공격 시간이라든가 그것도 공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은행권에서 자기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할 때 전체 시스템을 다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0: 같은 공격이 언제든 방향을 틀수 있다는 우려에 증권업계도 사흘 연휴 내내 보안부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쳐야 하는 가운데 과거 접속 기록을 뒤지며 침투 흔적을 살피고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보안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장감은 금융권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전자 가전업계는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공격 IP를 차단하고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 정보를 다수 보유한 건설업계도 유출 가능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이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 이른바 뒷문을 노린 만큼 외부와 맞닿은 접점 관리부터 보안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이번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대형 은행들은 너나 할것 없이 그동안 보안 역량을 강조해 왔습니다.
4: 하지만 AI 등을 이용한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작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금액의 비중은 낮아진 추세에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AI 활용이 의심되는 해킹으로 고객 2만 5천 명의 대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보안 역량을 자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금융위 주간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 만점을 받았고,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주간 훈련도 참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고객 119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KB 국민은행도 마찬가지. PC한 모든 문서를 암호화했고, 인가된 직원만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된 하나은행 역시 전산시설이 보안체계가 24시간 365일 가동된다며 최고 수준의 보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조회와 영업 지원 등에 쓰이던 외곽 시스템이 공격에 뚫린 상황 속.
6: 외부 웹페이지, 서버 등
2: 이어 권
6: 상대적으로
2: 금융위원장입니다.
6: 관리와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5: 정작 보안에 사용하는 실제 예산은 그간 크게 늘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에 뚫린 세 곳을 포함한 시중 5대 은행이 실제 정보보호에 사용한 금액을 순이익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비한 정보보호 투자액의 비중은 1.36%, 1년 전 1.45%보다 줄었고, 지난 2022년 1.5%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3년 사이 순이익은 14% 넘게 늘었지만 정보보호엔 그만큼 투자를 늘리지 않았던 겁니다. AI를 활용한 신종 해킹 위협이 커지는 여건인데도 대비가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7: 거기에 비례해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2: 임종인
7: MS나
2: 고려대학교
7: 구글에서 제공하는
2: 정보보호대학원 명예
7: 시큐리티
2: 교수입니다.
7: 애저 서비스 솔루션들 있죠. 그걸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싼 거죠, 굉장히. 그러면 투자액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5: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회사 등 역시 AI 해킹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3: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출연 배우들로까지 불똥이 튀었죠.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4: 문화당국과 영화인들도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영화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9: 서울 성북동에 있는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연을 맡은 암살자들 상영 중단과 대국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10: 그와 별도로 세 번째,
2: 김성진
10: 가족과
2: 신자유연대
10: 고인들에 대한
2: 대표입니다.
10: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9: 소속사는 하루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0: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영화계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나 출연 배우들에 대한 안전 조치와 함께 거주지 앞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영화인연대도 논쟁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지켜봐달라며 문제 제기가 안전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암살자들의 흥행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과 하루 단위로 치열한 선두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누적 관객 223만 명을 넘기며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서 영화 암살자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충북 옥천군 유교사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예술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선 멈춰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 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SNS에 보수 일각에서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 나서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1: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사거리에서 25톤 화물차가 벤츠 승용차와 부딪힌 뒤 인근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두 명이 중상을 입었고 식당 손님 13명이 다쳤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 흰색 벤츠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마주오던 화물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나란히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더니 맞은편에 있던 식당으로 방향을 틉니다. 식당 안 손님들은 큰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다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벽이 뻥 뚫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낮 1시 50분쯤 식당 안으로 25톤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4: 큰 소리 그냥 뻥 터지는 줄 알았어요.
5: 피해 식당 대표입니다.
4: 나가 떨어지는 소리였고, 그다음에 밀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밀고 들어온 건 순식간이었고, 요 안에 있는 사람 밥 먹다가 기절한 거지.
3: 벤츠 운전자 40대 여성 A씨와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에 나와 있던 4명과 식당 안에 있던 손님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손님들이 식사하던 탁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 조각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 당시에 위험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3: 경찰은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려다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모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의 신호 위반과 과속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입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부산에 있는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육부가 주관한 시험에 감독으로 들어간 교사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을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가 또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학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부산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공통능력 인증평가를 치렀습니다. 대학 진학이 아닌 이른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교과목 실력과 직무 적응 능력 등을 매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높은 등급을 받으면 기업 면접 등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한 학급에서 부정 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독하러 들어간 교사가 학생들과 시험 보는 도중 대화 나누는 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5: 네, 이 특성화고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학생들과 모니터를 함께 보면서 연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걸 봤습니다. 네, 이 특성화고 교사입니다.
7: 이상하다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0: 과거 근무 교사입니다.
1: YTN은 학교 측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서면 질의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평가는 시험 문항과 답안을 주관 기관이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 관리해 교사가 시험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리 감독관들을 교육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 과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0.2도, 습도는 73%입니다. YTN 뉴스 FM.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아침 6시 20분 20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셨죠?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개천절 연휴 지나고 인사드리는데요. 아침이 쌀쌀합니다. 무더위에 잠 못 자는 분들 이런 소리 하면서 방송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니요. 변화하는 계절 때문에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옷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 잘하나 매년 점검하는 국정감사 시작됩니다. 꼼꼼하게 문제점 발견하고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요. 여론의 편승에서 얼굴만 알리려고 하는 국감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와 소식 전합니다. 건강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식습관 바뀌면서 대장 관련 질환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예방법 알려드릴게요. 간밤 뉴욕 AI 관련 증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변화들 속에서 핵심 산업의 성장과 발전, 앞으로 경제 전반을 바꿔가고 있죠. 오진석 팀장과 시장 분석 전해드립니다. 더워도 추워도 늘 꼭 필요한 뉴스로 여러분을 깨웁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 핵심만 쏙쏙 골라서 전합니다. 강영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자, 아시안게임 끝났습니다. 폐막식도 방송이 됐는데, 자, 병역특례가 있잖아요.
1: 네.
0: 뭐 사실 예술

0: 분야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뭐 우수한 상을 받으면 군 면제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비판이 나왔어요.
1: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에서 4연패 달성했는데요. 축구대표팀 주장 이가혁 선수가 결승전 이기고 언론 인터뷰에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웃으면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발언했고,
0: 네.
1: 양민혁 선수는 메달이냐 트로피냐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승수 선수는 금메달을 메고 전용모를 삐딱하게 쓰고 경례를 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축구 아시안게임 4연패라는 기분 좋은 소식에도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0: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병역 면제는 국위 선양을 했고 태극마크를 달고 국민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주는 일종의 부수적 보상이지 이게
1: 부차적인 거죠.
0: 목적이라니요. 이건 좀 언행이 경솔했네요.
1: 네, 세 선수 모두 논란이 일자 사과를 했습니다. 이가혁 선수, 순간의 행복, 도파민, 흥분감에 의해 병역 혜택에 대한 언행이 나왔는데 너무 죄송하다, 사과를 드리고 싶다 말했고요. 전용모 영상 올린 박승수 선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어제 귀국한 선수들 해단식 열렸는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대한체육회를 대표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여파가 정치권으로도 번진다고요.
1: 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1973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국제성과를 위한 국위선양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유인책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슈로 2030 군필 남성들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붙었는데요. 정치권 역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0: 그런데 재검토가 아니라 없애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이게 체육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1: 아니요. 유승민 전
0: 아,
1: 의원의
0: 유승민 전 의원.
1: 네, 대한체육회장과는
0: 이름이
1: 동명이
0: 같군요.
1: 이름이
0: 네.
1: 같습니다. BTS는 군대 다녀왔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는 군 면제를 받는 제도 공정하냐, 이런 병역특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0: 아, BTS를 소환하셨네요.
1: 네, 같은 금메달이라도 뭐 아시안게임인지 올림픽인지 월드컵 어떻게 할 건지 예술 분야에서도 일부 콩쿠르는 되는데 뭐 대중문화 음악하는 BTS가 더
0: 그렇죠.
1: 훌륭하지 않냐, 이런 공정성 시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병역 의무를 보상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예, 좀더 머리를 맞대고 좋은 답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킹 사건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 소중하게 다 들어있거든요.
1: 네.
0: 요즘같이 위험한 이 스미싱, 보이스피싱 시대에 걱정입니다. 이번에 또 해킹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AI도 활용됐다고 해요.
1: 네, 일단 은행이 줄줄이 털렸습니다. 신한은행 2만 5천여 명의 고객 정보 유출됐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일구명뿐만 아니라 이구명인 BNK 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도 피해를 봤는데 공격자 인터넷 주소 IP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0: 즉
1: 확인됐습니다.
0: 한 사람이 이 많은 은행들을 다 정보를 털어갔다 이 말이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AI를 활용한 대량의 자동화된 공격일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이어건 금융위원장,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죠.
0: 예.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보안 관련된 AI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관련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 성장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탈취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1: 네.
0: 비상근무와 보안 점검 계속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에 보안 유의사항을 전파했습니다. 시한과 함께 긴급 점검 지시 내렸는데요. 연휴 동안 증권사 보안 관련 부서는 비상근무 들어갔고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증권사에서는 해킹 공격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뭐 금융관계자에 따르면 해킹 공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언제 나타날지를 몰라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0: 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세요 하면 서행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 있죠.
0: 카메라 딱 세워놓고 범칙금 3만 원 이러면 서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은행이나 개인정보 다루는 기관에서는요. 피해가 발생하면 그들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보상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일단 당장 내돈 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1: 일단 부정 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금융 정보가 아직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 네.
1: 다만 이번 해킹에 AI가 활용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0: 예.
1: 나도 AI 공격 대상이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 잡히거나 뭐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있는데요. 혹시 모를 금융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안심차단 서비스요?
1: 네.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담보대출, 카드론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인데요. 정부는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 네. 해당 금융기관 이용하시는 청취자분들 또 주변의 가족인 분들은요. 전화해서 나 안심차단 서비스 좀 하고 싶다라고 하고 은행은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긴 한데요. 이걸 통해서 또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면 좋겠네요. 편안하고요.
1: 네.
0: 자, DMZ 폭발 지뢰 사건. 북한이 매설했다고 최종 판단했죠.
1: 네. 북한군 지뢰가 폭발 원인이다. 이렇게 최종 판단했습니다. 어제 용산 국방부에서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 열렸는데요. 북한이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한다고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는데 그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다. 이렇게 확정한 겁니다.
0: 네. 향후에 어떤 조치 취합니까?
1: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는 제거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북한을 향해 사과하고 또 설치한 지뢰를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해서 수행하겠다 밝혔습니다.
0: 아니 DMZ는 말 그대로 그
1: 비무장지대.
0: 비무장지대잖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아주 위험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북한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날 텐데
1: 네.
0: 뭐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고 사과해라 이 요구로는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일각에서는 이게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가 다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0: 네.
1: 군은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마는 정부가 그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카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해서 지난 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보장회의에서 의견 충돌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0: 예, 지금 뭐 AI 활용한 해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대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긴 좀 국가의 힘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야에서도 오히려 이걸 통해서 좀 남북 대화가 막혀 있잖아요.
1: 네.
0: 뚫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 측에서 일부러 묻은 거라면 사과해야 합니다. 암살자들 영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난리예요. 근데 배우 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1: 네, 주연 배우 유해진 씨 집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영화 암살자들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하고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해진 배우의 신변을 위협하는 선을 넘은 행동이다 이런 의견이 다수인데요.
0: 네.
1: 유해진이 광고하는 상품은 불매하겠다. 이민호 배우가 모델했던 특정 브랜드 치킨은 안 먹겠다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 영화 관련 논란의 파장이 점점 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 영화의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영화의 이야기가 너무 나갔다 싶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우는 배역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1: 네.
0: 배우 자택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건 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강경 대응 예고했죠.
1: 네, 유해진 씨 소속사는요. 배우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모욕, 배우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인 연대도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관객에게는 영화를 보거나 보지 않을 자유가 있고 영화에 대해 판단할 자유가 있으며 비판할 자유도 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번 집회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0: 예. 자, 볼 자유와 보지 않을 자유. 뭐 영화는 티켓으로 평가받고요. 정치인들도 표로 평가를 받기 때문인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1: 네.
0: 이렇게 남편을 뺏어간 나쁜 악역 여주인공이 나오면 진짜 배우를 막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관객들이 막 혼내기도 하고
1: 몰입했어요.
0: 네. 네. 일본군 역할을 주로 맡는 분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영화와 현실은 구분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1: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그래서는 안
0: 그렇죠.
1: 되겠죠.
0: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뭐 수상자 발표 시작됐죠?
1: 네. 어제 생리의학상 수상자 발표됐고요. 오늘은 물리학상 발표 있습니다. 내일은 화학상 수상자 발표되고 8일엔 문학상, 9일엔 평화상, 12일엔 경제학상 이렇게 6개 부문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데요. 시상식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시상식은 네.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리죠.
0: 자, 무엇보다 큰 관전 포인트가 한 분 있어요.
1: 네.
0: 이분은 본인이 계속 상 달라, 기부미 프라이즈 했던 분이에요.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만 역설적으로 올해 노벨 평화상 심사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0: 네.
1: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 메달을 주면서 미국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 때문에 노벨상 위원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인물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0: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수상자가 정해지네요.
1: 네. 그래서 현 교황 레오 14세나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0: 예, 아무래도 평화에 진짜 기여한 분들이어야 될 것 같고 그보다는 노벨 문학상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한강 작가 때문일 텐데 어떤 후보들 거론될까요?
1: 중국의 프란츠 카프카라고 불리는 찬쇠 작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또 중남미의 여성 살해, 페미사이드 문제를 다루면서 회고록 부문 퓰리처상을 받은 멕시코의 크리스티나 리베라 가르사 등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됩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출판업계에선 2024년에 우리 한강 작가가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동아시아 작가에게는 상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0: 이 얘기들 뭐 작년에 헝가리 출신 작가가 받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요.
1: 네.
0: 아니 무슨 안배를 합니까? 훌륭한 작품에 주는 거죠.
1: 그럼요.
0: 그건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우리도 황석영 작가나 이런 분들이 늘 이름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국정감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오늘 봐야 될 게 뭡니까?
1: 오늘 법사위의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 감사를 꼭 보셔야 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요.
0: 민주당은 나와라. 네, 그거죠.
1: 네, 최근 청와대와 대법관 재청, 재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관 사이에 대법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0: 네.
1: 조 대법원장 이미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만
0: 예.
1: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0: 그렇죠.
1: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나와서 인사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출석을 한다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질의에 응할지, 혹은 인사말 이후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중도 퇴장, 그러니까 이석을 허용해 줄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0: 예, 이 관련된 내용은요 이어지는 7시 10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시간에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 제5편 혈변 없다고 안심? 대장암 놓치기 쉬운 진짜 신호.
0: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정재희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보통 증상이 있어야 저희가 의심하잖아요.
2: 네.
0: 증상이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2: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으로 알고 있는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같은 증상은 종양이 어느 정도 커서 대장을 막기 시작해야 발생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꼭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언제부터 어떤 검사를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2: 국내 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는 50세부터 무료로 분변 잔열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변 검사로는 용종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
2: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0: 네.
2: 보통 50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젊은 대장암 환자가 늘면서 미국 대장암 학회에서는 45세로 낮춰서 권고드리고 있어요.
0: 예.
2: 직계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유전성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어린 20에서 25세부터 1, 2년 간격으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0: 아, 이거 치질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분들 많거든요. 대장암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2: 피가 변에 섞여 있으면서 평소보다 변이 가늘어져 있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고 배변 후에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은 치질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내시경 할 때 이제 용종 뗐다라는 분들 주변에 많아요. 용종이 있으면 걱정되는 건가요?
2: 용종이 자주 발견되면 대장암 위험군은 맞습니다. 하지만 암이 되는 용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종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암이 되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 형제 중 대장암이나 용종이 있으면 위험이 약 2배가량 높아지거든요.
0: 예.
2: 용종 절제를 주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이것 좀 바꾸시고 꼭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가이드 한번 주시죠.
2: 1분 발암 물질로 알려진 가공육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WHO 기준으로 하루에 50g 복용할 때마다 대장암 위험률이 약 20% 증가합니다. 그리고
0: 네.
2: 2분 발암 물질로는 붉은 고기가 있는데요. 소고기, 뭐 돼지고기, 양고기 주당 500g 이하로 드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5분, 특징 데치기 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흡연, 음주, 폭식은 줄이고 채소, 과일 등 섬유소를 하루 30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0: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의정부 울지대학교 병원 대장 항문외과 정재희 교수였습니다.

0: 네, 증시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쉬었죠. 하지만 미국 장은 활발하게 돌아갔는데 묘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끝났지만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고요. 뉴욕 현지를 샅샅이 훑어서 뉴욕 상황과 글로벌 증시 흐름을 읽고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남아 순회 공연 같네요. 오늘 영크크 스타일로 입고 오신 오진석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0: 네. 자, 뉴욕 잘 다녀오셨어요?
1: 뭐 배려해 주신 덕분에 굉장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실제 매장 좀 가고 네. 그다음에 리포팅하고 뉴욕 증권거래소 클로징벨하는 네. 현장에 좀 참석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좀 밝더라고요. 생각보다.
0: 예. 이 현장 분위기 되게 중요해요. 예. 그냥 저희가 뉴스로 아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1: 주식시장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객장이 미국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트레이더들 얼굴을 보니까 여유 있고 농담하고 이제 아시아인이 오니까 주식 사러 왔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0: 거 사러 모습. 왔어? 이러면 네. 그분 있잖아요. 그 아인슈타인 닮은 분 맨날 항상 저기 기사에 나오죠.
1: 그날은 안 계셨습니다.
0: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이 쉬는 동안 미국 장 두 번 열렸는데 금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 장인데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이긴 한데 좀 여러 가지 단서가 붙은 것도 같아요.
1: 네,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장이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오늘 새벽은 대형 기술주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좀 있으면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인 실적 발표 맞아요.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받은 장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면요. 금요일 날에는 나스닥이 1.2%가 올랐거든요. 고용지표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고용지표가 잘 나왔느냐. 그건 또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9월 비농업 일자리 보면 2만 9천 개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예. 보통 저희가 두 자릿수를 얘기를 하는데 예. 시장 예상이 9만에서 10만 정도 일자리 수였으니까 엄청 적었습니다. 실업률도 4.2였고 이 고용 합계 자체도 전에 나왔던 것들이 전부 일제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0: 그러면 좀 침체기네요, 일자리는.
1: 그렇죠. 고용 자체가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침체 충격으로 바로 시장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경제가 과열됐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는 시장의 네. 인식이 생긴 거고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더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 걱정을 살짝 내려놓은 사이에 네. 이제 월요일 미국 월요일이니까 빅테크 위주의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 1% 이상 올랐는데 27,477선 와 엄청 많이 올랐죠.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네. 했고요. 엔비디아 신고가 작성을 했고 뭐 금리 부담 가벼워지니까 확실히 그 틈에서 이제 그동안 뭔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눌렸던 친구들 위주로 먼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경제를 보면 성장과 조정 중에 어느 게 더 힘이 셀까요? 사실 저는 조정보다는 성장의 힘이 늘 셌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분위기를 여러 가지가 억누르고 있고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금리 인상으로 예. 좀 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는 좀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게 금요일 아까 상황 말씀해 주신 거랑은 조금 또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10년물 국채 금리는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일단은 먼저 우리가 서두에 깔고 시작을 해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뭐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0: 중간선거 끝나기만 해봐 이랬잖아요.
1: 예, 그런데 또 불과 한 2시간 전에는 이란과의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 네. 이런 외신들과 인터뷰를 좀 내놓으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90 밑으로 배럴당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고용이 식었다 이러면서 아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구나 적어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죠. 네. 55.9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확장 속도가 빨라졌고요. 물가 지수는 7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 55.9라는 게 2021년 7월 이후에 가장 빠른 확장세였으니까 예. 5년 동안 지금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이 굉장히 제일 좋았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은 안 좋은데 뭐 경기 자체가 굉장히 과열됐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물가를 네. 통해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은 이게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용은 식는 중이고 이 서비스 물가는 아직 식기 전이다.
0: 맞습니다.
1: 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합에 들어가는 형국에서 좀 있으면 FOMC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용만 보면 추가 긴축은 신중을 해야 되고 이제 비용 지표를 보면은 물가를 좀 더 맞습니다.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때는 금리 인상을 잠시 쉬어가야 되는 가능성 요거랑 금리를 내릴 여건이 됐다라는 시장의 판단 요거를 구분을 해서 예.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를 덜 올릴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확정 지으면 시장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

0: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이미 사람이 많은데요. 아, 더 들어오세요 하고 인파 받아들이면 과열되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0: 예.
1: 돈을 더 그렇게 시장으로 나오게 할지 안 나오게 할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안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이 빠진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한 상황이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비유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기금리 해보겠습니다. 장기금리는 결국 지금 회사채 등과도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시장의 성장 엔진에 돈을 공급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5.3뭐 이렇게 올라가서
0: 예.
1: 이게 이제는 보편적인가 싶기도 하고 이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왜 이렇게 안 내려올까요?
0: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오늘 새벽에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해서 역시 5.3 안팎에서
1: 맞습니다.
0: 움직였습니다. 뭐 20년 만에 최고치라는 게5% 뚫었을 때 얘긴데
1: 네.
0: 지금 그걸 0.3% 포인트 이상 지금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1: 이게 여러분들 소수점이요. 5.3070으로 지금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네 자리나 둔 이유는 그렇게 섬세한 건데 이게 지금 0.3단위로 올라가고 있는
0: 그러니까요.
1: 거니까요. 엄청 큰 거죠.
0: 무슨 기름값 오르듯이 지금 금리가 올라
1: 맞습니다.
0: 버리는데 고용이 뭐 약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인 부담 안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금리가 내리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예.
0: 구조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주는 사람들이 좀 손바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연준이나 외국의 중앙은행들,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일본
1: 맞아요.
0: 같은 나라들이 국채를 사줬는데 최근에 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팔았죠. 그렇게 하면서 민간이 오히려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흐름이 좀 바뀌었고요. 국채를 팔아내는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국채 발행이 느는데 빅테크도 AI 투자를 하려고 회사채를 쏟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두고 이제 계속해서 경쟁을 이제 민간과 이제 정부가
1: 더 많은 이자를 줄게. 우리 거 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0: 예.
1: 가격은 싼 거죠. 이자가 많은 건가요?
0: 이자를 많이 줘야 우리 걸
1: 네.
0: 살 테니까
1: 맞아요.
0: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대가 전혀 꺾이지 않는 거.
1: 네.
0: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역시 환산치가 경유가 우리나라보다 역시 비쌉니다. 그러니까 민간 일반 동네인데도
1: 미국 갈 때마다 기름값 싸서 부러웠는데요.
0: 그래서 우버 가격이
1: 네.
0: 일산에서 상암동 정도 되는 거리를 제가 택시를 탔는데
1: 네.
0: 우버가 11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뭐
1: 뭐,
0: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1: 그렇죠.
0: 이게 뭐 찍어보니까 숫자 자체가 너무 많이
1: 그런 면에서는
0: 올랐다.
1: 인플레이션, 물가 우려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0: 예, 그런 측면에 이제 물가 우려가 확실히 시장을 좀 관망세에 가깝게 좀 봐야 되는 이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1: 네.
0: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물가를 잡는 방법, 그냥 금리 올려가지고 확좀 식히는 게 나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인데 주식은 그래도 또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은 돈들은 다 이제 문 잠그고 집에 들어가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시장에 이래야 되는데 시장은 뜨겁다는 얘기인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지금 많은 리포터들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굉장히 신기한 그런 시장을 확실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1: 네.
0: 이렇게 보는데 미국 증시는 뭐 어차피 펀더먼털로 가죠.
1: 네.
0: 실적으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지난주에 금리 상승 우려가 좀 누그러들었고 그래서 오늘 미국 새벽에 시장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식 시장이 가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1: 네.
0: 이거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동안만큼은 장은 갈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금리가 오르더라도
1: 네.
0: 기업 수익이 따라오면 이제 지표는 올라갔습니다.
1: 그런 사례를 또
0: 예,
1: 얘기하더라고요.
0: 지금 뭐 3분기 S&P 500 EPS가 주당
1: 네.
0: 순익 증가율의 예상치가 29.5%예요.
1: 예.
0: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금 주당 순이익이 미국 기업들이 30%가 더잘 나올 거다.
1: 이야.
0: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도 신고가를 썼는데 50일 이동평균선, 이 평선 위에 있는 종목이 500개 중에 31.5%, 나스닥 같은 게더 많겠죠.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들이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2014년 이후에 가장 좁은 폭의 신고가다. 이런 평가가
1: 전체적으로 잘 된다라고 보긴
0: 예.
1: 어렵고요.
0: 그래서 지금 지수 신고가,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이제 사채가를 쓰고 있는 게 무조건 시장의 건강을 의미를 하지는 않는다. 저는 좀
1: 예.
0: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있는 지수 상황에서는 AI 실적에 대한 우려 코멘트 하나 가지고 그동안에
1: 휘청거죠.
0: 이제 금리 부담 얘기 나왔던 거를 몰아다가 끌어다가 이제 하방 요인으로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비용이 더 크게 늘었다거나 뭐 고객의 투자가 늦춰져서 이걸 실제 적용하는 집행 속도가 늦춰지거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1: 창과 방패, 앞서 해킹 얘기도 했습니다만 AI가 점점점 사회 전반에 깊어지고 많이 쓰이게 되고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공격 데이터를 막기 위한 방어 데이터 센터를 짓고 막 커지겠죠. 다만 이게 과연 그래서 경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윤택하게 떨어지는 여러 가지 수익적 측면에서 좋아지느냐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데 아직은 반에서 공부 잘하는 몇 명 애들이 지금 계속 수혜를 보는 상황인데 이게 휘청하기 쉽다라는 건 거죠. 여러 변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얘기도 좀 봤고요. 나스닥 시장 개별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잘 됐지만 마이크론은 또 잘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좀 그렇게 옥석을 가리거나 내지는 주춤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될까요?
0: 뭐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이 좀 있었죠. 뭐 나스닥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유심히 보는 이 지수는 0.7%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 나스닥이 0.5% 넘게 오르고 반도체가 0.5% 넘게 빠지는 것은 20년 동안 한 32번밖에 없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스닥이 가면 당연히 반도체가 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이번에는 조금 부정교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개별 장세로 가는 흐름이 좀 유별나게 나왔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하락한 부분들 이게 반도체만 나스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웨어도 있겠고 플랫폼도 있겠고 반도체 안에서도 GPU 메모리 장비 뭐 아날로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 판단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감안하고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지금 브로드컴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간 스탠리가 이 두 회사를 콕 집어서 어찌됐든 쇼티지 상태에서는 이 두 회사는 볼만하다. 이런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나스닥을 끌고 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 이게 국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도 클 겁니다. 오늘 우리 장 얘기를 할 텐데 7000선을 회복한 상태로 일단 사흘을 쉰 상태인데 장 초반 상황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흐름이 좀 저는 약간 혼동스럽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어요.
0: 네. 저희가 뭐 저도 미국에 갔다 오면서 미국장 한국장을 동시에 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흘을 쉬었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걱정하는 게 아, 내림으로 가면은 이제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좋은 출발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이 열리면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하이닉스의 ADR 미국 증시 상장 지수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살짝 빠졌는데 미국 반도체 심리는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나스닥을 좀 보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고 환율 1350원대에 딱 이제 픽스가 되느냐 고정되느냐 그리고 장 초반에 과열일 경우에 이 반도체로 비롯한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나 나오냐 이 부분을 좀 보시겠고요. 7000선 위에서 일단 금요일 날 지난주에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이제 필라델피아가 내렸지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선단이기 때문에 사주느냐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실적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어요.
0: 모레죠.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한글날로 쉬는데 그 전날 8일에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컨센이 영업이익이 108조 원입니다. 분기 100조 원. 이게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치가 지금 당장 숫자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한 실적을 찍어준다고 해서도 어려울 수도
1: 크게
0: 있다.
1: 크게 환호하진 않아요.
0: 그래서 차익 실현도 충분히 열어놓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얼마나 앞으로 더 좋을지를 시장이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잠정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뭐 HBM을 엔비디아에 어떤 수준을 납품하고 납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이 루트를 감안할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환율 상황도 봐야 되고요.
0: 특히 이제 이익의 내용들 메모리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격, 출하량, 뭐 비메모리 분야 그래서 DS 메모리 파운드리가 얼마나 수익의 질을 잘 뽑아줬느냐를 우리가 이번에 잠정 실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사주 매입을 놓고도 외국인들의 흐름은 자사주 이렇게 사주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들어올 거야라고 얘기했고 이거 끝나면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팔지도 않을 거야라는 말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도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이게 주가의 문제인 거지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하질 않고요.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15조 원 규모로 발표가 됐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1월 21일까지 취득 기간을 줬는데 문제는 매입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적 매입액이 벌써 네. 14조 2천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나머지 이게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밑을 받쳐주는지
1: 네.
0: 그래서

0: 이제 7,000선까지 올라왔던 코스피 지수를 삼성전자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받쳐주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예, 커피 관련 주식 사시는 분들은요, 실제 커피 농장 가서 일꾼들이 뭘 먹는지 본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사실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0: 그렇죠.
1: 뉴욕을 다녀온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아,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내일도 인사드릴 거고요. 목요일까지 하면 또 금요일은 휴일이네요. 오늘도 잘 될 겁니다. 해 봅시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

0: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한 아침인데요.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아침 공기가 좀 차갑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10도, 태백이 5도, 충주가 5.8도로 어제보다 좀 낮게 시작했고요. 당분간 이렇게 아침에 쌀쌀해서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연휴를 끝내고 차가운 공기를 가로지르고 일찍부터 도로 위로는 차량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돌발 구간도 좀 보이는데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속터널에서 초이까지 막히고 남용인 부근에 사고가 나서 갓길로 옮겨져가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광천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간격이 좁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수원 부근 사고가 났고요. 인천 쪽으로도 같은 사고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 기흥에서 신갈, 금토에서 반포까지 이미 20km 가까이 정체 상황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육군 25사단 지뢰폭발 현장조사 TF는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해온 지뢰폭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조사 TF팀장인 권대원 합참 차장은 어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지뢰폭발에 사용된 지뢰는 북한군의 전형적인 수지 반보병 지뢰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장은 또 해당 지뢰는 유실된 지뢰가 아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서 10여 미터 이남에 매설했고 매설 시기는 12개월 전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와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 그리고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북한군 지뢰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이 전방에 있는 우리 군 모든 군단에서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군 당국이 지난 8일부터 전방 부대 탄약 휴대 방법을 점검한 결과 육군 1군단과 2군단,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등의 기간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방 감시초소 GP와 일반 전초인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해당 부대에선 전방 경계 근무 때 실탄을 삽탄한 뒤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부대에선 근거 공문 없이 비삽탄 경계 근무를 선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는 주장에 대해 접경 지역 단체장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강원, 경기, 인천 10개 접경 지역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 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 조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확성기 재개 주장은 접경지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은 접경지 주민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미전략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민생, 정책, 책임 국감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을 뒤흔든 해킹 사태에 증권업계와 산업계도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다발적 공격 때문인데 언제 피해가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가전업계는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공격 IP를 차단하고 긴급점검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자 정보를 다수 보유한 건설업계도 유출 가능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이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 이른바 뒷문을 노린 만큼 외부와 맞닿은 접점관리부터 보안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영화 암살자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충북 옥천군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예술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선 멈춰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역사 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 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SNS에 보수 일각에서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 나서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냐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혁신당이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주자고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반박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재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안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왔음을 스스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춘천 21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0도, 습도는 74%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7: 교통안전 1분 턱.
8: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0: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장성철의 뉴스 명단.
8: 많은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무책임한 국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파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유산, 성과 독차지, 표현은 단호해졌고 바사리 향한 관역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경고가 무색하게도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은 반면 교사를 거론하며 김지영 후보자를 향한 직격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다짐했던 더 낮은 자세의 민생, 개혁, 그리고 통합. 안타깝게도 지금 여의도에 그런 단어는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국민의 바람은 이대로 요원해지고 마는 걸까요? 국정감사 첫날, 오늘 뉴스 명당이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 1년 만에 장애 집회에 나선 야당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지난 시간을 전국을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3부, 4부 인재 영입위에서는 SNS판으로 키우는 정치권의 아슬아슬한 행보들 시원하게 해부해드립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가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0: 휴가에서 돌아온 우리 화요일의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뉴하 너무 오랜만입니다. 당원 여러분.
0: 휴가를 뭐 이렇게 오래 갔다 오셨어요?
1: 푹 쉬고 왔는데 네. 근데 뉴스랑 아예 떨어져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침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의정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네. 페이스북 되게 많이 올리는데 그래서 야당 기자들한테도 텔레그램으로 페이스북에 뭐 올렸다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보느라 뉴스 그래요? 떨어질 틈이 없었다. 이걸 꼭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도 리프레시 됐죠?
1: 그럼요.
0: 아, 휴가는 꼭 다니셔야 됩니다.
1: 네.
0: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북한이 묻고 우리가 치우고입니다.
0: 우리 장병들이 다친 지뢰폭발 사고 결국 북한이 묻은 지뢰가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 네,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 지뢰 맞고요. 그냥 떠내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누가 땅에 묻은 지뢰였다는 게 일단 군의 최종 판단인데 근거도 꽤나 명확합니다. 다친 장병의 몸이랑 옷에서 나온 파편들이 좀 있었어요. 이걸 분석을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었던 북한 지뢰와 성분이 좀 같았습니다.
0: 네.
1: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 보니까 땅속에 몇 센티미터씩 좀 묻혀 있었고요. 지뢰 사이에는 간격도 좀 일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지뢰가 물에 좀 떠밀려 온 게 아니라 누가 우연히 한 게 아니라 밭에 씨앗 심듯이 자리를 잡아서 묻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엔
0: 네.
1: 군사령부도 사람이 일부러 설치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 북한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1: 그럼요. 일단 북한이 자기 쪽에 지뢰를 묻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이번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지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폭발한 곳도 그렇고 또 이제 추가로 지뢰가 발견된 곳도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한 10m 정도 내려온 그런 지점이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집 앞마당에 지뢰 설치한 게 아니라 담 넘어와가지고 남의 담장에 덧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군이랑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걱정이 되는 건 이게 한 곳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도 북한이 군사분계선 넘어서 지뢰를 묻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0: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 건데
1: 네.
0: 이건 공격하고 침공한 건데 어쨌든 이 지뢰는 우리 군이 직접 제거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일단 지뢰 제거에 나섰고요. 급한 불부터 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이 어제 낮에 사고가 난 지역에서 북한군 지뢰 폭파해서 없앴거든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미 우리 장병 지금 크게 다쳤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장병이 밟기 전에 일단 위험한 지뢰부터 없애겠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 네.
1: 또 북한에도 이걸 미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유엔사 통해서 우리 이제 지뢰 작전 제거 작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군이 폭발한 쪽을 좀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별다른 움직임은 따로 없었다고 하고요. 군은 이제 북한이 스스로 지뢰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제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0: 이게 군사 작전의 일반적인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1: 네.
0: 북한이 우리 땅에다가 지뢰를 심었는데
1: 그렇죠.
0: 우리 땅에 온 지뢰 우리가 제거한다라고 북한에다 알려주고
1: 네.
0: 북한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우리가 계속 치워야 되는 거죠?
1: 계속 그런 지점에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뢰를 묻었고 또 우리 장병도 크게 다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가장 눈에 띄는 대응은 우리가 그 지뢰를 바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면 우리 집 앞에 누가 못을 이렇게 우수수 뿌려놨는데 발을 다친 것도 나고 그 못을 주워 담는 것도 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0: 네.
1: 남아있는 북한 지뢰 어떻게 없앨 건가 그리고 또 북한에는 어떤 책임 물을 건가 이 두 가지가 이번 사건의 다음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할지
1: 네.
0: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계속 유화적인 발언만 하실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강훈식 후임은 누구입니다.
0: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한 2주가 넘은 것 같은데
1: 네.
0: 후임 인선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대통령 장고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밝힌 게 지난달 21일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표 받을지 또 유임시킬지 공식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사람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사실 실제로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비서실장은 한마디로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0: 등글 해가지고 뭐 엠바고
1: 있었죠.
0: 네, 그래서 비서실장 누구, 정무 수석 누구 막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이 있나요?
1: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는 점을 좀 전제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취재한 내용을 종합을 하면 비서실장에는 김민기 전 총장 그리고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실제 인선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대통령의 일종의 제3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친명계 핵심 인사를 내세우는 건 또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통령이랑 거래 먼 사람을 또 데려오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 사람만 쓰자니 좀 부담스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한테 맡기자니 좀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중간을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민기 전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이 총선 총괄 선대본부장 맡았습니다. 한번 호흡을 좀 맡아본 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개파색은 비교적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우원식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을 제일 먼저 알린 인물로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써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 내 사람이라는 색깔은 상대적으로 옅은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어제 왜 발표 안 됐어요?
1: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좀 발표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밤까지도 보도가 뭐 된다 하다가 결국에 공식 발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장구가 더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0: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국감까지 치르고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좋아요. 김민기 전 총장 얘기 많이 하셨는데 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떤 분이에요?
1: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착한 맏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치권 인사 두루한테 두루 물어봤는데 김 전 총장을 설명할 때 비슷했던 표현이 뭐 관리형, 소통형, 화합형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고 바로 뭐 호통치고 칼 휘두르기보다는 이 동생들 싸우면 맏형이 나서서 그래 얘기부터 해봐라 이런 좀 스타일이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 김 전 총장은 삼선 의원 지냈고요.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이인영 의원 이나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좀 가깝고요. 민평론 쪽과도 좀 인연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적이 많지 않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카리스마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정무수석으로는 최재성 전 의원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이건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완전히 다르죠. 사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오히려 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 전 총장이 화합형이라면 최재성 전 의원은 돌파형 참모에 좀 가깝습니다. 정치적인 기획력 있고요. 네트워크도 굉장히 넓다고 알려져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때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톡톡히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함께 나오고요. 그래서 비유를 좀 해드리면 김민기가 브레이크라면 최재성은 엑셀이다 이런 평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김 전 총장이 청와대 안을 좀 다독이면서 중심을 잡는다면요. 최재성 전 의원은 밖에서 여야 상대하고 정치적인 판을 짜는 그런 그림 그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 이러한 뭐 안에 대해서 평가는 좀 어때요? 분위기는?
1: 일단 핵심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에서는 화합하고 밖으로는 운동장을 좀 넓히겠다 이런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 전 총장은 개파사기 비교적이었고요.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명 인사들로 청와대 벽을 좀 더 높게 쌓는 게 아니라 친문 쪽까지 열어서 여권의 운동장 넓히겠다 이런 그림으로 나 보인다 이런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참고로 지난주에 최재성 의원에게 몇몇 분들이 오 청와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락도 없다. 갈 생각도 없다.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는 무엇인가요?
1: 나오지만 답은 안 하겠다입니다.
0: 아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놓고 여야가 세게 붙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가장 뜨거운 곳 법사위 될 것 같은데 오늘 대법원 국감이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0: 나와야죠.
1: 네, 그런데 기관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0: 인사말만 하고 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증인으로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대법원장 이게 평상시랑 마찬가지로 국감에서 인사말을 한 뒤에 자리 뜨고 실제 답변은 법원 행정처장이 맡는 게

0: 관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일반 증인이면 증인 선서도 해야 되고요.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도 해야 하니까 이런 자리엔 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냈고 한마디로 민주당은 앉아서 답변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조 대법원장은 인사는 하겠는데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아유, 오늘 이거 핫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
0: 네.
1: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도대체 뭘 물어보고 싶은 겁니까?
0: 핵심은 대법관 재재청 문제죠. 네. 지금 이제 대법관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에 손봉기 부장판사를 재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여기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재청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다시 하라는 이유부터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맞받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공을 다시 던졌는데 대법원은 이 공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런 장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떠나려고 했더니
0: 가지 마세요.
1: 당시 법사위원장이 안 돼. 네. 앉아 있어. 그럼 못 떠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럼 올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요?
0: 그때 한 1시간 반 정도 자리를 네. 지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 네.
0: 이번에도 소영규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때는 추미애 위원장이
1: 가만히 앉아 계세요!
0: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평가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망신주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번에 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최혁진 의원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빗대서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1: 맞아요.
0: 감탄도
1: 들고
0: 했었잖아요. 그런 장면이 한 번 더 연출될지도 좀 기자들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1: 그러겠네요. 그런 망신주기, 창피주기
0: 네.
1: 그런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조 대법원장도 국감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0: 네.
1: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강경파랑 선 긋는 대통령입니다.
1: 아, 요즘에 대통령이 SNS 안 올리면은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0: 맞아요.
1: 아이템 정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권 강경파와 공개적으로 선 긋는 모습. 대단히 직설적인 단어까지 쓰면서
0: 네.
1: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저희 야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 한동훈 또 페이스북 올렸어 이런 밈이 좀 돌았었는데
1: 아, 진짜 그래요?
0: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X에 직접 글을 엄청 쏟아내고 있고요.
1: 에.
0: 5일 하루 동안에만 10개 넘는 글을 올렸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오는데 제가 청와대 참모들한테 직접 물어 보니까 약간 체념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1: 왜 체념하냐면
0: 말을 했냐면
1: 네. 참모들은 말리거든.
0: 맞아요.
1: 말려도 안 듣거든.
0: 네.
1: 그러니까 체념하는 거죠.
0: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그냥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을 참모가 대신 설명했다가 또 다른 해석이 붙고 대통령 아니라고 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낫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특히 지금 대통령은 검찰개혁 놓고 메시지가 상당히 좀 강해졌는데
1: 네.
0: 사심으로 인사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1: 하신.
0: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일단 누구다 이렇게 특정하진 않았는데 사실 다 알고 계시죠?
1: 누구예요?
0: 지금 일단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반대하는 추미애 경기지사랑요.
1: 네.
0: 김용민 의원 같은 여권의 강경파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추미애 지사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대통령 올리면 반박을 하던데 이 두 분 간의 갈등과 싸움 어디까지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정윤 기자님,
0: 네.
1: 아직 휴가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뉴스 잘 정리해주기 있기 없기.
0: 당원 여러분 보려고 나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1: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0: 전화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5: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다가오는 야당의 시간, 국회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자세는 어떨까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16: 네, 안녕하세요.
2: 위원님 또 어디 계세요?
16: 오늘은 지방에 있습니다.
2: 왜 맨날 저랑 인터뷰할 때 지방 가시는 거예요?
16: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꼭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금 주말에 숭례문 앞에서 국민의힘 개천절 집회 했잖아요. 최고위원님께서도 네. 참석하셨고 연설한 걸 알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16: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열기가 뜨거웠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그 현 정권의 실정이 거듭되고 국민적인 비판이 고조되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았었고 이쯤에 이재명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 또는 그 확실한 이재명 정권의 그 폭정을 막아 죄송합니다.
2: 네.
16: 폭정을 막아야 되겠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뭐 당원들 이렇게 동원을 많이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일반 시민들 참여도 이렇게 좀 눈에 띄던가요?
16: 일단 보통 그런 경우에 예. 그 각 지역에서 참석한 당원들이 당원협의회 깃발을 들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2: 그렇죠. 50분, 100분 이렇게 뭐 왔다 하더라고요.
16: 네, 그리고 이제 지나가던 많은 그 행인들이
2: 네.
16: 우리 그 당원들 그 집회 현장에서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집회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보통 집회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도 막히게 주말에 분주하게 왜 저런 걸 하냐 막 이런 분들도 있고
16: 그런 또, 분들이 많죠.
2: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그냥 이렇게 가다 또 지켜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자발적인 네. 참여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셨군요.
16: 네, 그렇습니다.
2: 위원님 이렇게 연단에 올라가셨을 때 환호 많이 나왔어요?
16: 과거보다는 이제 최근에 등장한 그 이진숙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에 대한 환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 이분들은 연설은 안 하셨죠?
16: 그렇습니다.
2: 그 왜 환호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16: 아무래도 그 당의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집회다가 보니까 최근에 그 이재명 정권과 그 맞서 싸우는 굉장히 강한 캐릭터들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2: 네, 우재준 최고 올랐을 때는 좀 지지자들이 야유를 해서 우체고위원이 연설을 못할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상황 좀
16: 우재준 최고위원께서 저 바로 다음에 그 연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잘 아는데요.
2: 네.
16: 과거에도 우재준 최고위원께서 연설을 할 때 좀 그 야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유하는 것은 제가 약간은 좀 의외로 생각했었습니다.
2: 네.
16: 어쨌든 우재준 최고위원 개인적인 그 주장이나 또는 정치 노선 때문이라기보다는 우재준 최고위원께서 이제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 또 그에 대한 주장을 하시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이 또 한동훈 의원을 반대하는 분들의 야유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 절대적이었어요? 거기 참여한 분들 전부 다
16: 그렇지
2: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면 좀 편들어주는
16: 그
2: 분도?
16: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야유를 한 것은 맞지만 뭐 절대적인 야유 비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많은 분들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네.
2: 뭐 위원님께서도 뭐 국회의원 하시고 예결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솔직히 국정감사는 야당의 그러한 판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숭례문 야외 집회 또 저녁에는 올공 찾고 또 대고를 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이렇게 좀 밖으로 도는 장동혁 대표 내부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는 없어요?
16: 일단은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그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그 국정감사에 우리 당력을 총 집결시키겠다고 그 이미 선언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 집회는 국정감사 이번 달 내에서는 오로지 국정감사에 매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특별한 지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17: 네.
16: 또 당대표께서 개인적으로 그 우리 지지층을 달래고 지지층의 요구를 좀 수용하는 의미로 올공 집회에 참여하시는 것은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2: 네. 그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 제기나 뭐 그만둬라 사퇴해라 이런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6: 찾아들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2: 네.
16: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뭐 특별히 본 적이 없습니다.
2: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 좀 해볼게요. 위원님 암살자들 영화 보셨어요?
16: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논란이 되길래 많은 분들의 글을 읽어봤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그리고 역사 왜곡,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16: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고 창작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당연히 또 정도와 가치가 있겠죠. 이 영화는 사실 그런 점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본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에 관여했다는 어떤 내용도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저는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자기들이 이 영화의 목적 자체가 결국은 유경수 여사의 그 피스업의 그 배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돈까지 벌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를 직접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글을 써온 최승호 전 MBC 사장의 글을 제가 유심히 몇 번이나 읽어봤었는데요.
2: 네.
16: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제야 말할 수 있다라는 MBC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허진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어느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과 영화는 다르고 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을 배우라고 뭐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에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이 대통령 경호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충실한 그 권력 유지 도구였고 반면 중정의 경우는 또 조금 다른 입장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경호실과 중앙정보부는 굉장히 그 경쟁 관계였었는데 그 영화 내용에서는 중앙정보부와 경호실이 합세해서 이 사건을 꾸미는 방법으로 영화를 진행해 갔고 특히 대통령이 그 숨을 수 있는 연단을 행사 전날 방탄연단으로 바꿨다는 식의 그런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영화를 꾸미면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그 피습 사건의 배우 조정 인물로 묘사를 했다 뭐 그런 내용까지 상세히 적은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화 제작자 또는 이것을 또 두둔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 영화 논란을 갖고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좀 뭐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거 이거 필요한 일정이라고 좀 보세요?
16: 저는 뭐 장동혁 대표께서 시적절하게 그 방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족들이 굉장히 의연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당시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 박지만 회장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그 대처하고 있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동익 대표는 또 유경수 회사 신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점은 굉장히 적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단순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지만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미운가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박정희 대통령이 미워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봅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우리가 배출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탄핵을 당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사법 처리를 당하셔서 사실 정치적인 레거시 내지 정치적 자산이 굉장히 그 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그 기억되는 정치적 자산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회의실에 걸려 있는 역대 대통령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세우는 보수 정치의 정책 자산이 세 분의 대통령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 집중 공격하는 것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고도의 만든 정치 세력의 그런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고 보수 진영의 정책 자산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네. 유경수 회사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 저는 뭐 비교적 적절한 정치적인 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인다든지 주진우 의원이 북한상이라며 조롱성 발언한다라든지 국민의힘은 당장 상영을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영화 문화 예술에 뭐 활동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검열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16: 저는 뭐 그분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해진 배우를 비난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지만 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그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문화계의 어떤 시각이 단순히 창작활동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제작 중단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주장의 자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만둘 리도 없고 이 돈이 되는 장사를 그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그것도 우리로서는 정치 세력으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주진 의원이 유해진 배우한테 북한상 이런 발언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6: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제가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2: 동의하지는 않으시죠?
16: 뭐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그것도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생각하고
2: 그것은 아니, 그래도 주진우 이거는 의원께서,
16: 주진우 의원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비판을 받고 계시던데 주진우 의원께서는 또 많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아니, 그래도 최고위원 지도부잖아요. 그러니까 당 소속 의원이 이런 발언하면 조금 혼내기도 하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얼굴 보고
16: 이미 그 많은 또 비판을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까지 뭐 그렇게 우리 당 소속 의원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 얘기 좀 여쭤볼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금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데 김승호 전 후보자부터 DMZ 지뢰 이렇게 좀 한 의원 행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16: 한동훈 의원은 그 무소속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고
2: 네.
16: 뭐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싸우려는 것보다는 검찰이 이번에 해체되는 원인을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문제로서 좌파 진영에서 그것을 연장선으로 검찰을 말살시키려 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또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그 지금 그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16: 아, 그 본인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뭐 그런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각종 여론조사 보면 차기 뭐 대권 후보, 뭐 지도자 여기에 계속 1등 나오고 지지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나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16: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에서도 과거에 그 당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의원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대권주자 1위를 지지도를 받았었지만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되지 못했던 그 일도 많았었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께서도 그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실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정치 활동이 또 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봐야 될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2: 네.
16: 우리가 그 이낙연 전 총리를 볼 때 어대낙이라는 말이 많았었거든요.
2: 그렇죠.
16: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뭐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지지율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2: 그 언젠가는 한동훈 의원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 뭐 입당을 하거나 복당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6: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 움직임은 차차 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분란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최고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16: 저 개인적으로도 네. 하여튼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조금 좀 꺼려하시는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16: 저는 꺼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영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2: 예.
16: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일 대우를 형성하려는 의지도 각자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한동훈 의원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 의원님이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통 크게 우리 같이 합시다. 뭐 작은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재명 정권 싸우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 복당시킵시다. 이렇게 논의를 주도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16: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뭉치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분란을 야기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만이 그것이 단일 대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많은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고맙습니다.
2: 네, 이상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재원 위원이셨습니다.
1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9: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좌우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
12: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4: YTN FM.
15: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태백이 5도, 충주 5.8도.

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했고요.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찍부터 아주 차량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돌발 구간도 많이 발생하고요. 도로 위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 들어가는 길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 사고가 나서 두 개의 차로가 막혀 있고요. 안 그래도 밀리는 길이 많이 답답합니다. 일산 들어가는 길은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쪽으로만 많이 밀려서 여기 짧은 구간도 10분이나 필요하고요. 구리 시계를 지나서 청담대교까지도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그 여파받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속도로 위로 차가 무척 많은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광명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광명터널에서 일직분기점까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전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신천에서 광명까지 반대쪽으로도 일찍에서 광명, 남동 부근으로 답답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김포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 쪽으로 진입하는데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인물과 이슈를 집중해보고 인물의 파워, 가치를 매겨보는 코너입니다. 뉴스 명당의 인기 코너 인재영입위원단. 오늘도 인재영입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영입위원인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오시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세 분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오늘 국감 시작입니다. 네. 제일 관심 있는 국감 상임위원이 어디예요?
1: 아니 뭐 오늘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조의대 대법원장 나오면 네. 과연 어떤 장면이 연출될 것이냐.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네. 일단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겠다. 기관장으로서 나와서 인사말을 하겠다. 근데 지난번에도 인사말을 했는데 들어가지 말라. 이제 가지 마라. 라고 해서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들어갔었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그 잡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뭐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일들 또 되풀이 되겠죠.
0: 하은기 대변인님.
3: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정석대로 이게 얘기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비난하고 그다음에 김현지 김용범 두 분 이제 증인 신청한 뭐 국민의힘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석인데 사실 약간 환멸만 남는 게 서로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관행은 지킨다고 하고 뭐 서로 자기한테 불리하면 관행 파괴해버리고 이러면서 관행 타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느 당 할 것 없이. 그래서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이 될까 하는 회의적인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서 변호사님은요?
4: 지금 이제 그 국감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잖아요.
0: 그렇죠.
4: 세 명은 정인 부르면 안 돼요.
0: 누구요?
4: 이재명. 네. 정인 부르면 안 돼요.

0: 대통령은 삼권분립 조이대, 그다음에 그 국회의장 조정식 세 명은 정인 부르면 안 돼요. 삼권분립의 수장들입니다. 대신에 김현지 같은 사람 불러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부속실장.
1: 정석대로 하시네요.
0: 그다음에 뭐 김병범 뭐 나머지는 불러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저는 이게 국회가 아니 어떻게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는데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보고는 도로소리 못하면서 출석 의무가 없어요. 대통령도 국회 출석 권한만 있지 의무가 없어요. 그 조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을 정은 선서하고 뭐 정언을 강요하고 고발하고 이게 무슨 삼권분립 국가예요?
2: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 어느 곳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은 국회의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죠?
0: 부를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은 있다고 돼 있는데 네. 대통령은 있다는 말이 없어. 네. 대법원장도 있다는 말이 없어. 네. 그러니까 부를 수 있을 때는 있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네. 없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있다 부를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못 부르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불러,
0: 대부분에 불러라. 부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어딨냐고요.
2: 부르지 말아라. 부르면 안 된다.
0: 뭐 그 근거 규정이 있냐고 부를 수 있는. 네.
2: 하은기 대변인님 정석대로 그럼 다시 한번 반박하세요. 그럼.
1: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네.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출석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삼권분립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 논점에서 맞지는 않는 게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얘기할 때는 보통 재판의 독립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라는 건 재판 가지고 뭐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사행정 가지고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오는 이유는 대법원장은 재판을 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하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링크를 시켜서 뭐 재판의 독립을 좀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했는지 낱낱이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물으려면은 나와서 인사에 대해서 한해서만 답변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지금 이 대법원 그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있는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뭐 업무 추진비 이런 문제도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걱정되는 건 민주당 법사위원님들이 과연 인사와 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까 이런 우려는 일단 있는 게 사실이죠. 네.
3: 대법원장을 인사행정 문제로 부르는 건 좀 과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민주당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건 선출직이니까 나머지 임명직들은 고개 숙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너무 함부로 하고 있어요.
4: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3: 너무 함부로 하고 있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뭐 이번에는 뭐 자기 편이 되셨으니까 자기 당에서 나오셨으니까 뭐 안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세 개의 상권 분립의 수장들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국회의장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줘야 될 권위를 다 대통령만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국정을 운영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4: 그런데 이제 선출된 권력 그리고 민주적인 뭐 통제에 대한 정당성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선출 권력이면 다 해도 되고 뭐 임명된 권력이면 그 아래에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다 헌법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대법원장도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하는 거고.
4: 민주당 의원분들 대부분 선출대 권력의 우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1: 정치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정치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건 아무데나 요새 막 갖다 붙이는데 행정부가 보통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할 땐 인사권 사면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뭐 견제할 때는 명령규칙 심사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입법부도 마찬가지죠. 위헌법률 심사권이랑 뭐 국정감사권 이런 걸로 하는데 네.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인사권으로 뭐 제어하는 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론은 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제청하면은 그대로 행정부에서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삼권분립 파괴는 그런 거죠. 어느 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막 군대 보내가지고 물리적으로 막 파괴하고 그런 걸 보고 말하는 건데 이건 어쨌든 간에 법과 절차에 따라 권한 아예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삼권분립 파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과하고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관행대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잘 진행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냥 그치고요. 하은규 대변인님 워낙 이제 여권의 네. 정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1: 전 정부
2: 지식과

0: 정보를 갖고 계셔서
1: 네.
0: 강우식 비서실장
1: 네.
0: 교체 설과 관련해서 어제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1: 네.
0: 최재성 전 국회의원은 정무수석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 네.
0: 사실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1: 사실관계까지 그거를 제가 알지는
0: 왜요?
1: 못하는데
0: 취재해와야지.
1: 근데 김민기 사무총장이라고 했을 때 납득은 했어요. 그 썰을
0: 납득.
1: 듣고 그어저 정도면 괜찮네 이런 납득을 했고 현역 의원도 아니고 여야에 대한 어떤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실무 능력도 괜찮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정감사 두고 그거를 전격 교체하기에는 좀뭐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강원식 비서실장께서 국정감사까지는 소화해주고 교체를 하는 게 절차상 좀 도리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0: 왜 그럼 그러한 얘기가 돌았을까요?
1: 아니 뭐
0: 어제.
1: 계속 사람 없냐 못 찾냐 인사 공백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교체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0: 서정욱 변호사님,
2: 예.
0: 김민기, 최재성 이 조합 괜찮아 보여요?
2: 지금 이거 벌써 칼럼이 떴잖아요. 청 비서실장 무명 김민기 낙점 왜?
0: 왜?
2: 벌써 칼럼까지
0: 예.
2: 그만큼 이게 확정도 안된 걸로 제가 아는데
0: 네.
2: 그 칼럼을 보니까 이게 고하성 칼럼이 쓴 거예요. 주필이. 근데 이거 나머지 사람들이 다 고사해가지고 아무도 안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뭐 천준호, 한준호 사람들은 이제 무너지는 이재명 배 타기보다는 내가 여기 그냥 배지 다는 게 낫지. 어차피 침몰하고 있는 배, 그거 내가 성실하면 뭐해. 오히려 떠나잖아. 정성호도 떠나고, 그 다음에 뭐 강훈식도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저는 보는데 떠나니까 아무도 안 하려니까 김민기 낙점됐다. 이게 칼럼의 핵심이에요.
0: 예.
1: 칼럼이
0: 본인
2: 제 의견이 아니에요.
0: 얘기하라고요. 본인
2: 아니, 고하성 씨가
0: 얘기하라고.
2: 주필이고 제보다 훨씬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1: 칼럼이 뇌피셜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 그러니까 기정된 것, 확정된 것 저는 칼럼 오늘 썼어요.
0: 예.
2: 고하성 칼럼.
0: 김종인 최고위원님은 이 조합 뭐이 시점에서 이런 분들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3: 아니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난맥이에요. 인사 만사인데 인사 망사로 가고 있잖아요.
0: 네.
3: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도 만약에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일찌감치 지명을 해서 국회에다 보냈어야 돼요. 근데 14일 날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3: 그 사이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아니 그 추미애 그 도지사가 추미애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갑작스럽게 아 다시 재검증 해볼게요 라면서 꼬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계속 논란만 계속되다가 아 이제 문제 없어요 라면서 다시 내세우려고 하니까 이 난리법석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 비서실장 지금 사라진 지가 언젠데 아, 그만두겠다고 한게 언젠데 여태까지도 도대체 누구를 임명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계속 무성한 말만 나와요. 어저께 그렇게 찌라시가 다 돌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임명하면 에이 뭐 역시 뭐 예상대로 됐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 임명하면 야 그 사람들은 왜 잘렸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사라는 것은 밀행성이 있어야 되고 정격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신선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인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지를 모르겠어요.
0: 네.
3: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이다니 뭐니 뭐 이런 소리 계속했었잖아요. 보니까 김빠진 사이다더라고요. 굉장히 그 신선함 같은 게 전혀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0: 하은기 대변인님,
1: 네.
0: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행정관들 뭐 다수가 좀 임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일각에서 뭐 주장하는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 대통령의 뭐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1: 네.
0: 이분의 영향력이나 이분의 눈치 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1: 근데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낭설이죠 사실은.
0: 낭설이에요. 헛소리예요.
1: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난 그렇게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근거라는 게 그냥 저작거리 떠도는 소문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있어요.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 대통령과 오래 했던 그 실세가 들어가 보면은 그런 소문이 끼기 마련이니. 그런 측근들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좀 일선 후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는 얘기죠. 이명박 정부에서 뭐 이재호 장관이 뭐 외국 간다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삼철이라 불렸던 사람들 후퇴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 인사를 더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취재해서 가져온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0: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됐다고 봐요.
1: 인사가 비어있다. 이 인사는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김종인 최고위원님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과 그 이유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 하는 거다라는 건 완전히 층위도 다르고 논리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후자를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3: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구중궁궐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왜 지연될까? 정상적인 루트로 되면 이렇게 결정이 지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도 그랬거든요. 윤석열 정권 때도 보면은 공기업 기관장 같은 사람들 다 임명을 못하고 그냥 통통 비워놓은 상태로 해서 밑에서들 그냥 불만이 막 솟구쳐 올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들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 사람 할까?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가 아이 그 사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래서 또 연기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런 소문들이 파다했지 않습니까?
0: 네.
3: 대개의 경우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 인사 난맥상은 보면은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럼 그 뒤에 누군가 성남 라인이 있든 김현지가 있든 뭐 정진상이 있든 누군가 있으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1: 실무적 변명을 좀 해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인수위도 있었죠. 인수위에서 뭐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거저거 막 뭐 자리를 나눠 막는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서 들어갔는데.
0: 네.
1: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물론 1년 반 넘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겠지만
0: 네.
1: 그 처리해야 될 일과 우선순위가 많이 달랐다고 알고 있고 네. 지금부터는 속도를 낼 거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0: 서정욱 변호사님, 윤석열 정권 시절에 권력의 핵심 실세들과 상당히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잘 알고 계셨잖아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김종효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2: 근거 대달라니까 근거야 뭐 제가 천 가지 만 가지 될 수 있는데
1: 네?
2: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두 가지만 하면요. 옛날에 김남국이 있잖아요. 그때 인사청탁 문진석 그 7인의 멤버가 청탁했는데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김남국이가 청와대 비서관인데 한기보다 모르겠습니까?
0: 네.
2: 속사정을. 김남국이가 훈지 누나한테 왜 부탁하죠? 그는 게 벌써 인사 농단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리고 이게 그 두 번째는요. 김용채하고 이제 그 전치형입니다.
0: 아,
2: 김용채 인사비서관 85년생 9급 인턴 들어와서 9급 비서였어요. 그런데 인사비서관이야. 그다음에 전치형은 로스쿨 오기 그냥 남 변호 사무실에 이태영 사무실에 어소하다가 지금 민정비서관인데 83년생이거든요.
0: 네.
2: 이런 게 경력도 없는 젊은 사람 성남시부터 다 컨트롤 누가 하겠냐고.
0: 네.
2: 저는 그것도 증거된다 봐요.
0: 네.
2: 김현지. 그다음에 옛날에 설주한 변호사라고 있어요.
0: 네.
2: 이분이 변호사 사임을 이화영 같은데 전화해가 야 그만둬 한 게 김현지인데 변호인을 다 관리했죠. 그런데 이재명 동기생이나 변호인 중에 한 10명 가까이가 요직 다 가 있어요. 이게 김현지 아니면 누가 변호인 관리를 다 김현지가 했단 말이에요. 뭐 그거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너무 많아요 증거는.
0: 장관 후보자랑 뭐 통화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던 것 같아요.
2: 옛날에 뭐 그 강선우 그만두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방송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니까.
0: 방송 시간 많이 드릴게요. 황기 대변인님. 네. 그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때
1: 네.
0: 김현지 부속실장 나와서 이런 해명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맞다고 좀 보시나요?
1: 네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관행대로 민주당이 잘 하고 있으면. 아니 부속실장 부르는 건 관행을 어기는 거 아니냐 하겠는데 우리도 저희대 대법원장 뭐 불러서 뭐 따져 묻을 건 따져 묻고 이게 통상적인 관행에
0: 그러네요.
1: 안 맞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건 관행이고 어떤 건 관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한테 되게 오만해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다수당이고 여당인데 우리가 원하는 증인들은 다 불러야 되고 뭐 야당에서 검증해 보자고 하는 증인은 다 안 되고 저는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듣기 싫으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0: 청와대가 더 듣기 싫을 것 같은데.
1: 뭐 청와대가 듣기 싫어도
0: 전화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1: 아니 저는 그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김현지 실장이 나온다고 해서 죄송한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질의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0: 알았어.
1: 그 지뢰 폭발 사고 있을 때 국방위 수석 전문위원 데리고 백령도 가는 사람들이 무슨 질의를 똑바로 하겠어요?
3: 되게 아프네.
1: 그러니까 김현진 실장 그냥 나와서 질의를 받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 민주당이 다수당

0: 그럼 저희가 무슨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 그렇게 본인들이 본인의 대통령이 본인 정당의 대통령이 임명한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시겠다니까 어유 정말 세비 낼만하네 나 세금 낼만하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김성원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아. 용해인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아 참 제가 보면은 그런 분들 정말로 그 지금 1심에서 관련자는 법정 구속됐잖아요. 4년형. 근데 그 사람 법무부 장관 낙마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파안 대소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고 무슨 개선 장군 나온 모습 보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민주당입니다. 네. 그런 분들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김지영 뭐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검증 하시겠다니까 송곳 검증은 왜 말리겠습니까? 누구든지 해야죠. 여든 야든 국민의 세금을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 편이라고 감싸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박수 드리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 드리는데 네. 그 이전에는 왜 안 하셨는지. 아,
1: 그 부분은 좀 아프겠네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이 좋아서 임명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4명 중에 도저히 3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했다.
1: 그 3명이 누구예요?
2: 제일 우리가 볼 때 법조계에서는 1순위 당 김관정으로 봤어요.
1: 왜요?
2: 동부지검장 네. 수원고검장 네. 근데 추미애 아들 그 잘 또 수사도 잘해주고 추미애도 좋아하고
1: 아~
2: 그 제일 좌파로 그때. 저는 봤거든요. 김관정 이분이 1순위다. 이거 다 이설의 법조계.
1: 근데 왜 안 됐어요?
2: 4조원 때 코인 변호래가 코코인 그래서 금융 피해자 연대에서 절대 반대 성명으로 시위하고 막 하니까 낙마해버린 거예요.
1: 네.
2: 이분이 당연히 1순위로 봤죠. 자 그다음에 2순위는 이윤재 교수 검사 출신인데 명지대 교수인데 김용민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문재인 때 그 검사 개혁할 때 거기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아마 좋아했을 거야. 이윤재. 그런데 이분이 김건희 특검 보러 가버린 거예요.
1: 아.
2: 그다음에 또 한 명 이제 판사 출신이 있는데 문홍주. 이거는 이제 그 이것도 특검보. 그러니까 문홍주가 김건희 특검보. 그다음에 이윤재는 내란 특검보. 그런데 이걸 지금 중수청에요. 내란 특수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게 내란 사건이 다 끝났으면 이해충돌이 안 돼요.
1: 네.
2: 근데 지금 경찰하고 중수청이 합동으로 내란 특수본을 또 만들자. 그러면 중수청장이 거기 특검보를 했다면 내란 특검보. 그리고 이해충돌이 돼가 두 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날라갔잖아. 네 명 중에 김종밖에 없잖아.
1: 네.
2: 저는 김종이 된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연수원 동기 20년도 잘하니까 김종은 에이펙스 갔단 말이에요. 한덕수 거의 개인 로펌으로 보면 돼요. 한덕수 탄핵부터. 그래서 언론 보면 에이펙스 대 양재 싸움이다. 한덕수 탄핵은 법무부의 양재가 국회 대리인 에이펙스는 한덕수 비서실장이 운영하는 법인이죠. 손영택.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게 한덕수 내란 중요인물 뭐 공개하더니 여기 변호인을 해? 심지어 우리 국민의힘의 간사 있잖아 강명구. 그 변호인도 김지용이야. 아니 국민의힘의 행안위 간사도 변호야? 이런 사람을 야 아까 저는 절대 안 된다 봤어요. 정치색이었고 이 사람 좌파 검사가 아니에요. 김지용은
1: 네.
2: 그냥 원칙 검사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봤는데 세 명이 도저히 안 되니 네 명 중에 새로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는 울며 겨자며 끼로 임명해놔니까
1: 네.
2: 한 달 동안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안 된다고 본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그럴리가 설득하면 바로 반박하고 이게 뭐냐고요. 정말 이게 부끄러운 모습.
3: 저런 썰은 대체 어디 유튜브에서 듣는
2: 거야? 제가 동기니까 잘 알잖아.
1: 하웅기 대변인님. 네. 뭐 추미애 도지사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들이고 의원이니까 도지사니까 뭐 반발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3: 네.
1: 뭐 그것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네. 근데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이분이 김지용을 직격을 하면서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내가 적격자인지 내가 한번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겠다. 청문회 때 나를 불러라. 이러한 처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매우 부적절하죠.
1: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3: 이상한 분이니까 그렇다고
1: 이상한
3: 생각해요.
1: 분이 왜 이상한 분을 광주 중수청장으로 왜 임명했어요?
3: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 아이고.
3: 근데 이분 스타일이 계속 뭐 SNS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 정견 발표하고 막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1: 네.
3: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지적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말했던 어떤 것들이 아니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근거와 증거를 계속

0: 이 말씀을 반복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어떤 눈에 보기에 좀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못하고, 본인 청문위원하고 싶으면은 출마를 하세요.
1: 정치를 해라.
0: 출마를 하셔가지고 행정부의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행정부의 인원이고 검찰의 인원이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이런 일 있으면 사실상 정부 보고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의견이 이렇다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이해가 잘안 되네요.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의원의 처남 성폭력과 관련해서 감찰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김지용 당시의 검사가 묵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 그게 사실이라면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해요.
1: 네.
2: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이거는 무슨 뭐 친윤 검사니 뭐니 이런 주장이 아니라
1: 네.
2: 어떤 팩트에 대해서 그거 왜 당연히 감찰했어야 되는데 안 했느냐라고 주장하는 거라면 그건 얼마든지 그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런 거는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문정 그 검사에 대해서 지금 파멸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본인에 대한 파멸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1: 네.
2: 2017년 7월 8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그 페북에다
1: 네.
2: 서울 고검 국감장에서 윤석열 선배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겪은 부당한 압력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다가 정의와 법을 장관의 명령에 우선해야만 하는 검사의 본분을 조폭식 상명하복으로 오해한 정갑윤 국회의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질책을 받았던 것을 많은 패친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윤 선배님이 자신을 해명할 뿐이 아니기도 하고, 그 일이 제 일인 듯 제가 겪은 고통이 되살아나 제가 해명을 해드리고픈 마음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1: 편을 들었네요,
2: 네,
1: 한마디로.
2: 그럼 보면은 뭐 지금 이제 김지용 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문정 씨가 감찰이 제대로 안 됐다라든가 이런 그런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친윤 검사니까 뭐 윤석열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라고 얘기하면, 이문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인이 살아온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시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0: 아니 근데 검사들은 자기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김민정 검사도 그렇고, 이거 처남 관련해서 1, 2심 징역 뭐 대부분 10개월 인용된 걸로 저는 아는데, 2021년 일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게 벌어진 건 2015년이고요. 2018년에 이문정 검사가 이제 서지현 검사 폭로를 고리로 해가지고 이거를 막그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과연 문제 제기만 했을까요? 다 이거 고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법원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실상 이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1: 그거
0: 이렇게
1: 인정 안
0: 결과가
1: 하는 거네.
0: 나와버렸는데, 이때 재판부가 이런저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했거든요. 재판부가 뭐이 사람 봐줄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심지어 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분만 그 법으로 건게 아니라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뭐 얘기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자기 유리한 부분만 얘기해서 그걸 다 사실이라고 해버리면 대중들이 그걸 뭘 믿어야 된다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1: 그래도 임명할까요?
0: 이 부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다단계 수사하다가 갑자기 옷 벗고 나와서 그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가지고 40억씩 받았다.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그냥 임명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박은정 의원 남편 얘기하신 거예요?
0: 아니요, 그냥 뭐 그런 검사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그 저희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좀 한동훈 의원의 그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제기, 대통령의 좌하한 X정치 뭐 이런 것들 계속 좀 얘기해 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0: 저자는 항운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점심 또 안 먹어요?
6: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5: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6: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5: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7: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성철의 뉴스 면담 인기 코너 인재 영입 면담 4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측이 한동훈 처남 성폭력 감찰 민원 내가 묵살했다고? 아니야. 임은정에게 당시에 두 번 통보를 했어. 그런 다음에 왜곡했다. 하여튼 진상조사단이 전담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임은정 또 청장이 또 무슨 얘기 할까?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김종현 최고위원님.
11: 예.
10: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난번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 이후로 계속 언론의 화제인데 지금 곧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이용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김어준 씨가 감히 노무현을 들먹였어?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거만한 꼰대다. 이제 이렇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 공과가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존경하지만 다 잘했다는 생각하지
0: 아니, 그럼요.
1: 않고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개헌하고 유신하고 독재한 건 사실이에요.
0: 그렇죠.
1: 그 과가 있지만 그 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공은 공대로 평가하고 과는 과대로 비판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0: 네.
1: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취재를 했던 사람이고 그때 민주당 출입기자 반장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분의 한계가 뭐고 그분의 장점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팩트는 팩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비아제 시계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돈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본인의 홈페이지에다가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문까지 올리셨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거안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양심의 무게에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거 올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매질을 했습니까? 뭐 진보의
0: 맞아요.
1: 수치니까
0: 맞아요.
1: 위리안치를 시켜야 된다. 사라져버려라. 온갖 그런 비난, 악담을 퍼부었어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 진영,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보다 그들의 공격이 더 아팠을 거예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들의 어떤 그동안에 했던 죄책감까지 거기다 다 얹어서 이건 검찰 때문에 노무현이 죽은 거야. 이거는 보수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 때 벌어졌던 수많은 잘못들은 하나도 없는 듯이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면서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거 봐라. 이러니까 검찰 개혁은 있어야 돼. 검찰을 없애버려야 돼. 라는 논리를 제시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와 김용민 씨가 그 봉하마을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대통령님 드디어 우리가 대통령님의 원한을 갚았습니다라는 식의 톤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이분들이 검찰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문발차하는 과정이 중수청 공소청 계문발차하는 과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보안수사권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당신들이 그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신격화와 우상화와 그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이 죽였다는 악마와 사실이 아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하자. 이걸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 뭐그 곽상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윤건영 이런 분들이 팩트를 가지고서 그런 사실이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런 사실 있어라고 지적하는 거고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0: 네.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게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진보 진영 내에서는 성역과 다름이 없는데 한동훈 의원이 용기 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무모하게 이런 이슈를 꺼냈다고 보세요?
2: 한동훈 의원이 전 잘하고 있다 봐요.
0: 잘하고 있다.
2: 제대로 있고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돼. 노무현은 성역이 아닙니다. 5.18도 성역이 아니고.
0: 성역화 됐잖아요.
2: 노무현이요? 그건 누가 성역? 우리는 저는 인정 안 하고요.
0: 네.
2: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서부터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0: 네.
2: 검찰이 조작해가지고 내가 억울해가 이런 유서가 아니에요.
0: 그렇죠.
2: 한 번도 검찰 조작이다 한 적도 없고, 그러게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유서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마치 검찰이 노무현 죽인 것처럼 이게 조작질한 것처럼 하는데, 그때 제일 수사를 철저하게 된다 하는 사람이 송영길 재판은 기억나요? 노무현 수사 철저해라. 송영길이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와서 부엉이 바위 슬픔 이후에 자꾸 이게 진보 좌파들이 돌아서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서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건에 가장 잘못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0: 왜요?
2: 이인규 중수부 해고를 놓잖아. 문재인이가 변호인이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변호인이라면 충분히 변호할 만한 그런 많아요. 예를 들어 시계 있죠? 시계도 받은 걸 맞아요. 다만 이게 2억 550인지 3억은 아닐까? 2억을 말 거예요. 그럼 이게 받았는데 녹음 통해서 좀 늦게 왔으면 나 테이무

0: 이유 알았다든지, 이건 내 회가 기념 선물 아니냐, 뇌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리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다투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계도. 예를 들어 선물이냐, 회가 기념, 아니면 이게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알았냐. 처음에는 몰랐을 수가 있거든요. 이 형을 통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돈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돈간 거는 맞죠. 곽상은이나 그 부인이 외환관리법으로 처벌됐잖아요.
1: 맞아요.
0: 선바위에서 만 원짜리로 상자도 그게 100만 불하고 40만 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읽었죠. 내가 문재인이라면 변호인이라면 야, 그는 게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하고 둘이 거래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알았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몰랐다. 이거 다그 우리 은행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제대로 성실하게 변호했으면 아, 이거는 노무현은 몰랐고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 이럴 수 있잖아. 그다음에 뭐 사위, 조카 사위 연초로나 50억 있잖아. 50억. 이거는 이게 투자 아니냐. 뭐 제가 볼 때는 투자 빙자한 거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게 그때 변호사들이 성실하게 의견서 내고 다투고 했으면 이런 게 불행이 없었을 거예요. 그걸 이인규 회고록에 문재인이가 제일 무능하다고 회고록에 쓰란 거예요.
1: 하은기 대변인님은 이러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2: 저는 두 분이 이게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1: 두 분이
2: 두분다
1: 두 분이라.
2: 그리고 김종인 최고위원은 한두 분 의원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대변 아마 하시는 입장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첫째 논점 이걸 왜 하냐 일단 이게 무슨 공익적 가치가 있는 논쟁이냐 17년 전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인데 이게 팩트니 아니니 반박해 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무슨 국민의 복리 증진이 이루어지며 이게 무슨 공익적 의미가 있으며 국익적 관점이 있으며 검찰개혁 관련해서 뭐가 있으면 이걸 왜 하냐 그래서 일단 그런 거고 그거를 포장하는 게 노무현 정신을 잊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걸 참칭해서 자기들이 하는 뭐 극단적 정치 이렇게 막 포장한다 민주당 이거 지적하는 거다 그거 지적하면 돼요 저도 합니다 김용민 의원이나 정청래 전 대표 막 검찰개혁 자기들이 극단적으로 해놓고 노무현 대통령 막 팔아먹는 거 저도 지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이런 식의 검찰개혁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적하는 것과 그때 당시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길어 올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1: 다르다?
2: 성역화 얘기하는데 보수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 성역화한 적 없고 5.18 성역화한 적 없습니다. 일베 가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온갖 조롱, 온갖 밈다 있어요. 근데 무슨 성역화를 했다는지를 잘 모르겠고 제가 말씀하는 거 이거 뭐돈 받은 거 이런 거 이거 다 사실 아니냐? 사실 피의 사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피의 사실이 곧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동훈 의원 본인이 제기할 때도 본인 또는 가족이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죠. 특정 못 하잖아요. 이거 특정하려면은 법원으로 가져가가지고 각자의 증거와 정황과 주장과 진술을 놓고 다퉈가지고 법원에서 가르마를 태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상실했죠.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보고 사실이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 그세 번째 논점. 검찰개혁과 관련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은 그 어떤 사람도 검찰청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소권 조정,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정도였지. 지금의 검찰개혁 형태가 만들어진 건 명백히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검찰청 폐지 이런 것도. 그러면은 지금의 검찰개혁 이 형태가 된그 국민적 명분이 된 거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는 건데 본인들 아무 책임 없어. 너네 윤석열 정부 이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 꺼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매우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당시 검찰 수사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에 맞지 않아요. 그 이후에 국정원 뭐 조사에 따르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뭐 국정원 간부가 당시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만나가지고 이거 언론에 흘려서 망신 좀 줘라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 검찰 해도 되는 거예요? 검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피의 사실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청에서 그때 했던 모든 그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걸 따질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첫 번째 꼭지로 돌아가서 이것이 그 어떤 공익적 목적도 없고 어떤 정치적 의미도 없고 그냥 어그로만 끈다는 말이에요. 그냥
1: 그렇게
2: 그렇잖아요.
1: 보세요?
2: 이를테면 어디 상가집 가가지고 너 자꾸 아버지 존경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너네 아버지 사실 도둑질도 많이 하고 막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거 했어라고 하는 게 그게 사회성이 맞는 일인가요? 일반 인간 감수성이 봤을 때 그게 정당한 공과 평가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행위 자체가 왜 이걸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딱 하나가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지금 암살자들 관련해가지고 박정희

0: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지금 분노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막 대치기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올라타려고 한 거다. 그런데 장동혁 방식이 아닌 한동훈 의원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좀 정상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이탈한 그 유권자층을 소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와 경쟁하기 위한 거다. 짬뿔.
1: 좋습니다.
0: 그래서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2: 왜 하냐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무슨 뭐 먼저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대통령은요 그 제1번 공인입니다. 그 대통령은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신화를 만드는 것이 안 되듯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있지도 않은 사실로 신화를 만들거나 혹은 본인이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려는 신화는 잘못되는 것이에요.
1: 네.
2: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냥 그래 일반인으로서 그렇게 사시다 갔어라고 하지만 이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졌던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에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재임 중에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뭐 어떤 무엇들을 받았는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처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을 박정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경수 여사를 뭐 남편이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주면서 그러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딸들에 대해서 외교 행랑으로 돈이 갔던 그런 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본인이 그걸 다 사과했던 부분까지도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공인은 성역화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야 이거 재판이 판결이 안 났었으니까 이거 사실이 아니다. 판결이 안 났죠. 그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안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0: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반론을 드리면 역사적 기록은 이미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건 법적 쟁점인데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무슨 수로 밝히냔 말이에요. 공소권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우리 사회가 법률로 가져가서 따져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이 논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 의원이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 그러고 반대쪽에서는 그거 어떻게 검증할 건데 해서 무의미한 소음만 양산된단 말이에요. 그 영화라 암살자들로 뭐 유경수 여사가 배우로 그거는 영화고요. 이것은 이를테면은 법적 사실이잖아요. 법적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사실로 얘기를 하려면 피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재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수로 김종인 최고위원님께서 길어 올려진 과거의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진실이다 그러면 진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그게 기록이 되는 거지 이거를 사실로 인정해라 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2: 이거는 각자 입장이 아니고요. 노정현 씨 같은 경우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행유예 그 형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2심에선가 3심에서 저 항소 포기를 할때 곽상은 본인 남편이 항소 포기 이유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왜 객관적 사실이 없습니까?
0: 아니 그두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는
2: 아니
0: 거잖아요.
2: 노정현 씨가 받은 돈이 어디서 간 돈이에요?
1: 잠깐만요, 서 변호사님.
3: 아 저는 이게 뭐
1: 판사 역할.
3: 진짜 조용히 그 죽은 노무현을 누가 불러냈습니까? 이 진보 좌파 진영에서 불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검찰청 폐지하면서 명분이 없으니까 검찰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의 원흉인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내가지고 신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은 이렇다. 그러니까 제 말은 선우가 가만히 두면 되잖아요. 왜 노무현 이름을 우리가 먼저 불러냈습니까? 저는 관심도 없어요.
1: 네.
3: 근데 본인들이 검찰 폐지하면서 자꾸 노무현 이야기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검찰도 원망하지 말고 아무 잘못도 없던데 왜 검찰을 자국의 노무현의 죽음의 원인을 보느냐 이 문제고요.
1: 네.
3: 그때 저는 검찰이 잘못된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찔끔찔끔 망신주라고 시계 피해사실 공표한 거는 맞아. 근데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수사 과정에 찔끔찔끔 다 피해사실 지금도 공표되잖아요. 저는 유난히 뭐 노무현만 피해자는 아니다. 그거는 검찰의 오래된 잘못된 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고치더라도
1: 네.
3: 단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는 건 저는 반대하지만 제 말에 누가 불러냈냐? 이것부터 제가 묻고 그러니까 싶어요.
0: 저는 이게 공익적 논쟁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 파란

0: 먹어서 그런 극단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하시면 돼요.
1: 예.
0: 근데 이 논점이랑 상관도 없는 얘기인 것이고, 노정현 씨한테 간 돈이 그 누구한테 갔겠어요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확정이 있을 테고, 누군가는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할 텐데, 이게 방송에서 논쟁한다고 해가지고 결론이 나는 일입니까? 결론이 나는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원공회라는 얘기인 것이고,
1: 소모적인 논쟁.
0: 민주당에 대해서 한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데 아무 그 결론도 낼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7년 전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난걸 가지고, 심지어 법원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각자 정파적 입장 들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할 일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정치가.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하는 일 중에서 뭐 괜찮은 일도 있고 안 괜찮은 일도 있겠죠. 김성원 후보자 뭐 검증하는 거, 그거 방식에 제가 문제 제기했지만은 야당 의원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거를 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저격수 노릇하면서 상대방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공익이야 포장하는 게 본인한테도 별로 좋지 않아요.
1: 김종인 최고.
2: 그러니까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은 분명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봉하마을 찾아가서 검찰 개혁 혹은 검찰을 없애버린 것들이 그 무슨 원한을 갚겠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몰아갔던 것들에 대한 반박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반박을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검찰이 죽인 게 아니고 혐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무슨 혐의가 있느냐,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라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팩트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면서 논쟁이 시작된 것이지, 이거를 한동훈 의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라든가 혹은 평택에다 무슨 주한미군기지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결단을 내렸고, 이라크 파병 때도 굉장한 욕을 먹어가면서 본인이 했던 그 결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과 별개로 역사적 어떤 있었던 사실 관계를 갖다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그 검찰을 없애는 그 정당한 근거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는 듯이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고, 그것이 그 당사자들이 공방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번져가고 있는 거라고요.
0: 그러니까 그건 사후적으로 그 김종인 최고위원께서 만들어낸 논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동어 반복입니다만, 노무현
1: 그렇지?
0: 대통령 묘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해도 돼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얘기했던 거, 조작 기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죠.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혐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인권도 없고 뭐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도 않고 수사해도 되고 이러고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혐의가 있어서 당신 검찰은 수사한 건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혐의가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한동훈 의원 하는 얘기는 검찰은 아무 문제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은 죄가 있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한 건데 너희는 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1: 알겠습니다.
0: 겁니다.
1: 요 얘기는 충분히 양측의 입장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논쟁거리가 될것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 가서 두분
0: 네.
1: 같이 하시는 거 있죠? 거기 가서
2: 많이 있습니다.
1: 2차전, 3차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듣고 싶네요. 대통령께서 좌한 X정치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하루에 10건 정도 올리셨대요. 하은기 대변인님,
0: 네.
1: 짧게 찬물하면 말리겠어요? 그냥 하시라고 그러겠어요?
0: 말릴 것 같아요.
1: 말릴 것 같아요?
0: 조금만 조금 속도를 늦추자.
1: 네.
0: 좀몇 개수를 줄이자 이렇게 할것 같아요.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왜 자꾸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X에다가 본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보세요?
3: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1: 어떤 두려움입니까?
3: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지지를 잃어가고 있고, 그 같은 진영 내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고, 야, 나 이제 고립무원 지경인데 큰일 났다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그게 저렇게 반영되는 거라고 봐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절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0: 80개씩 올리는 분들.
3: 묵묵하게 이건 공격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공격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대통령으로서 자기 자리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1: 네.
3: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액션을 하고 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1: 서 변호사님.
4: 트럼프도 많이 올리죠.
1: 네.
4: 그런데 트럼프는 뭐 이란 전쟁이나 또 대미 투자나 뭔가 외교나 국방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국민이 궁금한 좀 이게 대통령다운 글을 올리더라고 트럼프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뭡니까? 이거 김지원 가지고 설다고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자질구레한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건 그걸 하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글만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1: 하은 기자님 10초
0: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어제 올려놨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0: 근데 다루진 않는다고요. 서정국TV에서
1: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세 분이 치열하게 논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세 분이랑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해요. 뉴바 뉴바 자, 다 같이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뭐라 하자.
4: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0: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조금 지나가겠고요. 서울과 대전은 22도까지 오르고 전주와 대구는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도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사고가 나면서 두 개 차로

0: 속도가 막혀 있습니다. 부근 잘 보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주변으로 혼잡합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위로도 사고 있었습니다. 도봉터널과 월계 1교 사이 3차로에 추돌사고 나면서 안 그래도 병목 구간으로는 좀 밀렸는데 녹천교에서 월계 1교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월릉분기점에서 쭉쭉 내려가서 성수분기점까지 답답합니다. 반포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쪽으로 정체되는데 이어져서 반포대로는 서초역까지 쭉 신호대기 길게 받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는 반포와 서초 사이 4차로에 추돌사고 나면서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미 전략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민생, 정책, 책임 국감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재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주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관례 상하는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 재재청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상권 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자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는 주장에 대해 접경 지역 단체장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강원, 경기, 인천 10개 접경 지역 지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 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 조치에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확성기 재개 주장은 접경지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은 접경지 주민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영화 암살자들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